0: Shakira, whenever, wherever 들으셨습니다. Alright, let's get back to our New York Times article.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자, 아까 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OPEC가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얘기 들으셨고요. 그런 반면 가격 통제력은 이들이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도 보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볼게요.
1: The 1973 embargoed oil accounted for about 7% of global consumption and targeted only a handful of nations. And Colgan said OPEC's leaders have not always been able to make the group's members abide by established quotas. They have leverage at particular moments. They don't have leverage at all the time. He said mainly they have leverage when the market gets tight. There's a lot of demand chasing not a lot of supply, which includes moments like right now.
0: 1973년의 석유 수출 금수 조치는 전 세계 소비량의 약 7%를 차지했습니다. 소수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또한 OPEC 지도자들은 회원국들이 정해진 할당량을 항상 준수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은 Colgan 교수의 설명입니다. OPEC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시장이 긴축 면모를 보일 때,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릴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요즘과 같은 시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Right. Let's look at abiding by something.
1: If you abide by something, then you are following along with what you're supposed to do, or you're obeying an agreement or an instruction from someone above you.
0: Like the law, or like you said, someone above you.
1: There's a movie, A Law Abiding Citizen, is a famous movie.
0: 법을 준수하는 시민 되겠네요, 직역을 하면.
1: I think the Korean title was
0: 모범 시민?
1: Yeah, something like that.
0: 아.
1: Yeah, 모범 something.
0: Okay, yeah. 어, 그래요. 왜냐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아주 모범적이죠.
1: Mm-hmm.
0: 그래서 준수하다, 지키다, abide by something.
1: Yeah.
0: 자, 그 다음에 leverage는요?
1: Leverage is basically power, and the only difference I would say is leverage might come and go. Whereas, you know, if you're the boss of someone, then you might always have power over them. Or if you're a parent over a child,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your relationship to someone, you might always have power over that person. Whereas leverage, I think it kind of comes and goes based on situation. So when you talk about supply and demand, which they talk about in the article, sometimes the people that are the suppliers have leverage and they can charge more. Or sometimes the buyers have leverage if there's too much, so they can ask for discounts. So leverage kind of comes with the situation.
0: 이 레버리지, 우리가 외래어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요, 지렛대의 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를 내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have leverage라고 하면은 영향력이 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권력이나 세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leverage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So sometimes OPEC has leverage. Sometimes it doesn't.
1: Mm-hmm.
0: But right now is a time when they do have leverage.
1: Absolutely. Yes. So yeah, often, you know, supply and demand also, you know, is a big factor in, in leverage.
0: 그래요. 자, 2010년대에 들어 OPEC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입니다. 이후 OPEC 이야기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In 2016, the U.S. shale boom increased global oil supplies, leading to a steep drop in prices. OPEC, seeking firmer footing in the industry, began to work with other oil-producing nations to raise petroleum prices and revenues and stabilize government budgets. That agreement with Russia and other countries led to a coordinated push to cut oil output and was the foundation for what has become known as OPEC Plus, an alliance of oil-producing countries that have agreed to coordinate

0: on production levels.
1: 이 셰일 혁명 하면은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 지하에 있는 셰일 암석층에서 석유랑 가스를 굉장히 많이 채굴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요, 글로벌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석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업계 내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한 OPEC는 석유 가격 및 수익을 높이고 정부 예산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 외에 다른 산유국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과 합의하면서 석유 생산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는 생산량 조정에 합의한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이른바 OPEC 플러스의 토대가 됐습니다. What's footing here?
0: Footing is typically when you're walking in an area where the ground is not nicely paved like a road, maybe in like a rocky area when you're hiking or you're crossing a creek, then it's kind of, how stable your foot is. So you want your to be stepping on things that are going to have good foundation so you don't slip and fall. And in the same sort of way, you're talking about making sure that your, in this case, company or country is stable, that it's going to be safe and isn't going to fall into trouble.
1: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입지, 기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footing이라는 것 자체는 foot, 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도 추측을 하시겠지만, 발을 이제 단단하게 디디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OPEC sought firmer footing in the industry because the US shale boom made the US a very big player. And I guess relatively, OPEC's influence was sort of not as great. So then it thought, we want a firmer footing. 조금 더 우리의 입지, 우리의 어떤 기반을 확고히 하고 싶다. So they thought, okay, let's add some more members. And so they had OPEC Plus formed around that time. 이렇게 해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De facto.
0: De facto meaning sort of a role that somebody might have that's not official, but it's an understanding that everyone kind of agrees upon that this is what something is, or this is a title that somebody should have, even if it's not official.
1: 자, 그러면 사실상 뭐뭐가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0: They were his de facto guardians, even though they didn't have the official papers for it.
1: 뭐 공식 서류는 없었지만 그들이 이 사람의 사실상 보호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 raw deal.
0: A raw deal is a situation that you or somebody is being treated unfairly, that basically gets the short end of the stick I mentioned, or might be someone that takes the blame even if it wasn't their fault.
1: 그래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런 취급, 그게 a raw deal인데 예문 한번 볼까요?
0: He got a raw deal as the fall guy for the bid being rejected.
1: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희생도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엠바고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아, 이거 내가 지금 기사도 다 썼는데 공개를 못해.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leverage.
0: Leverage is when you have power over someone or something else, usually because of a situation that has given you more strength.
1: Okay, what's your sentence?
0: He used another prospective buyer as leverage to complete the sale for 110% of the house's listed price.
1: 자, 그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110%나 더

0: 쉽게 판매하는데 그 부동산 업자는 성공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바로 잠재적인 구매자가 있다고, 그런 이제 어떤 수단을 활용하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그래서 영향력보다는요, 수단에 더 가까워요. 이게 저울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아,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얼마에 산다고 하는데, 그럼,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쩌죠? 다른 사람, 그럼 제가 돈더 드릴게요. 이러면서 100%보다 돈, 110% 가격에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동산 중개인. 스마트한데요? 스마트한 거 맞나?
1: Yeah, I mean,
0: 집을,
1: from the seller's perspective.
0: 그렇죠. Real estate market 입장에서 볼땐 그렇지만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1: Yeah.
0: 자,
1: I think this is
0: 네.
1: probably really rare in Korea, but I've seen this happen a lot more in some of the North American markets with homes. Because with apartments, like there's so many that it's easy to get an exact price of what a house should be. But with houses, you know, like no two homes are the same. So all of a sudden you can leverage the price of something.
0: 맞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용해서 저울질을 하게끔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you can use something as levera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이 됐는데요. What does OPEC stand for?
1: It is number one, 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0: Of course.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서명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주소방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take another break. This is our next song. It's Bread with Aubrey.

0: For example, you might say, don't listen to those mean comments. It's clearly sour grapes because they weren't able to, enjoy this celebration in the same venue as you. 이런 식으로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Yeah, maybe like the rival company's claim that our patent is technologically insignificant was dismissed by analysts as mere sour grapes after their own bid failed.
0: 그렇습니다. 자, 이번 idiom은 sour grapes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Jason,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Pleasure as always every Thursday morning.
0: 네, 지금까지 제이슨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마시빈디에서 시각화된 감각적인 향기 컬러틴트 디퓨저, 뷰티앤 아로마 브랜드 맑을땀에서 담테라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by Coldplay. It's Yellow. Have a great Thursday,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

생활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Riding Master 유진,
2: 세리나입니다.

공연의 계절인 5월에는 클래식 연주회가 많이 있는데요. 전문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오케스트라 공연도 눈에 많이 띕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아마추어의 어원은 어떤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연주자들에게 기술적인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엔 음악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 아마추어의 정신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어쩌면 일반인 연주자들이야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일상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케리니의 미뉴엣,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와 스티븐 호프의 피아노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마추어라는 말을 프로에 비해 미숙한 사람, 초보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18세기엔 예술을 사랑하는 교양있는 해오가를 가리켜 아마추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프로보다 여유있게 예술, 그 자체를 즐기는 아마추어를 더 높이 본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젊다는 말도 있는데요.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분야의 아마추어이신지 사연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즉석 신청곡도 받습니다. 신청곡이라고 말머리를 달아서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시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8737님, 10시가 되면 나타나는 클래식한 남자. 저희 남편은 멋진 터프가이라고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남편분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10시에 클래식을 친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터프한 클래식도 많습니다. 박용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세종대 선정원 교수님의 피아노 독주회를 다녀왔어요. 와, 공연 다녀오셨군요. 선정원 교수님이 어떤 레퍼토리 연주했는지 궁금한데요. 박영래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석희님, 첫 곡으로 나오는 음악인 보케리니의 미뉴엣은 제가 어렸을 적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면 종착음으로 나와서 처음 듣게 된 곡입니다. 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텐데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이석희님. 대단합니다. 리오 범성님, 오늘 새로운 클래식 살롱 출연자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2부를 기대해 주시는 류 범성님, 고맙습니다. 상쾌한 오전 분위기에 어울리는 재즈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라마이노프 보컬리제, 2번 라마이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명리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드브르자크의 현우리안 세레나데 2장조, 작품으로 22종 2악장, 템포 디바이스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김윤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브람스 인터메소 작품으로 118의 희 신청곡 부탁드려봅니다. 요즘 사랑에 빠진 곡이에요. 따뜻한 집처럼 마음을 보듬는 사랑 편지 같은 선율이 좋답니다. 지난주 퀴즈로 나갔던 슈만의 헌정을 듣고 보내주셨는데요. 슈만의 헌정이 클라라에게 바치는 프로포즈 곡이었다면 이 곡은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클라라도 브람스 음악 중 이 곡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집처럼 마음을 보듬는 사랑. 클라라를 향한 브람스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평생 클라라 옆을 지킨 브람스의 묵묵한 사랑이 담긴 곡. 브람스 인터메소 A장조 작품으로 118의 희 전해드립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백건우의 피아노로 들어본 브람스 인터메소 A장조 작품으로 118에 이었습니다. 정용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2부 즉석 신청곡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말머리에 신청곡 적으셔서 신청곡과 함께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번더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라마이노프 보컬리제, 2번 라마이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문자 샵 1045와 EBS 라디오 앞에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김혜영님, 플루트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면서도 계속하는 저에게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저 아무래도 찐 아마추어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추어의 어원을 정확히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플루트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물리치료까지 받으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연습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몸에 무리 안 되도록, 손가락에 무리 안 되도록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영님의 멋진 플루트 연주를 응원합니다. 5706님, 출장 나와서 오랜만에 운전하면서 들어요. 저는 발레를 사랑해요. 취미 발레하면서 클래식이 더 좋아졌고요. 그렇습니다. 발레 음악, 아, 너무너무 좋죠. 정말 보석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입니다. 연말이 되면 또 우리나라에 발레 공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5706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문영님, 전 통기타 아마추어입니다. 내일 데이케어 센터로 저희 동아리가 통기타 공연하러 가요. 30분 동안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곡을 연주하고 올 예정입니다. 와우.

이 정도면 이제 프로로 다가서는 거 아닙니까? 30분 동안 연주를 해주시는군요. 어떤 곡을 해주실까요? 공명이 궁금합니다. 안금옥님, 김치 아마추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제철 채소 좋은 것만 보면 김치를 담고 싶어져요. 어우. 우리나라 김치 정말 종류 많죠? 저는 요즘에 뷔페 가면 나물, 김치부터 맛봅니다. 안금옥님, 얼마나 맛있게 담그실까요? 군침이 돕니다. 안정숙님, 저는요, 매일 첫날 계단에서 넘어지는 58세 두둔발이, 둔하다는 충청도 사투리, 계단 아마추어, 헤헷, 다른 건다 괜찮습니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계단에서 근데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행여나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옆에 이 보호대를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정숙님, 저는 보내주시는 충청도 사투리를 배워서 웃었습니다. 두둔바리가 둔하다는 충청도 사투리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메시지 고맙습니다. 안정숙님, 항상 계단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달 불멸의 음악가에서 비발디와 피에타 고아원의 소녀 안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 비발디와 나가 개봉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상영관이 거의 없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상영 시간표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 말이죠. 아쉬운 마음을 음악으로라도 달래야겠습니다. 비발디 사계를 현대적으로 재작곡한 막스 리히터의 사계 중 여름. 전악장 함께 들어볼까요? 엘레나 오리오스테 바이올린, 치네케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막스 리트 사계 중 여름 전악장 엘레나 우리오스테의 바이올린 히네케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7906님, 보컬리즈 맞죠? 마음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라마이노프의 보컬리즈입니다. 선물 받을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보컬리제란 가사 없이 모음 하나로만 소리를 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데요. 가사가 없어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비어있어서 감정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는 노래입니다. 라마이노프의 보컬리제, 오늘은 르네 플레밍의 음성으로 들어볼 텐데요. 제프리 티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김민혜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2번 이플의 장조 도이치문호 899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 달 월요일 2부 코너 브이메르 음악가에서 슈베르트를 만나고 있죠. 이번 곡을 이 곡을 끝까지 다 듣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덕분에 오늘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슈베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5월에 브이메르 음악가에서 슈베르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0383님, 비발디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아트 영화관에서만 상영해서 아쉬운 영화였어요. 그 시대 여성의 암울함 속에서도 비범하게 울려퍼지는 비발디 음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와, 보고 오셨군요. 말씀하신 대로 상영관이 적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고 메시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장미님, 영화 끝난 후에도 음악을 더 듣고 싶어서 자리를 뜨기 아쉬웠습니다. 와,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보고 오셨군요. 대단합니다. 천혁표님, 2월에 마침내 대학원을 졸업해서 교육학 석사를 땄습니다. 저는 이대로 고생마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공무원 시험 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라고 하시네요. 일단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내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전영표님은 고생물하게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셨군요. 또 교육학 석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머니, 부모님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말씀하십니다. 아, 참 어려운 시간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에게 만약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의 의지를 어머니께,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영표님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0: 세계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5월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이신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비올라를 전공하고 연주자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직업이 다양하셔서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1: 제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대 중반이었는데
0: 네.
1: 그때는 꿈꾸는 글쟁이 음악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악장이나 수석이랑 이런 연주 활동과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클래식계의 엔잠러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게 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은 클래식계의 엔잠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음악에 관한 책을 쓰는 작가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작가님으로 호칭해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동안 클래식이 들리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미술관에 간 클래식을 쓰셨고요. 이어서 책 속에 스며들어 있는 클래식에 관한 책을 내셨습니다. 책을 어렸을부터 좋아하셨나요?
1: 아, 네.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0: 와.
1: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라는 책을 네. 한 13번 정도 읽었을 정도였고요.
0: 그 어려운 책을.
1: 잘 모르면서도 지금 좀 생각해보면
0: 네.
1: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약간 활자 중독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책 속에서 특히 클래식 음악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전공을 하는 음악을 이런 데서 발견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 행복이나 기쁨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음악 평론지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매달 연재를 하다 보니 이제 작년에 그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낼 수 있게 되었죠.
0: 그렇군요.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채로운 책들과 음악들이 나옵니다. 방송 들어주면서 나도 그 책 읽어봤는데 라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두 분께 리음북스에서 나온 박소연 작가님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오늘 첫 시간은 베스트셀러에서 발견한 클래식입니다. 과연 어떤 책에서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베스트셀러, 어떤 책일까요?
1: 제목부터가 아주 우리에게 낯익은 소설입니다. 데뷔작인 지구 영웅 전설, 그리고 좀 제목이 어려워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과 같은 소설을 발표한 우리나라의 작가인 박민규가 2009년에 발표한 소설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입니다. 20대 청년, 막 19살에서 20살이 되는 청년인 나라는 화자의 성장소설의 형식을 빌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사실 뒤를 돌아볼 정도로 정말 추녀,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쉼없이 놀림을 받는 그녀를 이 화자가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0: 그렇군요. 네. 영화는 혹시 보셨습니까?
1: 아, 네, 봤어요.
0: 어떻게 보셨나요?
1: 사실 영화가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누가 이제 인별그램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책, 이제 미술관에 간 클래식이라는 책의 표지가

0: 뭐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정도의 화자인 나와 추녀였던 그녀는 사실 원래 소설 속에서는 이름을 가지지 않고 나와 그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각각 경록과 미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두 사람의 우정을 쌓고 그들을 응원하는 요한이라는 세 명, 그렇게 되면 세 명의 인물이죠. 이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여서 서로의 청춘을 응원하고 고민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내용은 소설과 영화가 동일한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작만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래서 개정판을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정판에 작가가 이제 조금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이 영화와 소설 속에서 또이한 명이 작가가 돼서 소설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설의 제목도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바뀌어요. 예, 소설 속에서는 나 이제 화자의 인물 또는 영화에선 경록으로 나오는
1: 네.
0: 인물이 작가인데 영화에선 다른 사람이 작가가 되죠.
1: 이 소설의 클래식이 책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제목부터 보면 클래식인 거잖아요. 라벨의 곡입니다. 죽은 왕녀의 파반느. 음악부터 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라벨은 이 곡을 왜 썼으며, 죽은 왕녀는 또 누구일까요?
0: 라벨은 사실 스위스의 시계 장인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1: 네.
0: 그가 파리 음악원 학생이었던 시절에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예요. 근데 그는 이제 옛 스페인 궁전에서 아주 작은 왕녀가 췄을 법한 파반느를 떠올리면서 작곡한 곡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인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을 보고 라벨이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논란이 당시에도 굉장히 과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곡가는 죽은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디푸앙트와 왕녀란 뜻의 인판테가 발음이 비슷해서 제목을 그냥 그렇게 붙였다라고 표현을 했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라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외숙부와 결혼하기로 이렇게 결정되고 15살의 나이에 그 외숙부와 결혼을 11살 연상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살던 스페인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낯선 궁전에서 외롭게 살다가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마르가리떼 왕녀의 어린 시절의 초상화를 보고서 아, 그 초상화와 자신의 그 외로운 감정을 교감을 해서 이 곡을 작곡을 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1: 그렇군요.
0: 있죠.
1: 그런데 그 박명규 작가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곡과 소들이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0: 네, 그렇죠. 원작 소설의 표지에서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지금 개정판의 표지는 달라져서 좀 굉장히 아쉬워요.
1: 네.
0: 근데 원작 표지는 벨라스케스의 대표작인 시녀들을 표지로 삼고 있어요. 근데 작가가 주목한 인물은 마르가리타 왕녀 가운데 있는 그녀가 아니라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키 작은 여인 마리아 바르볼라라는 여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마르가리타 왕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왕비를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온 여왕의 말벗이자 시종이었어요. 근데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1: 잘
0: 네,
1: 모르겠습니다.
0: 우리는 이제 왜소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1: 네.
0: 그런 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책 표지에서도 유일하게 컬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왜소증 사람들이 당시에 왕족의 총애를 받기도 했지만 막 광대 취급을 받고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교류도 되고 했었던 사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런 외모지상주의 야만적인 사회에서 모욕을 받던 그 마리아라는 인물 또는 왜소증 환자들의 인물들과 이 소설 속의 미정이라고 추녀라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던 그녀 의 모습을 좀 비슷하게 봤던 것 같고
1: 네.
0: 또 느리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두 박자의 느린 공작새와 같은 춤이죠. 파반느에 빗대어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거든요. 결국 마리아도 그렇고
1: 네.
0: 이 미정도 그렇고 그런 두 명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1: 아, 그렇군요.
0: 됩니다.
1: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백화점 복도에서 이 곡을 듣는데, 소설에서 어떤 장면에서 이 곡이 등장할까요?
0: 영화와 소설 모두에서 미정이라는 인물이 가장 좋아했었던 음악이 바로 이 곡이고요.
1: 네.
0: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스무

0: 스타일이 됐던 이제 소설 속에서는 나이고 영화 속에서는 경록이죠. 경록에게 이 곡이 수록돼 있는 LP판을 선물을 해요. 그래서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쓰던 소설 속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에 함께 들었던 곡이 이 곡이 된 거죠.
1: 네, 영화와 소설의 장면을 그려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0: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스포츠, 이런 위스키, 여행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가까운 것들을 소설 속에 잘 버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1: 버무리는 능력이 뛰어나군요.
0: 네.
1: 자, 음악도 그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음악을 빼놓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말할 수 없겠죠?
0: 네,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소문난 음악광이어서
1: 네.
0: 대학생 시절 때 이미 재즈바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LP판만 만 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1: 네.
0: 그거 이제는 뭐 서거하셨지만 타계하셨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지휘자인 우리에게 이제 세이지 오자와로 알려져 있는 그와 인터뷰를 모은 대담집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이 음악을 이야기하다라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고요.
1: 네.
0: 그의 소설 속에서는 사실 거의 빠짐없이 클래식 음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배경 음악만이 아니라 그냥 뭐 인물의 성향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장치로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작품이 1Q84라는 소설인데
1: 네.
0: 거기는 구성 자체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표방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가 등장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해변의 카프카 속에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이나 뭐 빵가게를 습격하다에 등장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작품들이 이제 그의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만 해도 지금 한 시간이
0: 네.
1: 부족할 것 같은데 이
0: 그렇죠.
1: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을까요?
0: 우리나라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소설을 준비를 했어요. 그
1: 네.
0: 상실의 시대이죠. 원제는 사실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인데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대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역시나 또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와타나베라는 소년과 기즈코 친구였던 기즈코 그리고 기즈코의 연인이었으며 와타나베의 플라토닉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나오코의 삼각관계 그리고 이제 기즈코가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스스로 이제 삶을 저어버리죠. 그래서 그 남은 이들의 상실된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인물과들의 관계 그리고 상실과 치유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이 바로 이제 와타나베가 나오코가 가장 좋아했었던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으러 음악회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거든요. 그 나오코가 가장 좋아했었던 곡이 바로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4번입니다.
1: 그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0: 네.
1: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브람스, 슈만, 클라라가 살짝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들 세 명이 세계의 스캔들이었잖아요.
1: 네.
0: 그들을 표방해서 이제 구성을 한게 아닐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유 없는, 알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저버린 기주코는 슈만을 닮아 있고, 그리고 죽은 기주코의 환영과 과거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오코는 클라라 슈만, 그리고 그 클라라 슈만인 나오코를 사랑하는 와타나베까지는 약간 브람스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슈만 클라라 브람스의 삼각관계를 이 작가가 염두를 해두고 쓰지 않았나 우린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1: 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설명해 주신 대로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0: 그의 마지막 교향곡은 사실 당시 비평가들한테는

0: 매우 비판적이고 어두운 곡이다라고 평을 받았어요.
1: 네.
0: 사실 매우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곡이기도 하거든요, 이 곡은. 근데 작곡가 브람스라는 작곡가의 음악 자체가 상념, 우수, 고독, 가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가을, 우수와 가장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을 받는 곡이 이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앞서 작곡한 세 곡의 교향곡을 정리하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느낌의 곡이기도 하고.

0: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지영님, 브람스와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작가님의 설명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네요. 보내주셨고요. 정봉철님, 영화와 책을 찾아보고 싶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클래식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책은 제목 듣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테마록, 90년대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지금 캐디의 인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1: 혹시 PC통신
0: 그럼요.
1: 시대를 기억하실 정도?
0: 어우, 나오누리
1: 네.
0: 천리야 다 기억합니다.
1: 저는 띠리리 하면서 그 음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는 거여서 당시에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0: 모뎀이라고 했죠.
1: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하이텔에 연재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이제 한국형 판타지를 개척한 작품으로 기록된 작품이 바로 이 이후혁 작가의 테마록이죠. 1994년에 국내 편을 시작으로 4부로 발간되어서 5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누적은 10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아주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0: 게임으로도 나왔잖아요.
1: 네. 당시 게임이랑 실사 영화로도 나왔고요.
0: 네.
1: 아주 반가운 소식은 작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고
0: 네.
1: 후속작도 나올 예정입니다. 저두번 봤어요.
0: 두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 그런데 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테마록이 클래식에 나왔나요?
1: 사실 이 소설 속에는 짧은 이야기들이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테마록의 첫 책.

0: 국내편 1권에 등장한 여섯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잇도다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내용이 이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의뢰인이 알람으로 설정해 놓은 곡이 바로 이 곡이고요. 악령의 빙의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형이 자신의 영혼을 희생을 하면서 이 음악을 재생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와, 어떻게 바흐를 떠올렸을까요? 이 바흐 음악이 악마를 쫓는 뭐 효과라도 있는 겁니까?
0: 사실 바흐는 굉장히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다 보니 평생 종교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했었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악보 마지막에 항상 SDG를 썼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썼을 정도로 음표 하나하나에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자신의 음악을 음악적 설교로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흐의 음악은 악마가 싫어하는 음악으로 많이 생각이 돼서 오컬트 영화나 책에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마 검은 사제들 속에 구마 장면에서 이제 구마를 하면서 이 음악을 틀어놨는데 악마가 화가 나서 아, 망할 바흐 막 이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네, 소리 지르게 만드는 음악이 바로 이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잇도다입니다.
1: 와, 알겠습니다. 그럼 테마록에서도 이 곡의 활약이 컸네요.
0: 네, 아주 컸죠. 제목에서도 느껴지듯 악마에 홀리거나 빙의된 상태 또는 자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직시하라는 정신적 인 각성의 의미로 등장을 하고요. 또 빙의된 의뢰자의 영혼을 깨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퇴마사들의 숙명이나 처절한 싸움을 묘사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PC 통신 게시판에 의뢰자의 핸드폰 알람 음악이 도대체 누구의 곡이냐, 뭐 퇴마사 현남이 들었던 음악이 무엇이냐, 막 이런 질문이 쇄도를 하면서 이 테마록에 등장한 음악이란 제목의 컴필레이션 음반이 나왔을 정도인 클래식 입문의 효자와 같은 곡이 바로 이 곡이죠.
1: 와, 바흐는 자신의 음악이 이렇게 퇴마 의식에 쓰일 거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또
0: 저도
1: 생각이 듭니다.
0: 못했을 것 같아요.
1: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잇도자 중 제4곡 시온 헤르트 드 웨이터 징엔 시온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페터 슈라이의 음성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뮌헨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바흐의 칸타타,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중 제4곡, 존 헤르트 드 웨이터즈인.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뮌헨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483님, 저희 집에 테마력이 전부 다 있습니다. 두근두근. 바흐의 음악은 잡념도 잘 없애줍니다. 공부할 때 좋아요. 저그 테마력 표지가 기억이 나요.
1: 아, 진짜요?
0: 예, 한자로 이렇게,
1: 아, 네.
0: 예.
1: 지금은 개정판이 또 나왔어요.
0: 아, 그렇습니까? 3483님이 왠지 그 초반에 나왔던 걸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1: 네.
0: 듭니다.
1: 저도
0: 와.
1: 집에 국내
0: 아,
1: 편은 다 있어요.
0: 있습니까?
1: 네.
0: 아, 덕분에 추억이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책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라는 소설입니다. 파트리크 지스킨트, 어떤 작가입니까?
1: 혹시 영화 향수
0: 그럼요.
1: 아시죠? 그 향수의 원작 소설의 작가가 바로 파트리치 스킨트입니다. 그리고
0: 네.
1: 이제 청소년 권장도서로도 지정됐던 존 머시 이야기를 쓴 사람도 이분이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썼던 움베르트 에코 작가 이후에 가장 주목을 받는 유럽의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었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사실 존 머시 이야기의 주인공 존 머시와 같은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아날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누군가와 교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작가여서 모든 문학상과 인터뷰로 거절을 하고요. 그래서 2006년에 책을 마지막으로, 그때 에세이를 하나 냈거든요.
0: 네.
1: 그때 이후로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0: 그렇군요.
1: 살아는 있다고
0: 아, 네. 생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제목을 콘트라베이스로 지었는데, 이 오케스트라에는 꼭 필요한 악기지만, 또 바이올린, 비올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또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악기 아닙니까?
1: 네, 이 파트리치 스킨트의 데뷔작이 바로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모노드라마예요.
0: 예.
1: 근데 사실 연극에도 올려지고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박상원 배우가 이 작품을 연기하는 걸 봤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립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 주자인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악기잖아요. 사실 가장 낮은 음역대의 현악기이다 보니까요. 이 콘트라베이스의 소심인인 자신을 좀 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화려한 조명을 받는 소프라노인 세라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세라를 짝사랑하지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군중 속에서 부품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파트리치 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주인공의 성격으로 보아 콘트라베이스가 막상 전면에 부각되는 곡이 오히려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사실 화자는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솔리스트로 앞에서 주목받는 디터 스토르프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2번의 일부를 연주해주기도 하거든요, 작품 안에서. 근데 이제 책의 첫 장에서 콘트라베이스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누구도
0: 형,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좀 많이 떨렸는데요.
0: 네.
1: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별 말씀을요. 선생님 보니까 다음 주에 원주에서 독주회를
1: 아, 네.
0: 하시더라고요.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1: 다음 주 수요일
0: 네.
1: 저녁 7시 30분에 치악예술관에서 이제 해설이 있는 독주회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모두 연주해서 네, 선보일 예정입니다.
0: 며칠 언제입니까?
1: 5월 13일
0: 네.
1: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0: 네.
1: 올해가 슈만 서거 170주기잖아요. 그래서
0: 예.
1: 슈만과 음악 동화라는 제목으로 슈만 작품들을 다 연주할 예정이에요. 네.
0: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1: 아,
0: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아까 소개해주신 디터스 로프의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2번 1악장. 오늘 끝곡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1: 네, 아주 좋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리는 청취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3: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 중인 피아니스트 양윤희. 그 마지막 무대가 5월 16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펼쳐집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에선 첼리스트 박유신과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 리사이틀 Another Voice가 기다리고 있고요. 5월 21일 목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열리는 홍석원과 유관욱의 공연은 젊은 거장 지휘자와 총망 맞는 피아니스트 협연으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유의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오늘 끝곡은 디터 스토로프의 WBS 협주곡 2번 디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웨덴 라츠의 WBS와 프란츠 리스터 채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수행할수록 준비된 신랑 혹은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기준을 향해 쉼 없이 달린다. 이를 따르지 않은 배우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너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며 채근한다.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해버린다. 포기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실패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게으른 신부, 준비되지 않은 신부로 탓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제, 기준, 포기가 결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해서 육아를 거치며 스튜디오 촬영, 다이어트, 드레스 셀렉의 의무는 모유 수유, 수제 이유식, 학원 픽업과 같은 의무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돌봄은 그렇게 표준화된 수행 과제로 환원된다. 부족한 신부는 부족한 엄마, 이기적인 엄마로 변모한다. 이러한 서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치명적이다.

이소연 작가의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무진의 참고사항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하는 이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요. 오늘 문장카펫은 돌고래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소연 작가의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요일 미미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었죠. 몇 주 전에 저도 미미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은 항상 그 책을 이 방송을 함께 한 다음에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따라잡기 하듯이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방송 내용도 아마 기억하신다면 그때 엄청 사연들도 막 다양했고 그리고 각자 우리가 얘기 나눌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소연 작가가 가부장제,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 등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시스템이 또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자그마한 반란을 꾀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모님을 이렇게 두지 않고 이제 그 보조해 주시는 이모님이 있잖아요. 결혼식 당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양가 어머님들이 이제 미리 그 이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친인척들 도움을 받아서 한복 고름도 메고 드레스 자락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모든 그 빈 시스템의 빈자리를 가족들이 채우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 또한 재미난 추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표준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이들 가족의 아주 고유한 그런 무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소사에 다 적용이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박태현님이 지금 제주 감귤꽃 향기에 취해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파란색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초록초록한 그 감귤 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흰색인 것 같은데요. 그 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색감이 너무 눈부셔서 모니터로 살짝 봤는데도 거기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아주 좋게 하네요. 우리 밭에 활짝 핀 감귤꽃 사진 보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 잘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은님, 토요일 5월 9일이 생일이에요 하셨어요. 땡겨서 오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퇴직이 잡혀 있어요. 인생 2막 잘 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땡겨서 해주세요 하는 요 말, 너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은아, 생일 축하해. 5월 9일 토요일 이틀 남았네. 생일이, 이렇게 뭔가 특히 지금 상반기에 퇴직 계획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기점이 될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생일이라는 게 아마 그 생일부터 영훈이 더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건강하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계획한 인생 2막도 차차 잘 해내리라 믿고. 아, 음악 두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곡 Substitute for Life 그리고 렌카의 럭키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무슨 소식일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다급히 몇개더 보태봤습니다. 요걸로 사용하시죠. 0808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사진 한참 봤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외손자 육아하느라 방송에 참여 못했는데 드디어 육아 졸업했어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매일 일상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제 북카페에 마음 편하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손자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면 좋겠어요. 김이안, 김이든 하면서 이 손자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이안이와 이든이 이한이가 형일까요? 지금 이한이와 이든이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둘 다. 둘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 형은 형이다 싶긴 한 게, 이 자세부터가 형이 정말 이렇게 너른 품에 동생을 딱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주 안정감 있게 동생을 호의하듯이 이렇게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생은 또 그런 형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뿌듯한 느낌으로 사진을 음악 나가는 내내 봤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도 지난번처럼 불안감을 느끼며 아이 엄마 운전 교육 중이에요. 불안감을 느끼며 운전 교육 하고 계시고요. 조금 멀리 나왔다가 집 근처 맛있는 중화요리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중화요리집, 또 우리 몇주전 목요일에 우리 또 광풍처럼 불어닥쳤던 그 탕수육 관련 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카페인들이 점심 혹은 저녁에 탕수육을 드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긴 역사가 또이8745 쓰시는 카페님 사연 보면서 또 떠올랐습니다. 아, 운전 교육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또그 배우는 그 아내분 얼마나 또 마음이 긴장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이렇게 회복을 많이 기력 회복을 꼭 하셔서 돌아가시는 길도 또 네, 운전 잘 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나라는 우주.

사람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미생물체라고 하는데요. 그 수가 40조에서 100조 개나 되고 무게는 1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 생물학은 우리 몸이 인간 세포와 각가지 미생물 세포로 이루어진 기능 공동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신기한 건 이 두 부류의 세포가 서로 차원이 다른 유전자라는 겁니다. 인간 세포 입장에서 보면 미생물은 분명 외부의 침입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와 자기가 아닌 존재를 철저하게 구별해 내 몸을 보호하는 우리의 면역계가 인간 미생물체는 그냥 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말이죠. 인체 면역계는 우리 몸을 침입하려는 수많은 미생물을 만나고 물리치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겪으며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미생물은 인체에 도움이 되는구나, 어떤 미생물은 해가 되는구나 학습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와는 다르지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기를 선택한 미생물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인간 미생물체인 거죠. 이들은 소화와 면역체계 조절 같은 필수 생리활동을 수행하며 인체와 공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에 사는 장내 유익균인데요. 인간 미생물체에게 우리 몸은 집이자 식량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터전에 외래 미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간과 먹이를 선점하고 침입자에게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방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인간 미생물체는 함께 싸워주는 든든한 동맹군인 셈이죠. 미생물과 세포가 공생하는 우리 몸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습과 닮았습니다. 살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고 버티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덕에 인생의 힘든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른 생명과의 공존, 타인과의 공존, 미생물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우리 몸이 알려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띄워드렸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참 절묘한 이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미생물체에 관한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미생물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게 면역계의 임무인데 어떤 미생물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그 미생물은 자기 터전을 지키려고 면역계랑 싸워주는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공존, 공생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 삶을 인간의 몸을 더 지켜주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카의 끝에서 이것을 우리 삶의 태도로 이 사회 구성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로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켰는데 이 또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오켜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 속에 세포가 살고 그 세포 안에 더 작은 세포가 살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가장 작은 세포가 전보다도 무지무지 무지 작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나의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무리 그 내부로 작게, 마치 마트로슈카 인형처럼 계속 하나 뚜껑 열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은 최소 단위에 놔도 결국 우주와 그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거 생각하면, 아, 이게 쉽게 볼 세계가 아니다. 너무 놀라운 설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특히 5월 주변을 많이 아우르면서 공존하는 생활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안아줄게요. 그리고 엔플라잉의 행복해 버리기 두곡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스티브

스타린 그랜트의 책 메일맨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도시의 지식인이었던 이 주인공이 이제 몸을 쓰는 우편 배달의 흐름을 배워나가는 얘기 살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눈물겨운 생존기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시골 마을에서 우편 배달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평화롭고 약간 무료하기까지 할것 같고 한적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막피 흘리고요. 심지어 맹견, 총기 이런 변수에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 야생의 서바이벌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배낭 속에 나침반도 넣어야 하고 지혈대까지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왜이 작가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다니는지 그 마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교육원에 있을 때 우리는 우정국에서 지급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받았다. 하지만 막상 시골 배달부가 되고 보니 지급받는 물건이란 게 사실상 하나도 없었고 이 일을 끝낼 무렵엔 트럭이나 배낭 속에 10kg쯤 되는 장비를 들고 다녔다. 가장 먼저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파란색 일지였다. 거기에 일한 날짜와 다닌 구역, 주행거리, 우체국 차량에 주유한 일시 등을 기록했다.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 영수증을 받으면 그것도 기록했다. 내가 맡은 우편물을 전부 제대로 배달했다는 내 나름의 동시 기록이 필요할 듯 해서였다. 등기 우편을 취급하는 방식, 이를테면 자물쇠가 있는 가방에 담아 배달하고 은행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고 배달을 나가기 전에 서명을 하고 기밀 문서라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등을 보면 마치 내가 우리나라의 핵무기 발사 비밀번호라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블렉스버그 중앙 우체국에 도착한 시간, 우편물 분류를 시작한 시간, 배달을 위해 출발한 시간, 구역 전체를 도는데 걸린 시간도 기록했는데, 이는 내 작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였다. 날씨가 너무 궂을 땐 그것도 기록했지만, 맑고 따뜻한 날엔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또 하나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로 가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을 베었을 땐, 구급상자를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급상자 챙겨올 것이라고 기록했다. 개한테 공격당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것도 기록했다. 감정도 기록했다. 완전 지옥, 최악이다. 덜렁거리는 우편함 뚜껑을 고쳐야 할 때를 대비해 작은 철사 뭉치랑 케이블 타이 한 팩도 들고 다녔다. 거의 뭐든 고칠 수 있는 펜치 달린 커버 다용도 도구도 들고 다녔다. 순토 나침반도 들고 다녔다. 낯선 지형에서 특히 휴대전화 신호도 안 잡히는 데서 초보 배달부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땐 그만큼 유용한 게 없었다. 구글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끄떡없는 버지니아 지도 및 안내서도 들고 다녔다. 거기엔 주 전체의 등고선과 온갖 샛길까지 다 나와 있었다. 구급상자도 들고 다녔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형적인 지식 노동자였던 나의 손은 시도 때도 없이 베이고 피를 흘렸고 고객들이 젖은 우편물도 싫어한다면 피칠갑이 된 우편물은 질색을 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피의 봉헌은 모든 신참 배달부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도톰한 반창고와 밴드에이드로 구성된 가벼운 찰과상 키트에 더하여 신속 적용 지혈대 2개, 압박 붕대, 거즈롤, 퀵 글로스로 구성된 부상 키트도 따로 들고 다녔다. 다들 짐작하겠지만 총상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였다.
혹시 또 모르니까.

바버레치의 미스터 샌드맨 띄워드렸습니다. 스티븐 스타인 그랜트의 책 메일맨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등기우편 하나 품에 안고 진짜 엄청난 국가 기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비장해진 초보 우체부의 모습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너무 그려지죠? 박준영님, 제가 느끼는 감정이네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제 가방은 늘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선을 대한 이것저것이 채워져 있답니다. 정작 저보다 제 주변인을 위해 활용되곤 하죠.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가능성도 다 대비한 이의 그 배낭, 그 가방 안의 물품은 그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그 주변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소문난 사람들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근데 또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요. 614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맥시멀리스트 보부상. 으로서 공감되는 글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작가가 정말 안전한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할 때랑은 전혀 다른 지금 산길을 걷고 손에 피가 나고 온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동화 같은 사랑스러운 에피소드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우편 배달부로 일하는 동안 투표 용지를 빼면 책은 가장 중요한 우편물이었다. 언젠가 발신 주소가 프랑스인 책을 배달한 기억이 난다. 우표에 프랑스 우정국 라 포스트 소인이 찍혀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제1종 우편물은 하루 만에, 제2종 우편물은 이틀 만에 전국 어디든 배달된다고 한다. 나폴레옹 치하 파리에선 하루에 두 번까지 배달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서신 왕래 속도부터 빨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포병 장교이자 공학자였던 나폴레옹은 원조 기술 관료였고 정보의 흐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미터법을 나폴레옹 법전에 박아 넣은 것도 그였다. 책의 주소지는 3번 구역이었다. 링런 계곡 입구를 지나 갯 마운틴 남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그 집까지 올라가는 내내 프랑스어를 연습했다. Bonjour, c'est le courrier américain. Ça, une livre arrive. 안녕하세요. 미국 우편 배달부입니다. 책 배달 왔습니다. 산길은 처음엔 포장도로였다가 자갈길이 되더니 마지막엔 좁은 흙길로 바뀌었다. 하지만 길 끝에 나타난 그 집은 전혀 뜻밖의 외양을 하고 있었다. 2층짜리 빅토리아 양식으로 외벽 전체가 동화 속 집처럼 장식용 나무 조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보라, 노랑, 흰색으로 밝게 칠해져 있었다. 그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니 마디그라, 한때 프랑스령이었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리는 사순절 축제로 이 기간엔 집이나 의상을 보라, 녹색,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가 떠올랐다. 깔끔한 흰색 울타리에 둘러싸인 마당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고 꽃 화분도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창문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집 주변엔 오직 나무들밖에 없었다. 마치 영화 지옥의 묵시록 감독판에서 튀어나온 장면 같았다. 안개 속 강 상류에서 그림책에나 나올 법한 프랑스 시골 저택이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 완벽하면서도 너무도 생뚱맞은 풍경.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키가 대략 150cm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 나를 반겼다. 짧은 단발머리에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마치 깊은 산골 프랑스 요정의 집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Bonjour, c'est le courrier américain. Ça, une livre, arrive. 트럭 안에서 혼자 연습한 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 뒤에 이어진 건 신나게 뿜어나오는 프랑스어의 향연이었다. 프랑스어 특유의 모음과 거친 자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기분 좋은 놀라움이라든지 손님이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뜨문뜨문 알아들었지만 사실 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고 그냥 좀 읽을 줄만 아는 수준이었다. 죄송합니다, 부인.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이 책이 파리에서 온 걸 보고 신기한 마음에 한마디 해본 거예요. 아유, 근데 어찌나 힘차게 말하시던지. 친한 친구가 보내준 책을 받는 것도 반가운데 그걸 프랑스어를 하는 우편 배달부한테서 봤다니. 저는 속으로 이제 미국 우체국에 프랑스어를 하는 배달부가 생긴 건가? 했어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그래도 서명은 받아야 합니다. 시부플레 마담. 부탁드립니다, 부인. 다코르, 비앙쉬르, 물론이죠.

0: 아발론 재즈 밴드 타티아나 에바 마리가 함께하는 곡 파리즈댐 듣고 왔습니다. 스티븐 스타링 그랜트의 책 메일맨 이렇게 오늘까지 이틀간 나눠봤습니다. 이 우편 배달부의 어설픈 프랑스어 인사 그것이 또이 깊은 산골 저택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책한권 전해주기 위해서 운전대 잡고 혼자 웅얼웅얼하면서 연습했을 그 마음 참 예쁘죠. 그리고 이게 발송지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프랑스어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도 너무 순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받아주셨던 것 같고요. 이 고객이. 아,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모든 택배와 우편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끔 이런 책들이 또 역할을 하죠. 그 노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뚫고 나에게 오는 것인지를 또이책 통해서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최현서님, 멋진 장면이네요. 유창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건네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였고, 그것을 딱잘 받아준 거고요. 그쵸? 아, 홍은심님,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1박 2일 모임에 가도 한 가방 싸들고 와요. 그 덕에 필요한 거 물어보면 척 꺼내줘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박 2일 여행을 간다, 모임을 간다면 딱그 필요한 개수만큼만, 나쓸 것만큼만 딱 이렇게 챙겨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 이렇게 1박 2일에 이렇게까지 많이? 혹시 몰라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챙겨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없다 한다면, 본인이 한번 그런 분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 필요한 틈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세목 사라 강이 함께한 곡 One of a Kind 듣고 가시죠.
1: You know what I think? I think that you are dope. Like really dope.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시나요?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짜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자연의 기억 보관소, 자연사 박물관이 들려주는 이야기 따라가 봅니다.

0: 속독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에게서 뭔가 꽃바람의 그런 향기 같은 게 느껴져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오늘... 낯빛이 되게 좋은데요, 오늘? 네.
1: 이번 주에 휴일이 하루 있었기 때문에.
0: 아, 숨통이 튀었구나.
1: 그렇죠.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0: 네.
1: 저도 오랜만에 바이크를 끌고 바람을 충분히 쐈습니다.
0: 충분히?
1: 네.
0: 아, 그게 중요하네요, 진짜.
1: 그 북한강과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경기도 뭐 하남, 광주를 해서
0: 네.
1: 이천 여주까지
0: 와.
1: 쭉 강길을 따라서 한번 달려봤어요.
0: 그렇게 달리는 무리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1: 아, 저는 이제 혼자 가지만 요즘 바이커들이 가장 많이 다닐 때거든요.
0: 네.
1: 그런 길가에 나가면 많이들 만나게 되고 바이커들끼리는 서로 손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0: 아.
1: 이 도로에서
0: 네.
1: 차보다 바이크가 적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소수자라는 생각. 그리고 같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동질감?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말 반갑게 손을 흔들어요.
0: 와, 미미님도 먼저 그렇게 하세요?
1: 그렇죠.
0: 오.
1: 그 서로 인사를 나눌 때의 기쁨이 정말 큽니다.
0: 와.
1: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0: 그렇죠.
1: 그 정말 한순간 스쳐나갈 때 진심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때가 살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산도 좋아하시지만 등산하다 마주쳐서 얘기 나누는 거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등산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마주침이 조금은 긴 대화,
0: 아,
1: 서로 눈도 마주치고.
0: 그렇죠.
1: 근데 바이크는 타고 가다 보면 서로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반가워하는 거죠.
0: 아, 멋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렇게 바람을 쐬고 오신 박태근 편집자가 또 재미난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연사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특히 런던에 여행 가시면 자연사박물관이 필수 코스죠.
0: 네.
1: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서 마주하게 되는 엄청나게 큰 공룡 뼈 조각.
0: 아, 맞아요.
1: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또 미국에도 워싱턴에 가시면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필수로 다 들르시거든요. 요런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랜드마크처럼 돼 있는 곳들도 있는데,
0: 네.
1: 이 자연사 박물관이란 곳이 결국 지구의 생명의 역사? 이런 걸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또 우리도 인류도 생명이잖아요. 이런 지구 생명체의 보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1: 이런 책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는데 저자 잭 애슈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물학 박물관 부관장을 지내고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은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0: 예.
1: 재미난 게 한국어판 제목은 이렇게 세계를 구하는 법이란 의미를 붙여뒀는데 원제는 자연의 기억, 즉 Nature's Memory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한국어 제목도 흥미로운데요.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
1: 그렇죠.
0: 진짜 뭐지? 궁금해지잖아요.
1: 그러니까 원제에 있는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면
0: 네.
1: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0: 네.
1: 이러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0: 아, 맞아요.
1: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0: 그렇죠.
1: 길게는 뭐 수억 년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짧은 인간의 기록이 없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자연에게 있어서는 사실 기록보다는 기억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이고 한국어판
0: 네.
1: 제목에서 여기에 세계를 구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요즘 기후위기, 또 많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에 이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면 그런 생명들이 지구에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마지막 비밀창고 같은 곳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거죠.
0: 네, 한국에도 있어요. 자연사
1: 그렇죠.
0: 박물관.
1: 맞습니다. 이 저자가 워낙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0: 네.
1: 보니까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0: 센스 있네요.
1: 그렇죠. 이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했을까 싶은데
0: 네.
1: 본인이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0: 관장이셨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 저도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찾아갔을 때
0: 네.
1: 그냥 관장님이 그 홀에 나와서 막 아이들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그

0: 수염 같은 것들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 사람인지 캐릭터인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였는데 네. 이정호 관장께서 이런 추천의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관람객에게 박물관은 보는 공간이지만 내부에서 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1: 네.
0: 기억을 다루는 공간이다.
1: 어.
0: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늘 중요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어떤 거를 많이 남겨서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빼놓을까?
1: 아.
0: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은 정말 미술관은 박물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본의 수가 많습니다.
1: 네.
0: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표본의 수가 한 6억 개, 7억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관 같은 데는 많아봐야 뭐 100만 점.
1: 그렇죠.
0: 200만 점. 이것도
1: 인간이
0: 많은데.
1: 만든 거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걸 남겨야 될까를 판단하고 어떤 걸 빼놔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와, 이 또한 진짜 어렵겠네요.
0: 그렇죠.
1: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0: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술관하고 자연사 박물관 또 비교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대목이 네. 미술관은 어떤 시대를 다룬다든지 어떤 지역에 그 미술관이 있다든지 뭐 특정 작가를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1: 네.
0: 볼 수 있는 것, 즉 큐레이션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은 짧게도 뭐 수천만 년, 길게는 수억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든
1: 네.
0: 서울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가든 큰 틀에서 달라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1: 아, 공통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0: 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나라의 자연사 박물관을 가깝게 경험을 하든
1: 네.
0: 여기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공감이 그쵸?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1: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사 박물관을 바라본 적은 없었는데 멋진 공간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아, 너무 흥미롭네요.
0: 그렇죠.
1: 이 작가의 관점이.
0: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커다란 홀이 있습니다.
1: 네.
0: 그 홀에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룡 또는 고래.
1: 아, 공룡 또는 고래.
0: 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요.
1: 네.
0: 야, 다들 그거 가서 재밌게 보고 왔지. 근데 그 공룡 뼈 화석 진짜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 네.
0: 한 번도 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1: 왜요? 진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0: 그렇죠.
1: 아니면은, 아, 당연히 진짜니까.
0: 네,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네. 공룡은 그렇게 한 개체에 모든 뼈가 완벽하게 발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1: 아.
0: 대체로는 그냥 몇 개만 나오고
1: 네.
0: 예를 들어 머리뼈도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걸 걸어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표본이 있어도 거기에는 본뜬, 즉 플라스틱 표본으로 가지고 전시한다라는 거죠.
1: 아, 그리고 또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막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0: 연구하고 또
1: 네.
0: 탐구해야 되니까.
1: 아.
0: 그리고 워낙 귀해서 이제 한 군데에서 진짜가 있으면
1: 네.
0: 그걸 표본을 떠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갖다 둔다는 거예요.
1: 네, 플라스틱으로.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든 비슷한 걸 볼 수 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우리 어떤 생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공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 흥미롭습니다. 오수미님, 자연사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고성 공룡 박물관이 있는데요. 동네 들어서면 죄다 공룡으로 시작해요. 애들 어리면 좋아합니다.
0: 그러게요. 왜 그런 그래프 있잖아요.
1: 네.
0: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공룡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커졌다가 줄어드느냐.
1: 아.
0: 보통 10살 전후 때 거의 박사급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1: 맞아요. 진짜 신기하게 다 외우고
0: 그러니까요.
1: 그러더라고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후에는 영원히 회복되질 않죠.
1: 네.
0: 그런데 몇몇 이제 연구자들은 다시 20, 30대 올라갈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10살 전후 어린이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1: 아, 와, 10살 전후 어린이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 그런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함께 듣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놀라게 하는 어린이들이 또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제가 이 노래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전기 뱀장어가 부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1: 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지? 제목이, 네. 어떤 음악이 흐를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 음악 들으시면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잭 애쉬비의 책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미미님이 이 책 골라오시면서 첫 번째 곡으로 지금 전기뱀장의 자연사 박물관 틀어주셨는데 네, 막 가사에 삼엽충 나오고 이러니까
1: 네, 지하 밑바닥에
0: 반가웠어요.
1: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0: 네, 예상도 못했는데 좀 감미롭기도 하고요.
1: 네, 결국
0: 선율은
1: 사랑 얘기니까.
0: 아, 네. 어떻게 이런 곡을 찾았느냐, 너무 신기하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다루는 책마다 너무 적재적소인 곡들이 꼭 같이 따라오니까요.
1: 네, 다행히 요즘엔 검색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0: 네, 아 그래도
1: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사연들을 좀 볼까요?
1: 네, 1867님, 공룡 사랑하는 저는 공룡이라만 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반짝반짝. 오늘도 흥미로운 한 시간 될 것 같아요. 주라기 시리즈 영화도 완전 정복했어요.
0: 와, 공룡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시는 걸까 궁금해요. 커서? 단지? 이런.
1: 일단 큰 게 중요하고.
0: 단지라고 붙였는데 그게
1: 두 번째,
0: 그런 게 아닌 거군요.
1: 지금 없다.
0: 아.
1: 이게 크죠?
0: 미지의.
1: 네, 예를 들면
0: 있군요.
1: 그 공룡만큼 오래 산 생명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명체다.
0: 맞아요.
1: 바퀴벌레.
0: 어.
1: 뭐 나무들도 그렇죠.
0: 그렇죠. 오래된.
1: 네. 근데 지금도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좀 관심도가 낮은 것 같고. 지금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공룡은.
1: 네.
0: 그래서.
1: 그리고 크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크기가 큰 것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5690 쓰시는 카페님, 11살 아들은 아직 공룡 종류들 살았던 시기 줄줄 읊어줘요.
1: 와.
0: 덕분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물론 다른 공룡 박물관도 섭렵했답니다.
1: 와. 이런 자녀 덕분에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0: 맞아요. 6998 쓰시는 카페이님, 인상적인 자연사 박물관으로 오스트리아 빈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자연사 박물관 두 곳

0: 곳을 꼽아주셨습니다. 두 곳이 아주 비슷했던 이유를 오늘 알았네요.
1: 네.
0: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독일어권이랑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겠네요.
0: 문화권. 근데 이제 서울하고도
1: 네.
0: 비슷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사실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요.
0: 네.
1: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물은
0: 네.
1: 전체 표본 가운데 진짜 1%도 되지 않는다.
0: 아.
1: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표본의 특징은 뭐냐면 애초에 전시를 목적으로 수집한 게 아닌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0: 네.
1: 어떤 보존, 연구, 이걸
0: 그렇죠.
1: 겸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수집한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자꾸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0: 네.
1: 과연 지금 이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 생명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그럴까?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에게 물음을 던져요. 나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주로 서구의 자연사 박물관 밖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의 자연사 박물관은 본인도 이제 그냥 찾아본 거죠.
0: 네.
1: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계속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0: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비중을 그 서구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1: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형식 자체가
0: 네.
1: 서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긴 할 텐데요. 그 하나하나의 표본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런 물음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이 표본이 그 생명을 가장 비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0: 이 저자가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의심이 많네요.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이 책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당연시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의심해 보는 거.
1: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본인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하고 되게 많이 대화를 나눠서 그런
0: 네.
1: 답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거래요.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과 어떻게 다른가? 마치 1학년 중간고사 과제 같은
0: 그렇죠.
1: 물음인데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0: 네.
1: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건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인공품이다.
0: 그렇죠.
1: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것은 생명 자체다. 이렇게 답을 할 거잖아요.
0: 네.
1: 괜찮은 답이죠.
0: 정답 아니에요?
1: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그렇다면 네가 말한, 학생이 말한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0: 전 이런 제일 항상 그 자연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가 정의를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1: 그렇죠.
0: 그러게요. 이게 또 뭐가 자연적인 걸까?
1: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이걸 보존하려면
0: 네.
1: 어떤 방식이 맞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왜냐면 표본을 그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전체를 그냥 박제해서 모형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어떤 경우는 가죽만 분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뼈대만 남겨서 골격 표본으로 남길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아니면 무슨 보존액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장까지 온전하게 보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런 것까지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몸에서 나온 기생충 같은 것들은 분리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같이 넣어야
0: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경우가 이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지만
0: 네.
1: 그 생명이 어쨌든 죽은 다음의 얘기잖아요.
0: 그쵸.
1: 이게 또 다른 건데 보통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자연사 박물관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기
0: 네.
1: 때문에 어떤 게 자연 그대로?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존재의 양태를 보존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0: 이거 일처리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이게 뭔가.
1: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번 박제로 만든 걸 다시 골격 표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0: 아이,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아니,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1: 그렇죠.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0: 네.
1: 자, 크게 표본은 세 가지야. 첫째, 골격 표본이 있고요.
0: 네.
1: 뼈만 남기는 거. 우리가 보는 공룡이나 고래의 표본이 그렇죠.
0: 그렇죠.
1: 그리고 박제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서울 종로 이런 데 돌아다니면
0: 네.
1: 표구하는 데 옆에 박제 만드는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요.
0: 네.
1: 세 번째가 보존액에 담궈서 만드는 액침 표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박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0: 어? 왜 그렇게 하죠? 네.
1: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과는 제일 비슷하잖아요.
0: 아.
1: 네. 아. 왜냐면 액침 동물이 더 비슷한데, 네. 액침 동물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너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좀 기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가장 자연,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0: 어,
1: 근데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보여주려면, 네. 여기서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나 큐레이터의 연출이 들어가는데 아.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요즘에 뭐 디오라마라고 해가지고
0: 오, 막 네.
1: 그 생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두잖아요. 그쵸. 그런데 독일의 어떤 그 젠켄베르크 연구소 가장 규모가 큰 자연사 박물관이래요. 여기 네. 가면 카피바라가 아나콘다한테 반쯤 삼켜져가지고요. 어. 몸의 뒷부분만 보이는 인상적인 디오라마가 있대요.
0: 네.
1: 그래서 이거
0: 인상적인 디오라마로 정리하니까
1: 네. 이렇게까지 그런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카피바라의 그 우리가 표본
0: 네.
1: 이거를 수집했을 때 어. 입수했을 때 앞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0: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그 아나콘다 없었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긴 하고.
1: 그럼 연출이 안 되죠.
0: 그렇죠.
1: 아나콘다와 그 앞머리 부분이 사라진 카피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0: 오.
1: 근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그 박제고 디오라마니까 진짜처럼 느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카피바라는 머리 쪽에 사라진 이유가 총에 맞아서
0: 아.
1: 몸 앞부분이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것이 자연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냐
0: 아.
1: 여기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0: 와, 자연사 박물관을 그냥 그 관람객 입장에서만 느껴봤는데 이 책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이제 관리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만나니까 진짜 흥미로워요.
1: 네.
0: 네, 좀 보는 폭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노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이 노래가 영화 미술관역 동물원 OST에 있었던 곡입니다. 서영은이 부른 사랑하는 날엔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잭 애쉬비의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는 어린이 도슨트 분들이 있죠. 어찌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 듯합니다.
1: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 기획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직접 내가 설명할 때 정말 또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정희남님께서 예전에 사슴박제를 봤어요. 무섭고 끔찍했어요. 탐욕스런 부자의 과시용 같았어요. 예전에 그 일종의 그 머리 사냥 트로피?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이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0: 맞아요.
1: 벽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네. 표본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과거에는 그런 트로피들이 자연사 박물관에도 많이 전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정인남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소장품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노골적인 폭력성
0: 그렇죠.
1: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또 버릴 순 없으니까.
0: 박물관의 수장고, 자연사 박물관의 수장고 규모가 뭐 엄청날 것 같은데요.
1: 이 저자가 일하는 데는 무슨 냉동고 같은 게 막 6개, 7개씩 있어서
0: 네.
1: 거기에 뭐 이렇게 수십만 점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0: 와. 698 쓰신 카페이님,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지혜를 위해 한쪽 눈을 희생한 셈이 미미누 셈인데 샘물 같은 미미님 생각이 나요.
1: 샘물 같은. 고맙습니다.
0: 네.
1: 이제 신화의 영역까지 제가
0: 그러니까요.
1: 진출을 하게 되었네요.
0: 그리고 우리 하늘곰 에디션 이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지금 보라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미미님도 감탄하셨습니다. 꽃길을.
1: 네.
0: 네, 바이크로 이렇게 막 다니시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정말 자연사 박물관 이 큐레이션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그 각자 각자의 판단도 중요한데,
0: 네.
1: 그 사람들의 판단 혹은 역량 역시 어떤 당대의 사회적인 문화? 과학 기술의 역량?
0: 그렇죠.
1: 이런 거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중에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표본입니다.
0: 네.
1: 우리에게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처럼 고추 서서
0: 맞아요.
1: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0: 그쵸.
1: 이런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고요.

0: 등뼈가 땅하고 수평이에요. 즉, 서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앞에 있고 등이 일자로 땅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밝혀졌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 방식으로 자연사 박물관에 남아있는 표본이 꽤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진짜뼈가 아니고, 그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고, 옮기는 것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서 설명을 붙여두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사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자는 어느 시점에 우리의 지금 봤을 때 오류 같은 것들이 잘못이라고 비난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해 역시 커다란 자연사의 일부다.
1: 그렇죠.
0: 이렇게 설명합니다.
1: 맞아요. 우리가 알아갔던 그 과정들, 이게 또 어린이들이 보면서 얼마나 또 흥미롭겠어요.
0: 그렇죠.
1: 과거에는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대, 이런 것들. 얼마나 얘기거리가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유의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도 스스로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물음을 던져요. 자연사 박물관이 소장한 동물 표본 중에 암수 비율은 비슷할까?
1: 와,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이
0: 일단
1: 없어요.
0: 우리는 그 표본 보고 암수를 구분을 못하죠.
1: 뭐, 진짜냐, 가짜냐, 요 정도만 그냥, 만약에
0: 네.
1: 호기심에 품는다면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아, 이게 암수까지.
0: 이 작가가 그래서 가능한 곳들의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 5곳을 정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류의 경우는 암컷 비중이 40%, 포유동물의 경우는 48%.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전체 그 모집단이 200만 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차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컷이 더잘 잡힌다는 거예요.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위장술이 덜 발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암컷보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넓어서 총에 맞거나 미끼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1: 더잘 노출되는
0: 네,
1: 거군요.
0: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연 상태는 그렇지 않으니까.
1: 그렇죠. 아니, 재밌습니다. 이 인간의 편이나 취향에 의한 이유들,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래도.
0: 앞서는 이제 자연 상태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 의도 같은 것들이 반영된 이제 수컷 우위의 상황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수컷이 대체로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깃털색이 화려하죠. 그러면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 더 덩치가 큰 동물을 내가 잡아서 자랑하고 싶고, 깃털 같은 것들이 화려한 동물들을 잡아서 더 자랑하고 싶고,
1: 그렇죠.
0: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지금 자연사 박물관의 성별 편차인데, 이게 뭐큰 문제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명이 어떤 상태에서 잘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인데, 그 표본에서 이런 성별 격차가 난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반적인 기준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인간 문화에서도 똑같잖아요. 몇년 전에
1: 맞아요.
0: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왜 자동차 그 충돌 실험할 때 덤이라고 하죠. 그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것.
1: 인형 같은.
0: 그것의 규격이 지금까지는 다 남성 기준이었다고 얘기되면서,
1: 맞아요.
0: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을 경우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서 화제였거든요. 이게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 와, 진짜 질문 던지기 전, 이런 책을 만나기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0: 그렇죠.
1: 지점이어서 지금 놀랍습니다.
0: 성별에서 하나 더 나가면요. 이건 정말 이것보다 더큰 불균형인데, 곤충입니다.
1: 곤충.
0: 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학명을 붙인 종이 150만 종 정도 돼요. 그중에 한 60%가 곤충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 가서 곤충 본 기억이 나세요?
1: 잘안 보였던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일단 너무 작아가지고.
0: 작기도
1: 그래서
0: 한데
1: 마음도 바쁘고.
0: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도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니까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조사를 해보면 포유동물이 사실 전체 150만 종 중에 1%도 안 되는데, 어느 자연사 박물관 가도 호랑이, 곰, 기린, 캥거루 같은 포유 동물이

0: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곤충이 전체 생명 중에 한 60% 종을 차지하고
1: 네.
0: 그 생물양이라고도 하는데 지구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생명들의 이제 부피 같은 걸 재면 포유동물은 곤충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1: 그렇겠죠.
0: 압도적으로 곤충이 많거든요.
1: 네.
0: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이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면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두는 거 아니냐.
1: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곤충 비중을 늘려요.
0: 네.
1: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가서 보고 싶어 하는.
0: 아, 관람객. 아,
1: 그게 약간 좀 또 공룡 보러 가고 고래 보러 가고 이럴 것 같은데.
0: 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죠.
1: 아, 그렇죠.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네요.
0: 네.
1: 이 불균형을 알게 된 게.
0: 저자가 자기가 일하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1: 네.
0: 작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기획했었대요.
1: 아.
0: 꼭 곤충뿐만이 네. 아니라 뭐 불가사리, 새우, 멸치 이렇게 작은 동물 표본 한 3,000점을 배열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지금은 다른 자연사 박물관에 가도 그런 작은 동물들의 표본을 모아놓은 공간들이 꽤 많이 있대요.
1: 오.
0: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는데
1: 네.
0: 곤충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시실에 가면 아직도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는 모기 같은 곤충들의 표본이 앞쪽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익숙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
1: 아.
0: 이것은 곤충에 대한 오해를 계속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데
1: 네.
0: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지금 얘기 모기를 사례로 들어주시니까 아, 단지 작아서만 곤충이 조금 인기가 덜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에게 적용을 하면.
0: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 모기가 그 전시실 앞에 있다. 일단 들어가기 네. 전에 왠지 살충제를 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어색해요 아직.
0: 네.
1: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곤충 채집 숙제로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0: 그렇죠. 저도 방학 때 탐구 생활로.
1: 그러니까.
0: 뭐 잠자리.
1: 뭐 매미,
0: 뭐
1: 잠자리.
0: 방학개비.
1: 맞아요.
0: 뭐 이런 것들. 이게 또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그 옷핀 같은 걸로.
1: 그렇죠.
0: 꼽기만 하면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자도 그걸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곤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채집하기도 가장 쉽고
1: 그렇죠.
0: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높은데
1: 네.
0: 아, 곤충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계속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 이런 재미난 기획이 또 힘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전 지구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고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더 플래닛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에서 출간된 잭 애슈비의 책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아, 우리 곤충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요. 필라님이 곤충만큼 다채로운 생물이 있을까요? 하시고 다들 들어보면 지금 아, 그래. 우리 곤충을 너무 홀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1: 다채로운 생물, 이걸로 따지면 곤충이 1위입니다. 아까도
0: 그렇죠.
1: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종 중에 무려 90만 종이 곤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학명을 붙이지 못하거나
0: 네.
1: 알아차리지 못한 생명이 되게 많은데, 비율상 포유동물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별로 없죠.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깊은 동굴 속에 사는 곤충,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렇게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0: 알아차리지 못한 생물이 많다. 이걸 자꾸 잊고 있어요.
1: 그렇죠. 마치
0: 잊어버리게
1: 지구를
0: 돼요.
1: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0: 네.
1: 현실은 그렇지 않죠.
0: 그렇죠.
1: 여기 최승용님께서도 지구는 벌레와 식물이 지배한다. 제가
0: 인정합니다.
1: 이제 바이크를 타고,
0: 네.
1: 시골에 지방도들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아, 정말 인간이 사라지면 식물이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아무래도 고속도로보다는 관리가 덜돼 있잖아요. 그런
0: 그렇죠.
1: 것을 달리다 보면, 한여름에는 도로 한 절반까지 잎사귀들이 이미 날려와 있어요.
0: 막 치죠?
1: 네,
0: 그
1: 그걸 막을
0: 정도로.
1: 수가 없는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아, 진짜 그런 곳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연을 그 자체로 좀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묘하게 공존하는 곳이 자연사 박물관 같다는
1: 그렇죠.
0: 생각도 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개입하는 거긴 하니까요. 정은숙님, 제가 사는 경기 화성 특례시에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가 있음을 홍보합니다.
1: 오.
0: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대부분 중국과 몽고 지역이었으나 시화호처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래요. 라고
1: 와.
0: 하셨습니다. 진짜 이 우리 자연사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가장 앞에 있는 그두 존재, 공룡과 고래. 사실 고래도 한반도 고래뼈 유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정말.
1: 네, 그 고래 표본 관련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0: 네.
1: 그 재미난 장면이 지금 떠올랐는데, 공룡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 대부분 뼈만 남아있죠.
0: 그렇죠.
1: 그런데 고래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래의 표본이 지금도 수집이 되는 거예요.
0: 네.
1: 또뭐 사고로 죽은 고래의 표본 같은 것들이 올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고래 너무 크니까 액침 표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비용도
0: 네.
1: 많이 들고. 그럼 결국 골격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격 표본을 만들 때 뼈만 남겨야 되잖아요.
0: 네.
1: 그걸 만드는데도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땅 같은데 묻어두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들이 썩어 나가는 거죠. 미생물들이 그걸 없애고 나중에 뼈만 남는데,
0: 네.
1: 그 뼈에서요, 기름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그 표본을 위에다 걸어놨는데
0: 네.
1: 아직도 기름이 떨어져서 밑에다가 종이를 깔아놨대요.
0: 고래 기름이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군요. 자,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볼까요? 이 자연사 박물관, 요즘 비판도 많이 받고,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1: 그렇죠.
0: 이제 신경 쓸게 한둘이 아닌데,
1: 네.
0: 과거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방치할 수 없는 것도 많고.
1: 특히 자연사 박물관이 크게 발전했던 시기가
0: 네.
1: 결국 서구가 식민지 사업을 크게 벌일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와서 여러 가지 생명 표본들을 채집하고
0: 네.
1: 그걸 본국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거고요. 또 전쟁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가까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런 자연사 박물관 큐레이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복무 중에 표본 수집하는 게 일이었대요. 예.
0: 그러겠네요.
1: 그리고 또한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는
0: 네.
1: 미국의 CIA가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런 목적을 몰랐대요.
0: 네.
1: 그 목적을 모르고 연구 과제가 새들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0: 네.
1: 당시에 막 수십만 마리의 새에다가 그런 GPS 같은 걸 달아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0: 네.
1: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그럼 미국 정보국에서 그런 새들의 이동 경로와 거리를 알게 되면 그 새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니까.
0: 아.
1: 이런 목적으로 그런 연구 과제를 주기도 했다니까.
0: 와.
1: 이게 그
0: 진짜.

0: 역사, 문화, 사회랑 진짜 긴밀하게
1: 네.
0: 연결돼서 작동하는 건 거죠.
1: 저 지금 이 책에서 너무 흥미로운 그이 부분이
0: 네.
1: 박물관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중립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0: 네.
1: 말? 이거가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0: 우리가
1: 말이?
0: 과학도 과거에는 뭐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1: 네.
0: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뭐 핵폭탄을 만든다든지
1: 그렇죠.
0: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1: 네.
0: 거니까 박물관에서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중립적인 곳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북미의 새라는 책을 쓴 이런 조류학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미국의 오듀본이란 학자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혼자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당시 노예처럼 썼던 흑인들, 또그 현장에 있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표본 수집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
1: 네.
0: 지금 우리에게는 오듀본이란 이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중립적인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1: 네.
0: 있는 겁니다.
1: 와, 우리 돌아봐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냥 그러려니 관례로 여겼던 것들 중에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학명, 사람 이름,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구자 이름 붙이고 이런 것도
0: 저자는 단언합니다.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자신은
1: 적절하지
0: 생각한다.
1: 않다고요.
0: 특히 자연에 인간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자연 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1: 네.
0: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의 이름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생명체의 고유한 정체성,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근래에는 그 서식 지역의 어떤 토착어,
1: 네.
0: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야기들도 나온다고 해요.
1: 아, 그런 거다 고려해서 조금 더
0: 네,
1: 세심하게.
0: 여기도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 발전의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인간 표본이에요. 과거에는 인간도 표본처럼 수집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생학이 있었던
1: 맞아요.
0: 시절에는 그런 어떤 원주민 같은 경우는 동물처럼 봤기 때문에
1: 그쵸.
0: 그 사람들을 표본처럼 죽고 나면 그걸 자연사박물관에 가져가서 보존하고 연구한 거예요.
1: 네.
0: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서 영국에서 호주에 반환한 인체 표본만 1209건이라고 해요.
1: 우리 시작은 야만의 시대가 있었네요, 진짜.
0: 그렇죠. 이게 불과 150년, 200년 전 얘기입니다. 수천 년전 얘기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정말.
0: 네.
1: 현생 인류가 한 짓입니다. 네. 1867 쓰신 카페님, 맞습니다. 동물의 자기 이름이나 지역 이름 붙이는 거 별로 같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또 흥미롭게 읽었었던, 뭐, 깃털도둑, 요런
0: 아, 책이요. 예.
1: 굉장히 소설적인 재미를 주는 논픽션이었었는데, 그런 거 보면 막 광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사 박물관에 막
0: 그렇죠.
1: 훔치고,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 붙이고, 뭐 수집하고, 그 새의 깃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모든 걸다 뒤집고 이런 과정들 보면, 아, 그러네. 이게 참
0: 그렇죠.
1: 인간 중심의.
0: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여도 있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1: 그렇죠.
0: 그런 정말 광기어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1: 맞아요.
0: 막 열대 우림에 들어가서
1: 맞아요.
0: 새로운 생명들을 확인하고 알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양가적인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1: 그쵸.
0: 현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공통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1: 네.
0: 자연의 생명종들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선 이런 사례를 얘기해요. 2000년, 한 25, 6년 전이죠.
1: 네.
0: 인도 고원에서 뱀눈 도마뱀 표본이 하나 발견됐대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새로운 종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1: 네.
0: 한 20년 동안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아, 이것은 기존에 없던 거야. 완전히 다른 종이야. 이게 밝혀졌대요. 그러면, 아, 이 종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가봐야 될 거잖아요.
1: 그렇죠.
0: 한 20년 후에 그 처음 수집된 고원에 연구자들이 여러 번 방문을 했거든요. 대규모로.
1: 네.
0: 찾지 못했어요.
1: 아.
0: 그 20년 사이에 멸종한 겁니다.
1: 와.
0: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벌어지고 있는데,
1: 네.
0: 그렇다면 그 뱀눈 도마뱀의 표본은 이 자연사박물관에 하나 있는 거예요. 전 지구를
1: 그러네요,
0: 통틀어서.
1: 진짜.
0: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이
1: 네.
0: 정말 중요하다.
1: 와, 시간과도 싸워야 되고.
0: 네.
1: 그렇죠. 아, 오늘 덕분에 자연사 박물관 정말 즐겁게 관람만 했었다면

0: 이제 조금 더 알고, 그리고 더 고민을 같이 많이 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 민디 글래드힐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Whole Wide Worl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역병이 돌아와서 흉흉하던 시절에 켜켜이 막은 그 생활의 방벽을 뚫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들이 기세 좋게 범 내려온다 외쳤을 때 우리는 이 호환이 두려워 숨기는커녕 뛰쳐나가 신명나게 춤췄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착해서 가난했으나 또 착해서 구원받는 슬플수록 억울할수록 익살과 풍자를 더할 줄 알았던 기층민의 이야기와 음악을 들고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우렁우렁 걸진 노래, 쫄깃쫄깃 팽팽히 튕기는 기타현, 반짝번쩍 찌릿찌릿한 전자악기가 모처럼 찰지게 다가옵니다. 고대의 설화가 지금의 이야기로 재활합니다. 역병은 사라졌어도 사는 건 변함없이 힘든 우리는 혼은 고대의 풍류에 젖어들고 몸은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디스코테크로 들어갑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새음행 라운지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이맥 라운지 문을 박력 있게 활짝 열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곡 라이브 연주였고요. 음식을 차리는데 였습니다. 흥보가 두 번째 음반이죠. 이날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이분들 소개하기 전에 지금 연주 마치시고 연주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러 오기 싫으셔가지고 그냥 저쪽에 서 계셨는데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새음행 생방송은 EBS FM 반디 앱 유튜브 EBS 라디오

0: 된게 수군가였다.
1: 예.
0: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1: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냥 그 공연 때문에 중간에 이 음반이 먼저 나오게 됐어요. 이집 과정 중에 중간에 이제 완성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서.
0: 그러면 그 국내 아시아 문화전당 공연 레파토리랑 이 모양새가 많이 달라요? 달라진 건가요?
1: 크게 다르진 않아요.
0: 크게 다르진
1: 그러니까
0: 않아요?
1: 처음에 수군가는 이제 완전 다른 음악이었었어요. 이제 밴드 형태도 아니었고, 이번에는 그냥 이날치가 가서 한 거여가지고 거진 비슷한 형태. 앰비규어스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음악은 거진 비슷한 형태의 음악이에요.
0: 제가 이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일 놀란 소식 중 하나가 그 배급 글로벌 배급사가 상당한 이름이더라고요. 루아카밥 데이빗 번이 뭐 런칭을 하고 지금도 뭐 운영 주체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1: 아직도 뭐 파운더니까 이제 이그 회사랑 일하기로 하고 제가 뉴욕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같이 만났었어요.
0: 혼자 가셨어요? 여기 뭐
1: 제가 이제
0: 누구라도
1: 딴일 때문에 갔다가 만났어요. 이제 그 사장님과 데이빗 번과 함께 만나서 저녁 먹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0: 데이빗 번 저는 그 유튜브에서 코첼라 영상 봤는데
1: 아, 이번에 예.
0: 직접 만나셔가지고

0: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
1: 아마 여기저기서 했을 건데,
0: 예.
1: 뭐, 그냥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약간 데뷔번 생각하시면서 약간 떠시는 것
1: 아니, 아니요.
0: 같아요. 그러고
1: 유명한 사람
0: 또 한,
1: 중에는 우리가 처음이
0: 예?
1: 아닐까요?
0: 예, 박수범님. 예.
2: 네.
0: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1: 아니요, 예.
0: 아니오님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2: 아니, 별, 중요한 얘기는
0: 예.
2: 아닌데.
0: 처음일 거다라고.
2: 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0: 안 유명한,
2: 네.
0: 아, 이날치가 안 유명해요? 상당히 유명세.
3: 네, 저희 유명합니다.
0: 그렇죠. 당연히 이름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은 루아카밥이랑 계약을 해서 국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배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시죠? 이제님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건 아니죠.
4: 저는 워낙에 토킹
0: 네.
4: 헤즈를 너무 좋아했기
0: 맞아요.
4: 때문에 어렸을
0: 비슷한 점이 좀
4: 때부터
0: 있는 것 같아요.
4: 네, 너무 그 음악에 너무 팬이기 때문에
0: 예.
4: 아티스트로서도 너무 팬이기 때문에 그냥 꿈 같죠.
0: 약간 현실감이
4: 네,
0: 처음에는
4: 현실감이
0: 없었을
4: 완전
0: 수도.
4: 없고 내가 그냥 이렇게 뚱땅뚱땅 거리면서 살았을 뿐인데
0: 예.
4: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네,
0: 그렇구나.
4: 매우 신납니다. 설레고.
0: 이날치에 관해서 이 루아카팝 레이블의 공식 포스팅이 이날치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 자리에도 데이비드 번이 직접 나왔으면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기대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1: 그럼
0: 부담이
1: 그
0: 좀 크시겠어요?
1: 이 회사에서는 어쨌든
0: 네.
1: 이날치가 지금 홍보하는 거 메인인 것 같긴 해요.
0: 메인이에요. 올해는 좀
1: 예. 그래서
0: 집중적으로.
1: 6월부터 이제 2월까지 이제 공연과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EP가 이번 달에 나오고
0: 예.
1: 10월에 이제 앨범이 또 나오고
0: 그게 말씀하신 2집이 되는
1: 이
0: 건가요?
1: 집이 아니라
0: 예.
1: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한국에서야 알지만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팀이어가지고
0: 네네.
1: 수군가를 먼저
0: 아,
1: 발매하겠다 해서
0: 그렇구나.
1: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0: 예.
1: 우리가 좀 정비해서
0: 그러니까 궁금해진다. 그러면 데이비드 번이
1: 네.
0: 수군가를 먼저 들어본 거구나. 당연히 순서대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러면 흥보가는 들어봤어요?
1: 흥보가는
3: 흥보가를 발매하기 전부터 얘기가
1: 예,
0: 나와요.
1: 그 전에
0: 네.
1: 만났던
0: 아,
1: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제는 들었겠지만, 예, 그렇구나. 예. 나중에 뭐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죠? 약간 수군가처럼 음악을 더 해주는 거. 아, 농담이고요. 그리고 놀란 거는 아까 제가 이 라인업을 이 7분의 뮤지션 조합을 2기라고 표현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막 최수민님께서 3기라고 하시면서
3: 아, 2.5기도
0: 2.5기예요?
3: 있고. 사실 그렇게 치면 1기도 있고,
0: 네.
3: 사실 오빠는 그럼 0.5기인 게,
0: 0.5기.
3: 1기로 활동하다가 탈출을 했거든요.
0: 복잡한 가족 구조군요. 예.
3: 네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생겼다가 또 이제 다르게 간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기로 표현하기에는
0: 네.
3: 조금,
1: 네, 엄청 꼬여 있어가지고,
3: 네.
0: 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의 분들에 대한 뭐 질문을 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뭐 지금도 사이가 좋으신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무래도
1: 사이가 좋은 거랑은 뭐 다르게 말을 해도 된다 했었어요.
0: 아. 그런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음악적으로
1: 예.
0: 수군가 흥보가는 저는 오늘 전곡을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왔는데, 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뭐, 좀 다른 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주제는 다르고.
1: 예, 우선 이야기가 완전 다르고 음악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군가 만들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라면서 주로 들었던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음악이 이제 많이 녹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흥보가를 만들 때 이제 또 영향을 끄내오는 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번 작업이 어떤 음악적 스타일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80년대 전 70년대 음악들의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그때 음악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0: 70년대 한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1: 예.
0: 예, 그렇구나.
1: 그래서 펑크를 많이 듣게
0: 아,
1: 됐었어요.
0: 예.
1: 그러면서

0: 그 펑크를 어떻게 이날치의 음악으로 가져올까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음악인 것 같아요.
1: 그 펑크를 이렇게 말하자면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음악적 소재로 정하고 나서
0: 예.
1: 새로 꾸리신 멤버는 아니시죠?
0: 아니에요.
1: 아, 그런 건 아니고.
0: 그냥 홍보관은 이제 그 전에 만나서 다 하고 있었고, 홍보관을
1: 아,
0: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 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펑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가.
1: 그래요?
0: 예. 미기어스랑 같이 하는 작업이어서
1: 네네.
0: 좀더 원초적인 춤을 출수 있는
1: 아,
0: 리듬감을 좀 찾아보자 하다가 펑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1: 댄스업을, 그러니까 춤에
0: 예.
1: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0: 예.
1: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제작 초기부터 댄스업을 한
0: 예, 맞아요.
1: 그런 포커스를
0: 예.
1: 맞춘 작업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0: 예.
1: 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투어도 지금 지역적으로 유럽 투어도 하고 오셨잖아요.
0: 작년까지 이제 계속 유럽 위주의 공연을 했었고, 저희가 그 유럽에만 했었어요. 그쪽 에이전시가 유럽을 커버하는 에이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루아카밥하고 하면서 북미 커버하는 이제 에이전시가 새로 생겨서 올해부터는 한네 차례 정도,
1: 캐나다 뭐 투어도 예정돼 있다고.
0: 예, 캐나다 베이스의 에이전시여가지고 캐나다와 북미 위주로 아마
1: 예.
0: 한네 차례 거진 한두달 정도.
1: 앰비규어스 언급이 또 나왔었잖아요. 앰비규어스가 굉장히 또 인기가 또 많아요.
0: 맞아요.
1: 예.
0: 저희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아니, 댄스의 요소에 있어서는 앰비규어스가 그이 프런트의 느낌이 있잖아요.
0: 예.
1: 예. 그 활동도 이번에도 어우러지는 건가요?
0: 우선 지금 이게 흥보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그 시리렁 시리렁이란 제목으로 다른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고 이제 올해도 이제 또 해요. 그래서 그 MBOS랑 하는 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이제 이날치는 흥보가라는 이름으로 음악만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1: 투어 할 때도 이날치는 그냥 이날치로만,
0: 맞아요. 네.
1: 밴드로만.
0: 원하는 데들이 있어요, MBOS를. 그럴 때는 이제 같이
1: 여기
0: 다니기도
1: 미니
0: 하고.
1: 앰비규어스라도 이렇게 우리 수인님이 리더로 뭐 춤은 좀잘 추시나요?
2: 저 춤이요? 좀 몸치기가 조금 있는데. 노는 건 좋아합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근데 노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몸이 이렇게 안 따라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몸치긴 한데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1: 제 편견을, 그럼 국악인이시니까
2: 네.
1: 국악은 댄서블 하는 음악과는 거리가 좀 있다. 이게 편견이죠.
2: 근데 그거를 단순히 편견이라고 할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댄서블한 음악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게 맞는 것
1: 있는 건
2: 같아요.
1: 맞아요.
2: 네.
1: 근데 흥이라는 요소가 항상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서.
2: 그쵸. 근데 흥은 근데 댄서블과 같이 놓을 만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렇게 얘기하는
1: 이
2: 요소는.
1: 조합을 좀 이질감을 갖고 혹시 처음엔 임하신 그런 건 없었어요?
2: 사실은 전 처음에 이날치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이 작업에 대한 이질감이나 뭐 전혀 다른 요소들의 합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냥 멋있다. 진짜 이 멋있는 음악을 내가 하네? 라는 생각으로 이 뇌가 이렇게 감싸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1: 아, 그렇게 되면 몸이 원초적으로 반응한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2: 그쵸. 딱 몸이, 좋다. 진짜 좋다. 그니까 이 멋있는 걸 빨리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막네 그런 요소에 뭐 결합이나 막 이런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이 별로 없이 뛰어들었던 것
1: 하긴 무대에서 퍼포먼스라는 게 무념무상이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를 푸짐하게 네 곡이나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0: 네.
1: 청하겠습니다. 삼강 오륜을 아느냐, 요게 제목이고요. 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흥보가에서 놀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고요. 그 놀보의 가진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삼강오륜을 아느냐. 이날치의 멋진 훌륭한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와,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세음맥 라운지. 오늘은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팝을 넘어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락인데요, 락. 새 앨범 흥보가에서 3강 오륜을 아느냐 라이브로 감상했습니다. 오, 요곡 같은,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를 하시면은 기존에 이 곡은 지금 4분대로 앨범 버전은 그런데 더 늘어나기도 해요? 막 좀.
1: 사실 즉흥적인 요소가 많진 않아요,
0: 많진
1: 저희한테.
0: 않아요?
1: 예,
0: 아,
1: 지금
0: 짜여진
1: 되게
0: 대로,
1: 짜여진 거 위주로 아직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0: 장영규 씨의 베이스가 약간 기타 같아요.
1: 예, 곡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곡에서는 약간 부스트된 기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락커 같아요. 원래
1: 락커를 한 번도 못
0: 아니
1: 해봐가지고.
0: 원래 거기서 시작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과거를 세탁하시는 거 아니 아닐 텐데.
1: 라코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0: 아 정말요? 아늘 락커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싹 발견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날치의 체제는 처음부터. 베이스 두 대였어요. 이런 구성이 두 번째는 아니실 것 같아가지고.
2: 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네, 구성을 만나서 처음에는 혼돈
0: 혼돈.
2: 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 막 헷갈리는 근데 이제 조금 이 사운드에 원래 있었던 곡들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같이 곡을 만들면서 아, 이거 뭔가 빈 요소에 어떤 악기들의 빈 요소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베이스가 어쨌든 리듬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그 리듬과
0: 근데
2: 아니죠.
0: 스스로
2: 아, 그렇죠.
0: 그걸 좀 넘어서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최근에 홍보가를 발매하고서부터 좀 자신감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1: 다행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행입니다.
2: 계획을
1: 와,
2: 했던 건 아닌데,
1: 네.
2: 서진 씨가 저희 홍보가 에이스거든요.
1: 에이스예요.
2: 예, 홍보가 만들면서
1: 네.
2: 서진 씨 역할이 되게 컸죠.
3: 네, 10살 때, 무려 10살 때 홍보가
1: 신동,
3: 완전.
1: 말하자면 신동으로 데뷔하신 분이군요.
0: 제가 완전 발표를 했어가지고.
1: 가장 선배일 수도 있는
2: 홍보가 제일 선배인데.
1: 홍보가 전문가. 아니, 그리고 박수범님은 어떤 또
2: 네.
1: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4: 이제 팀 하다가
1: 예.
4: 이제 좀 개인적인 좀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1: 네네.
4: 이제 나왔고, 또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기회가 돼서 돌아왔는데,
1: 네.
4: 그 이제 홍보가 중에 나가 살아봐라 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나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1: 그 노래 좋더라고요.
4: 네, 세상이 쉽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누구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4: 네.
2: 만들 때 고생은 되게 막 같이 엄청 했거든요. 한참 힘들게 고생해서 다 만들어 놓고,
1: 네.
2: 이제 다 만들어진 걸 보고, 이제, 아, 이제 딴것좀 해야겠네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막,
1: 그러기도 쉽지 않을
2: 네,
1: 텐데.
2: 신나게 열매를 따먹고,
1: 네.
2: 이제 다 따먹었는데, 저
1: 네네.
2: 다시. 안타깝긴
1: 그,
2: 하죠.
1: 박수범님 말고, 아니오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두 분이
4: 아, 예.
1: 헷갈려가지고. 아니오님은 여기 원년 멤버시잖아요.
2: 예.
1: 그 지켜보는 그좀 약간 넓은 시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간은 뭐, 얼추 7년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2: 뭐,
1: 생각을 하시나요?
2: 일단은 그냥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1: 네네.
2: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거기에서 충분히 재미를 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1: 네네.
2: 그냥 이 자체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1: 지속 가능하기를
2: 예. 네.
1: 바라겠습니다. 진짜
2: 감사합니다.
1: 3집, 4집 뭐 이렇게 계속. 마지막 또한 번,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형성님.
5: 네네.
1: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그 이력이 다채로워서
5: 아, 네.
1: 예, 뭐
5: 그런가요?
1: 사이키델릭 록 밴드에도 계셨고 재즈
5: 예.
1: 쪽에도
5: 그래서 그때
1: 예.
5: 한번 그 DJ분 뵀었거든요.
1: 저랑요? 언제요?
5: 전자음악단 할 때, 서울전자음악단 할 때.
1: 아, 서전음이랑 제가 뭐, 잠깐 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계셨어요?
5: 네, 아마 그때.
1: 오, 나이를 안 드시는.
5: 그때가 많이 어렸어요.
1: 아, 그때 어릴 때. 죄송합니다. 미쳐, 제가. 예.
5: 아닙니다.
1: 그, 어떤 배경으로 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날치까지 오시게 됐는지.
5: 이건 뭐 복이죠.
1: 예.
5: 그래서
1: 오디션 같은 걸 보셨나요, 혹시?
5: 오디션은 아니고 그냥
1: 예.
5: 이렇게 한번 만나 뵙고 뭐 얘기 나누고.
1: 네.
5: 예. 저는 뭐 워낙에 뭐 하고 싶었으니까 뭐
1: 그래요.
5: 네. 너무 좋았죠.
1: 장영규 씨는 그 이철희님하고의 그
2: 예.
1: 호흡이 너무나 오래됐던,
2: 오래
1: 예.
2: 했었죠. 예.
1: 그래서 이게 좀 낯설거나 좀 아쉽거나,
2: 네. 밴드 승열 씨도 해봐서
1: 예.
2: 알겠지만 마음 같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1: 너무나
2: 벌어지잖아요.
1: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2: 그래서 이제
1: 예.
2: 뭐 이런저런 과정 중에
1: 네네.
2: 같이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1: 예.
2: 같이 즐겁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되는 거라고
1: 네네.
2: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예.
1: 그 지속 가능한
2: 예.
1: 그런 프로젝트로
2: 예.
1: 앞으로도 오래 지속시키실 그런 의무감 같은 건안 느끼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첫 멤버들 중에 쫙 빠지고 빠지고 빠지다가
1: 네.
2: 아니오 씨랑 저만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1: 네.
2: 원님 뭐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생각했는데
1: 아, 내보낸 게 아니라 빠진 거군요.
2: 예.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1: 예.
2: 한 명이라도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남아 있으면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또
6: 또 없어졌을 때 네. 이제 끝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새로도

0: 그런 친구들이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지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1: 아까 이재님도 이거 계속 할 거라고 또 확언을 하셨잖아요.
2: 남들이 다 싫다 해도 일단 둘은 남으니까 하겠죠.
1: 그렇구나. 지난 멤버보다 좀더 화기애애한 것 같다는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요?
0: 뭐 그렇다고 말하기 좀
1: 부끄럽지만
0: 예.
1: 그런
0: 없지
1: 면도 없지 않아
0: 않아요.
1: 있군요. 뭐 이런
0: 예.
1: 거군요. 예.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라이브 힘드시죠?
3: 아, 괜찮습니다.
1: 네.
2: 라이브 정말 하고
1: 감사합니다.
2: 싶었는데.
1: 아, 그렇구나. CD 음원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라이브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입니다. 그리고 아예 네 번째 라이브도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까지 두 곡을 이어서 아, 이 화초장의 이 액센트가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튜디오 새 음반 흥보가로 찾아주신 이날치의 라이브 연주로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듣고 오겠습니다.
4: 내 이름 홍보야. 저기 저 빨간 저 장롱 저거 뭐냐? 화초장이 옷이다. 그 안에 뭐 들었냐? 은금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거 놔둬라. 아이 그러지 않아도 형님 오시면 드리려고 따로 목재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요. 말 나온 김에 이 화초장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는디 잊어버릴까봐 외면서 가는구나!

0: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화초자
1: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들으셨죠? 그 화 거기에 이 그냥 강세가 보통 강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까 에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스 진면모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네, 서진님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이고 화초장 안 하셨나요 우리?

0: 제가 계속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어, 입모양을 봤을 때는 우리 서진님이 하는 줄 알았네요.
0: 제 수인이었습니다. 아, 예.
1: 수인님 에이스군요. 예, 미안합니다. 예. 자, 계속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먼저 들은 곡은 놀부의 탐욕을 노래한 거죠? 맞나요? 예.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냥 거기 가득 찬 보물의 눈이 어두운 뭐 그런. 지금 들어볼 곡은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홍보가 놀보에게 쫓길 때, 내쫓길 때 울며 불평하며 하는 그런 한탄의 내용이랍니다. 들어보죠.

0: 아니면 통과,
1: 아,
0: 통과.
1: 그럼 빨간 줄 이렇게 더 넣고
2: 저희 정말
1: 이거요.
2: 치열해요. 저희
1: 치열해요?
2: 정말 치열합니다. 뽑혔으면 좋겠어서.
1: 선택당하고
2: 네.
1: 싶어서.
2: 네. 선택하고 당하고
0: 그래서
2: 싶어서.
0: 그 만들어 놓은 리듬에 수십까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1: 예.
0: 그걸 이제 그걸 갖고 음악적 구조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약간 좀 비약하자면 약간 영화 찍는 느낌 같기도 한데요. 예.
0: 그럴 수도 있죠.
1: 액션 했는데 연기를 보면
0: 실험 영화일 수도
1: 네.
0: 있고.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가 없는 거다 보니까,
1: 아, 시나리오는 없다.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1: 예.
0: 어떤, 이제 뭐 수군가의 어떤 대목을 편곡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 네.
0: 이제 이늠 안에 어울릴 수 있는, 충돌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대목들을 고르는 거죠. 그것들이 좀긴 대목도 있고, 한마디도 안 되는 한 단어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 시키면서,
3: 그러니 오늘서부터는 이 계집 자식 썩.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3: 쇼타입니다.

0: esperanza. Se ven las caras orgullosas que trabajan por una Latinoamérica.
1: 트롬본 연주자 아티스트 윌리 콜론, 푸에르토리코계 미국 아티스트죠. 그리고 파나마 출신의 루벤 블라데스가 함께 발표한 시엠브라, 씨뿌리기라는 음반에서요. 플라스티코, 플라스틱 전해드렸는데요. 곡이 끝나는 부분에 뭐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를 호명하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의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치에 화기애애하고 훌륭한 라이브 토크 멋졌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좀 모자라서 빼먹은 음악이 하나 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했던 올해 발표된 최신 싱글인데요. 떴다 저 가마귀, 이 날치에 새 싱글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과 함께하는 음악정찬 이어집니다.

0: 아, 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1: 네.
0: 방송에서 지난번에 오란다 이야기했더니 오란다도 보내주시고
1: 네.
0: 이번에는 사과와 그 제철
1: 네.
0: 채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보내주시고
1: 다 갚지도 못할
0: 다음엔
1: 빚만
0: 뭘
1: 쌓여갑니다.
0: 얘기할까요? 해산물 쪽으로 가볼까요?
1: 욕심 부리면
0: 네, 안
1: 큰일납니다.
0: 됩니다.
1: 네.
0: 자, 오늘 이게 뭐죠? 가만있어 봐.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시나요? ERF 씨는?
1: 저는 잘 하는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뭐
1: 네.
0: 빈도가 거의 뭐한 달에 한 번도 안 된다?
1: 글을 올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0: 그렇군요. 그
1: 네.
0: 정도면 평균보다도 낮은 거죠?
1: 네.
0: 현저하게.
1: 자주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사진도 정말 많은데
0: 네.
1: 그거를 이렇게 막잘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만약에 실험적으로
1: 네.
0: 뭐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1: 네.
0: 촘촘히 뭔가 단상을 올린다던가 좀 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본다면
1: 네.
0: 뭐딱 정해놓을 주제 같은 게 있어요?
1: 그런 거는 딱히는 없는데,
0: 예.
1: 네. 뭐,
0: 텃밭 가꾸기 뭐
1: 텃밭,
0: 이런 거.
1: 저는 이제
0: 예.
1: 그 집사일 때는
0: 네.
1: 고양이들과의 어떤 일과가,
0: 그거 좋네요. 예.
1: 네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지금 길냥이들 밥 주기 이런 일과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0: 네.
1: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정말 그 푸름 일기? 5월이니까.
0: 근데 그거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길냥이들이니까 그걸 올리는 주체의 얼굴이나 뭐 이런 건 전혀
1: 전혀 안
0: 노출이 안
1: 나오죠.
0: 되더라고요.
1: 네네. 그, 추루주는 손끝? 약간 요런
0: 예. 네.
1: 느낌?
0: 아니면 뭐 기침 소리, 발소리 뭐 이런 정도만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냥 인사하는 소리.
0: 예. 네.
1: 아,
0: 아, 너구나.
1: 산이야! 이러면서 요런 느낌?
0: 그것도 사적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
1: 좀 사적이죠. 너무나
0: 사적이에요?
1: 사적이죠.
0: 그 정도도?
1: 그럼요. 그럼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
1: 네네. 그 정도는 할수 있는데, 그또 부지런한 애들 되더라고요. 바지런해야
0: 일기 같은 거
1: 하더라고요.
0: 아닐까요? 나중에 뭐,
1: 네.
0: 한 1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뭐,
1: 맞아요.
0: 이런 거?
1: 그런 일기는
0: 네.
1: 항상 써놓긴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쓰시는군요.
1: 기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기록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0: 영상으로 뭘 남기는 거는
1: 네.
0: 굳이 필요 없다.
1: 필요 없진 않지만
0: 예.
1: 아직 서툴다.
0: 서툴다.
1: 네.
0: 한번 하기 시작했는데 막 폭주하는 거 아닐까? 너무
1: 하게
0: 재밌어서.
1: 되면 막 진짜 쏟아낼 수도 있는데
0: 네.
1: 혹시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0: 저는 10년에 한 번도 안 올려요.
1: 네, 그렇죠.
0: 예.
1: 너무 좋아해서
0: 왜 그렇죠?
1: 저는 5월을 그냥 하나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나의 따로 뚝 떨어진
1: 네네네네.
0: 계절이요?
1: 그래서 5월에 사실은 행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분주한 날들을 보내겠지만, 저에게는 그 5월은 행사의 달이 아니라
0: 네.
1: 매일매일이 기념일이에요. 5월 1일은 첫째 날이라서,
0: 첫째
1: 5월
0: 날.
1: 2일은 둘째 날이라서,
0: 네.
1: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0: 그렇게
1: 이거 혹시,
0: 따지면은 12월도 될수 있고 7월도 될수 있잖아요.
1: 근데 5월이어야만 가능합니다.
0: 아, 뭐 사연이 있나 보죠?
1: 5월은 저는 그냥 푸름.
0: 푸름.
1: 왜냐하면 이 푸름이 1년 내내 기다린 푸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록의 계절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푸름이라서
0: 네.
1: 또 가장 좀 빛나고 뭐랄까 싱그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5월이 너무 좋아서 그 이렇게나 좋은 5월을 내버려두지 말아야 된다. 축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약속도 잡고 뭐, 퇴근하는 나를 위해서 혼자만의 저녁 식사도 차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좀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산책도 좋고, 근데 저는 이때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 5월을 위해서 많은 좀 작품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0: 뭐 그런 게 있을까? 찾아보면 분명히 클래시컬 작가들은 그런 약간 순진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뭐, 줄리 런던,
0: 뭐
1: 저
0: 있나요?
1: 언니만 해도 이게 달별로 이렇게 쫙쫙쫙 하신 게 있어요.
0: 아, 그런 컨셉으로.
1: 네네. 근데
0: 아, 저희 새 음향에서는 핀란드의 이로 란탈라라는 피아니스트가
1: 오
0: 캘렌더 형식으로
1: 그런 것도 너무
0: 1월부터
1: 좋죠.
0: 12월까지 총망라한 그런 12개
1: 네.
0: 작품이 있더라고요.
1: 맞아. 그리고
0: 소개한 적
1: 전진희
0: 있어요.
1: 씨도 브레싱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피아노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에 특히나 많은 음악가들이 이런 걸 내고 또 예술가들은 또 5월에 관련된 작품 그리고 또 시인들이 막 5월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써주셨으면
0: 그래요?
1: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만 하는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마켓도 있었으면 좋겠고
0: 5월을 정말 국가의 어떤

0: 축제로 그런 예,
1: 네.
0: 다 꽉꽉 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네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 이제 그런 축하하는 5월을 위해서 전 세계 음악가들을 모셔가지고 5월을 축하하는 자리를
0: 네.
1: 만들어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등 떠면 인류원.
1: 내가 여기 왜?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와
0: 몰라,
1: 계시는데.
0: 이하딥이라는 사람이요.
1: 네. 첫 번째 선생님은
0: 네.
1: 주앙 도나토라고
0: 예.
1: 우리 또 브라질 그 보사노브의 아버지들의 친구분 되는, 네, 진짜 전설적인 뮤지션이시죠. 뭐, 그, 카를로스 조빔, 그 다음에 조왕 질베르트와 함께 협연하면서 음악도 하시고, 근데 이분의 앨범이 있어요. 루가루 꼬몽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여러 개 발표하신 것 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좀 흔치 않은 그런 앨범입니다. 거기에 수록된 귀, 베스데이로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뭔가 약간 그 잔치에 가면 축하하는 잔치에 가면 어르신들 와가지고 약간 좀 헛소리 같은 거좀 하시잖아요.
0: 추임새가 아니라?
1: 쉰소리 같은 거 하시는
0: 아,
1: 어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이제 헛소리라는 제목인데 약간 어른들이 와셔서 이제 약간 그런 소리 하는 느낌으로 신나게 이 축제를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떨까?
0: 잠깐만, 그게 신소리가 좋은 거예요? 나 지금 이 뉘앙스를 확인을 해야겠.
1: 이제 좋고
0: 훈수 두는 거, 뭐 이런 거요?
1: 훈수도 있고 막또 갑자기 이상한 맥락으로 또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느낌?
0: 이 화술적으로 좀
1: 네.
0: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막 갑자기 막 주제가 여기서 막 저쪽으로 뛴다거나
1: 맞아요.
0: 이런 상황이군요.
1: 그래서 너무 분석해서 들을 필요 없는. 네, 그냥.
0: 너무한다.
1: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치 흥을 띄워주는 어르신이 와서 이런 즐거운 느낌으로 시작을 열어주는, 네. 조금만.
0: 그게 도나트가 오늘 맡은 역할이군요.
1: 맡은 역할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975년 발표 음반이고요. 아, 질베르트 지우하고 함께 만든 그런 곡이네요. 혹시 질베르트 지우가 목소리로라도 참여했을까?
1: 참여한 것 같진 않고, 이 노래가 심지어 보사노바인데 중간에 막 기타 솔로가 나와요.
0: 기타 솔로가 나와요.
1: 혹시 솔로를 하셨을까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1: 상상해 봅시다.
0: 예. 기 베스데이라. 헛소리. 신소리.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첫 곡입니다. 들어보죠.

0: já fiz. Que besteira você fez. Já faz um mês ou mais. Que besteira você fez. Pois foi você e a beleza de um rapaz.
1: Alkenis compra ao Mério. Que besteira. Alferes ao Mério. Skenis compra ao Mério. Skenis woman. Skenis mares. Skenis profa. Skenis compra ao Iu e Mato. Mério. Alferes ao Fúnio. Que besteira.
2: 브라질의 거장 고 주앙 도나토의 75년 음반에서요. 기베스테이라 헛소리였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첫 곡으로요. 축 5월 테마로 고른 첫 곡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 리듬을 듣고 있자니 아까 그 일부가 또 떠오르는데요.
3: 네.
2: 우리 이날치
3: 네, 춤을 좀 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2: 어떤 게 더 더 댄서블 한 거지? 막 이러면서
3: 이 살사를 어디 이 힙을 어디까지 돌려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2: 네, 딱 네. 드는 생각은 아 어쩌면은 만약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타내자면. 이날치 음악이 좀 더 빨라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하는 거지.
3: 스피드 더 올립시다. 네.
2: BPM이 좀
3: 올립시다.
2: 약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3: 이 어르신도 이렇게 네. 빠르게. 네.
2: 김아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헛소리 아니련지요. 이런 헛소리라면 모셔서 귀 쫑긋하고 들어야죠. 그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괜찮게 들릴 수도
3: 네,
2: 있어요.
3: 맞아요. 이제 다 알아들으면 또 힘들 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약간 한쪽으로 꼽고 네. 네, 꼽고 들어야 될 수도 있어서.
2: 음악 나가는 동안에 그 뭐 그런 신소리, 헛소리라는 뉘앙스도 결국에는 애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
3: 네, 그렇죠. 그냥 아이들에게 건네는 인사 같은 건데 그게 막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주름 왜 이렇게 많이 졌어? 막 약간 이러실 때 아유, 주름이 져도 예쁘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은 건데.
2: 그러니까.
3: 네.
2: 그렇게 들으려면 EQ가 한 200 넘어야 돼요? 어떻게
3: 다음 수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마상 예쁘시면 안 돼요.
2: 저는
3: 된다.
2: 이제 집에 가죠. 그렇게 되면.
3: 나 어르신 절대 안 봐. 그때 나 부르지 마. 약간 이렇게 되죠.
2: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2: 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테마 축 5월 그 테마를 고른 두 번째 음악도 소개해 주시죠.
3: 네. 두 번째 음악은 제가 이분의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벼르고 언제 이분을 소개할까 하다가 네.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 브라초라는 그 정말 멋진 브라질 뮤지션인데요.
2: 베네수엘라네.
3: 아, 베네수엘라.
2: 네, 베네수엘라.
3: 네네, 베네수엘라. 네네. 감사합니다.
2: 네네.
3: 네, 이분이 이 앨범이 이게 파란색 일러스트레이트가 이렇게 거기에
2: 아 이거는 약간 뭐
3: 그림? 약간
2: 유화예요?
3: 유화 느낌?
2: 같은 느낌이 네. 난 것 같기도 하고
3: 혼자 이렇게 기타를 네. 들고 이렇게 벽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치는 모습이 그림으로 있는데 이 그림 모습 그대로 공연하시더라고요.
2: 아.
3: 네. 머리도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정말 이분이 라 꼬라 소나다 이 네. 노래를 제가 듣는데 5월을 축하하면서 정원은 없지만 정원이 있다 우리 집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커피랑 이제 디저트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0: 갑자기 저기 주방에서 이분이 기타를 딱 들고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노래를. 그럼 나는 끝났다.
1: 이분 약간 모습이
0: 네.
1: 닥터 지소우에서 그 세우 조지
0: 맞아.
1: 브라질 싱어송라이터요.
0: 그런
1: 그
0: 느낌.
1: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0: 네, 그런 느낌이 있어. 머리도 약간 떠가지고. 근데 이분이 나탈리아 라포르가데, 이제 새 음악에서 많이 사랑하는,
1: 멕시코 아티스트요.
0: 네, 그분의 앨범도 많이, 또 밴드
1: 참여,
0: 리더로서
1: 아,
0: 많이,
1: 세션 뮤지션으로
0: 네,
1: 참여를 했군요.
0: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라포르가데 음악을 여기 새 음악에서 선곡한 거 듣고 너무 좋아서 방 PD님한테 누구냐 여쭤가지고 또 듣게 됐는데, 또 이분을 알게 되면서, 아, 이분이 또 라포르가데 또 음악까지 해주셨구나 하면서 막 박수를 딱 치면서, 근데 이 앨범에 1번부터 그냥 쫙 좋습니다.
1: 이게 또 그림이 앨범 구성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솔로 기타와 목소리로만 이루어진
0: 단두
1: 선곡이죠?
0: 가지.
1: 그렇죠.
0: 단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주방에서 들고 나와서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작게 했다, 크게 했다가, 막 리드미컬 했다가,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다 들리는 그런 음악을 하시고.
1: 약간 이하립시 음악도 그런 컨셉 아닌가요?
0: 그랬으면
1: 기타 한 대와 목소리로.
0: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그 실력이 딸려가지고 어렵지만 정말 이 노래만큼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꼭 소개하고 싶었고, 노래 가사는 오늘 밤 당신 빛에 사로잡혀 내 모든 기쁨을 당신을 위해 노래할게요. 약간 세레나데 같은.
1: 노래 가사가 이제 그런 거예요.
0: 네,
1: 사랑 노래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말 이분을 지금 당장 집으로 초대하시기
1: 일단
0: 바라겠습니다.
1: 부엌에서 등장하는 걸로.
0: 네,
1: 기타 들고.
0: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아우구스토 브라초의 라 코라손 나다. 직감 들어보죠.

베네수엘라 태생의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아구스토 브라초의 노래와 연주로 라 코라손 나다 직감이었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두 번째 메뉴로 들어봤고요. 뭐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 나지만 음반은 2022년 4년 전에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0: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노래 끝에 보면 알맞은 장소는 바로 지금 걷기에 딱 좋아요. 알맞은 장소는 바로 지금 걷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제가 5월에 5월을 보고 맞이하는 마음이어서 네, 특별히 어디 가지 않아도 바로 그냥 여기에서만 숨쉬고 있어도 너무 좋다. 네, 저 혼자 너무 지금 5월을 축하하고 있는 거죠?
1: 괜찮아요.
0: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또 함께 아우구스트 브라초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탈리아 라포르가데의 2022년 앨범에 수록된 노래 엘 루가르 꼬레또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평범한 장소 걷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 그런 순간을 노래한 이곡 들어보죠.

0: 의외의 그 별사탕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프랑스어 나레이션으로
1: 네.
0: 예, 멕시코의 나탈리아 라포카르데의 스페인어 가사에 약간

0: 서프라이즈로.
1: 네, 다
0: 아니, 저도 짧게만 이 장소가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만 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1: 네.
0: 들었는데 엘 루가르 코렉토 나탈리아 라포르카데의 2022년 발표곡이었습니다. 이분은 세우맹의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달링 잘
1: 세우맹의
0: 틀어들어있는데
1: 디바, 네.
0: 오늘 한건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콩콩님께서 오늘 선곡에 대한 이렇게 또
1: 어우,
0: 네, 글을
1: 감사합니다.
0: 주셨습니다.
1: 5월 축하드려요.
0: 네. 어제 선곡이 좋아가지고 이
1: 네.
0: 내부적으로도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약간 뭐 약간 마술적인 싱크 이 시간의 이 분위기와 그날 뭐첫 소식의 주제와 뭐 중간에 노랫말의 내용과 이런 것들과 이 음악적인 요소와 뭐 이런 그런 거가 어우러지면은 한 수년 만에 한번 정도 그런 싱크가 맞는다. 너무 좋다. 막 이런
1: 너무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좋으셨겠어요.
0: 예.
1: 네.
0: 게시판에 딱한 분이 또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글을
1: 한
0: 올려주셔가지고.
1: 분 아니시죠? 여러분 빨리
0: 제가
1: 올려주세요.
0: 본 거는 한 분. 제가 고르진 않거든요. 예.
1: 네네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모든 이 온도와 이 RPM과 이 리듬과 습도 이게 다 맞기가
0: 너무
1: 정말
0: 민감해.
1: 쉽지 않은데 아, 진짜 부럽습니다.
0: 오늘 잘하고 계신다잖아요.
1: 네.
0: 비 오는 분위기죠. 여기 경기 북부에는 지금 비가
1: 예,
0: 오고 있긴 한데요.
1: 이슬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0: 예.
1: 네.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그가 차려내는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죠. 오늘은 축 5월 이런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 만나보죠.
1: 네 번째 축전을 띄워주신 팀은요, 산만한 시선이라는 한국 인디밴드
0: 네.
1: 남성 듀오의 노래입니다. 2024년 그첫 번째 EP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라는 제목인데요. 이 산만한 시선은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대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다가 산처럼 커다라면서도 주의 없이 산만하게 이게 약간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산만한 시선인데 이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하다가 일단 영상에 들어갈 음악부터 만들어 놓고 해볼까 하다가 이제 팀이 만들어지게 됐고 너무나 아름다운 또 화음을 보여주는 남성 듀오인데요. 뭔가
0: 재주가 많으시네요.
1: 그렇죠.
0: 영화, 기록 영화지만 다큐 만들면서 필요한 음악 본인들이 다 만든.
1: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앨범, 아, 첫 번째, 이건 EP고 앨범에는 두 분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어디,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0: 네,
1: 그게,
0: 그런 본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건가?
1: 그런 건가 봐요.
0: 예.
1: 그래서 약간 영화적으로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저는 진짜 이 5월에 관련된 모든 것이 노래가 되면 예쁠 것 같다 해서 오늘도 축하곡으로
0: 네.
1: 골라봤습니다.
0: 한국의 아티스트 산만한 시선.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이죠. 축오월이란 테마로 골라온 네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듀오 산만한 시선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였습니다. 자, 이제 무르익어 갔고 이제
1: 네.
0: 마지막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 5월에 좀 노래 좀 써주세요.
0: 5월 노래?
1: 요울디님.
0: 5월 노래가 뭐 있었나?
1: 없으시죠?
0: 계절에 관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1: 혹시 어떤.
0: 계절을 하찮게 생각하나 봐요, 저는.
1: 아, 그럴 수
0: 예.
1: 있죠. 네.
0: 뭐 계절은 그때 요즘은 좀 중요한 것 같아.
1: 요즘에.
0: 날씨에 민감해지고 막 그러니까.
1: 근데 5월
0: 예.
1: 꽤 괜찮죠?
0: 5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1: 신고하는 날,
0: 아니 뭔가
1: 신고하는
0: 이렇게
1: 날.
0: 이렇게 뭔가 지출이 많아지는 달 이런 느낌이 좀 있던데.
1: 그런 느낌도
0: 네.
1: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행사들이 가족 행사도 많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0: 네.
1: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0: 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 푸른 너를 본다. 네,
1: 시인이다.
0: 그게 근데 그거는 약간 11월?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1: 푸른 너.
0: 예. 네,
1: 네.
0: 전 하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기대하겠습니다.
0: 뭐를 기대해요?
1: 새로운 곡좀 부탁드려요.
0: 네.
1: 네네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오늘 마지막 축전을 정해 주실 분은 필리핀의 음악가 2014년에 데뷔한
0: 네.
1: 멜로우 펠로우. 네. 이름처럼 부드럽고 무드 있는 사운드를 이제 바탕으로 드림팝을 보여주는 팀이죠. 이분들의 댄싱으로
0: 네.
1: 2017년 음악이더라고요.
0: 17년이요?
1: 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같이 춤을 춰요. 저는 늘 그런 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이거든요. 그래서 댄싱, 5월의 댄싱으로. 네. 뭔가 어떤 춤사위라도 좋으니
0: 네.
1: 나만의 어떤 무빙으로 네, 이 5월을 시작하면 좋겠다.
0: 네.
1: 하늘에 손을 꽂아도 좋고
0: 네.
1: 옆으로 찔러도 좋고
0: 네.
1: 죄송해요.
0: 그꼭 해야
1: 이날치님의
0: 됩니까?
1: 아니
0: 그, 예.
1: 그 이날치님의 그 흥이 아직도
0: 예.
1: 제가 배어 있어가지고
0: 아, 그분들 근데 춤뭐잘못 춘대요. 춤은 앰비규어스, 예, 댄스 컴퍼니가 다 도맡아서 한대요.
1: 아시고 이제 이 흥만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0: 예, 그들은 음악으로, 연주로 흥을 돋구는
1: 그쵸.
0: 거고.
1: 그럼요.
0: 우리도 그냥 그러면 안 될까? 뭐 이렇게
1: 연주로
0: 찔러야 돼?
1: 아니 아니야. 찌를 필요 없어. 마음속으로 찔러도 돼. 네.
0: 다행입니다.
1: 네.
0: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정성껏 준비해 오신 음악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0: 필리핀의 멜로우 펠로우의 댄싱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저는 비행기에서 또 12시간을 내리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무원분들이 그 앞에 스티커를 놓고 가세요. 깨웠는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저희가 스티커 붙여드렸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날에 밤을 새고 가면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인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의 비타민 담당, 바이라민, 인간 바이라민, 찐디의 이집트 누나, 미니미니, 야스민 소개하겠습니다! 야하!
1: 아니, 진지,
0: 네.
1: 이게 얼마
0: 얼마
1: 만이에요?
0: 만이야?
1: 너무 보고
0: 보고
1: 싶었잖아요!
0: 싶었잖아요. 네. 이렇게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저도요.
0: 뭔가 홈그라운드에서 정말 집에 있는 사람과
1: 집으로 들어온
0: 마주,
1: 느낌.
0: 집으로 딱 들어온 느낌.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1: 이탈했다가의
0: 맞아.
1: 온 거예요.
0: 맞아요. 가출했다가 집에
1: 그렇죠.
0: 돌아왔습니다.
1: 예.
0: 네, 오늘 방송 너무 든든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저는 뭐 여전히
0: 그쵸.
1: 일하고,
0: 아들랑과,
1: 운동하고, 뭐 이렇게,
0: 함께.
1: 아, 그렇죠.
0: 맞아요.
1: 아들랑과 함께.
0: 저 없이
1: 이렇게.
0: 뭐, 잘 지내시더라고요.
1: 보고 계셨나요?
0: 네, 뭐,
1: 뭘
0: 저는
1: 봤어요?
0: 클립으로 봤어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1: 아, 여전히
0: 타입이라서,
1: 거짓말을
0: 네, 저는
1: 못하시네요.
0: 클립으로 봤습니다.
1: 아쉽게도.
0: 아쉽게도.
1: 그러면 퀴즈 오늘 약하시겠네요.
0: 오늘 맞아요. 퀴즈를 또낼 텐데, 원조가 누군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아도란에 다시 오니까 조금 긴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1: 아, 좀 어때요? 오랜만에 또 하게 되니까 궁금하거든요.
0: 처음에 제가 월요일 날 첫방을 하는데 혼자 했어요. 상담을. 막 긴장이 되고, 막저 처음 방송하는 사람처럼 버벅거리고, 내 머리는 이런데 마음이 이렇고 막다 따로 노는 이 느낌. 오랜만에 긴장했습니다.
1: 와, 그때 접방했을
0: 예. 네.
1: 때 같이 했잖아요.
0: 맞아요.
1: 월요일이었어요,
0: 그니까,
1: 그때.
0: 원래 월요 요정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0: 그래서.
1: 제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0: 좋습니다. 수민 누나랑 또 함께 하니까,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자, 오늘, 야스민님, 오늘 K뉴스는 어떤 이야기였죠?
1: 네, 최근 2026 한강 참 보자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Recently, the Hangang Sleep Competition was held at the Han River and it became a hot topic.
0: 아, 맞습니다. 잠퍼자기 대회. 이런 약간 낮잠 대회. 원래는 이제 멍 때리기 대회였는데,
1: 맞아요.
0: 이번에는 또2026 잠퍼자기 대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회 듣거나 아니면 참여해 보신 적?
1: 참여해 본 적은 없고요.
0: SNS로
1: SNS로 많이 보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0: 맞아요.
1: 열린 장소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라는 신기한 느낌이 있었어요.
0: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1: 오,
0: 자신은 있어요.
1: 잘할 것 같긴 해요.
0: 예. 네, 저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라는 말을
1: 우와.
0: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깨우면 기억을 못 해요, 저는. 많이 하죠.
1: 그렇죠.
0: 예. 네.
1: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을까 연구를
0: 그쵸.
1: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이 일단 핸드폰 안 봐야 돼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딱 눈이 피곤해질 때까지만 보고, 재밌어질 때쯤
0: 그쵸.
1: 내려놓고,
0: 내려놓고.
1: 그리고 이제 제가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약간 차연 소리와 요가할 때 듣는 그런 음악이
0: 그쵸, 그쵸,
1: 있잖아요.
0: 그쵸.
1: 그걸 들어놓고, 근데 그것도 약간 볼륨 중요해요. 너무 크게 틀면 안 되고, 너무 낮으면 또안 되고, 이렇게
0: 딱
1: 하다가
0: 적당한 소리로.
1: 그냥 머리를 비워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0: 아무것도 없다.
1: 그냥 지금
0: 무로
1: 공감,
0: 돌아.
1: 무다.
0: 무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1: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자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1: 이런 느낌으로.
0: 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잠안 오는 거 뭔지 알죠?
1: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강박을 이렇게 좀
0: 아예.
1: 내려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0: 30초에서 길게 버텨봐야 1분 정도 버티잖아요. 그 생각을 비우고 몸에 힘을 싹 빼잖아요. 그럼 기본 1분 반부터 시작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0: 제가 가장 많이 버텼던 기록이 3분 20초였나?
1: 와,
0: 진짜
1: 진짜요? 전
0: 훈련하면
1: 한 1초 만에 올라오겠는데요?
0: 못하겠어요.
1: 아,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0: 네, 약간 공포심이
1: 맞아요. 약간,
0: 있어요.
1: 하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거든요.
0: 근데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은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1: 맞아요.
0: 많아요. 네, 저도 폐쇄가 있었는데, 이제 물을 딱 들어가면 그 공간, 이게
1: 맞아요.
0: 되게 무섭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폐쇄공포증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수영을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리다이빙은 정말 몸에 힘을 빼고 내가 산소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다가 써야 되는 또 운동이니까 그걸 훈련할 때 저는 그때부터 좀 비우는 연습을 시작하고 잠을
1: 와,
0: 빨리 들기 시작했어요.
1: 우와, 써먹어 볼게요.
0: 네. 그래서
1: 일단
0: 네.
1: 생각을 안 해야겠네요.
0: 맞아요. 이 쓰레기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이렇게 버려요. 네, 제가. 네.
1: 그것도 해봤어요.
0: 해봤어요? 효과
1: 재워버리기도
0: 없었어요?
1: 하고.
0: 아, 태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꾸 강렬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1: 아, 약간 잔잔한.
0: 잔잔하게.
1: 우주로 보낼 때도 있어요. 예, 좀
0: 차라리,
1: 괜찮죠.
0: 우주로 이렇게 슝, 무중력 상태로
1: 날려라, 얍!
0: 보내는
1: 이런 느낌.
0: 그런 것들이 잠에 들기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잠퍼자기 대회에서도 그런 걸 쓰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죠.
0: 네, 수면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잠을 잘 자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 맞아요.
0: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낮잠 대회, 잠퍼자기 대회, 뭐 멍때리기 대회 이런 거 말고 이색 대회들 있잖아요. 특이한 대회들, 뭐 종이 날리기 대회.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뭐, 계단으로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
1: 우와.
0: 겨울바다 입수 대회 등
1: 우와.
0: 굉장히 특이한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특이한 대회의 주최자가 된다면, 어떤 대회를 개최하고 싶으세요?
1: 아, 저는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침묵
0: 침묵
1: 대회.
0: 대회, silence.
1: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silence
1: 제가
0: competition.
1: 평소에 소리, 막큰 소리에 민감하기도 하고, 약간 조용한 걸 좋아해요. 혼자, 그러니까 일안 하고 있을 때. 그 조용함을 즐기는
0: 그쵸.
1: 편이라고 얘기해야
0: 정적,
1: 되나? 예. 네.
0: 고요한 거.
1: 맞아요. 그래서 막 사람 많은 데보다 약간 조용한 데나, 사람 많아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잔잔한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숨도 진짜 조용히 쉬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약간 진짜 릴렉싱한 대회 만들면 그 힐링 되지 않을까.
0: 지금
1: 왜 웃죠?
0: 상상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해
1: 아,
0: 보여요.
1: 맞아요.
0: 상상만으로도 지금 웃으면서 막,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나고 딱그 한강 앞에서 물소리만 나고 막 새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 막 나무 소리 이런 것만 들린다고 생각해 봐요.
0: 자연의
1: 진짜
0: 소리만. 좋죠.
1: 설레요.
0: 그럼 ASMR 같은 거 많이 들으시겠다.
1: 아니요, ASMR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별개고.
0: 그건 또 사운드니까.
1: Real ASMR 좋아요. 진짜 내가 나가서
0: 진짜.
1: 뭐 바다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와 하늘 계속 보고 막 이런 거
0: 그쵸.
1: 약간
0: 산
1: 좋아.
0: 속에서 별 보는 거. 막
1: 맞아요.
0: 이런 것들.
1: 산보다 저는 바다예요.
0: 바다.
1: 미안한데 진지 지금
0: 예.
1: 오랜만에
0: 제가
1: 와서
0: 오늘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퀴즈, 야스민을 맞춰라! 하고 있는 느낌이 지금.
1: 많이
0: 이야. 예,
1: 까먹었네요. 아,
0: 그러게요.
1: 집중 좀 하실게요.
0: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이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항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에게 쉼. 휴식이란입니다. 보통 쉼이란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게 저에겐 휴식이에요. 또는 쉴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밀린 드라마와 영화 보는 게 최고예요. 또는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음악을 들어요. 등등 나에게 쉼이란 어떤 것인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 Yeah, today's message event theme is what does

0: rest mean to me. Things like chatting away with my loved ones or just zoning out the window with some tunes on. Share yours with us. What is rest to you?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에스파의 I'll See You입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 한국은!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iz corner where you match stand-up Korean words or phrases from recent hot new topics.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노래가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약간 힙하죠.
0: 지금 힙해가지고
1: 약간 머리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0: 빰빰빰빰.
1: 맞아요.
0: 빰빰빰빰빰. 네, 지금 한국 코너는 yeah.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퀴즈 코너입니다. 저는 처음 진행하는 코너인데 약간 익숙한 느낌. 뭔가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그런 퀴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엄청난 케미를 남의 그렇죠. 케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사실.
0: 자신 있으시죠?
1: 아, 저는 뭐 퀴즈 여왕으로서
0: Queen of Queens.
1: 이거 꼭 이렇게 이 목소리를 했어야 돼요?
0: 아, 그럼요. 약간 뭔가 와 해줘야 웅장한 느낌.
1: Yeah.
0: 자, 저희가 또 항공이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고개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예상 가는 거 있으세요? 오늘의 뭐 잠퍼자기 대회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1: 아, 오늘 제가 생각해놓은 거 있긴 있는데 네. 아닐 수도,
0: 수도 있으니까.
1: 있으니까 아, 잘 모르겠네요. 근데 킵해놓은 거 있긴 있어요.
0: 킵해놓은 거.
1: Yes.
0: 뭐죠?
1: 바로 이렇게 오픈
0: 해도 돼요.
1: 진짜 오픈해도 돼요?
0: 네. 아니 뭐 정답입니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오픈해보세요.
1: 진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진짜 아니라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기지개거든요.
0: 기지개.
1: 그렇죠.
0: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1: 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0: 기지개.
1: 와, 개운하게 이렇게 그쵸. 해주면 좋기 때문에
0: 그게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수민님이 얘기한 기지개가 정답일지 아닐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요.
1: 아하.
0: 오늘의 정답은?
1: 음흠. 나 멘붕 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0: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와! 이? 질문 시작해 주세요.
1: 몇 글자예요? How many syllables in that word?
0: Three syllables. 세 글자입니다.
1: Three, okay. Mm-hmm. Is it alive? 살아있나요?
0: 살아있지 않아요.
1: 아, 혹시?
0: 네.
1: 이건 너무 쉬워서 이거 좀 아낄게요. 잠시만요. 네네네. 그러면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죠? Like it doesn't have a color or a specific shape, right?
0: 없는데 있다고도 얘기할 순 있어요.
1: 혹시 찐디랑 상관 있나요? Is it related to you?
0: 저는 최근에 있죠? 이걸 겪었습니다.
1: 최근에?
0: 네.
1: 나 또 다른 거에 고쳤나 봐. 다른 것도 고쳤나 봐요, 제가 지금. 네. 잠시만요. 오케이, 소리 나나요? Does it have a sound?
0: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1: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다고요? 있다. 오케이. Do you like it? 진디가 그걸 좋아하나요?
0: No.
1: No?
0: Never.
1: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 아닐 텐데.
0: 점점 헷갈려지겠죠?
1: 오케이. 어떤 okay.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What does it act like?
0: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생각한 걸 합니다.
1: 그거가? 그거가 생각한 걸 한다고요?
0: 무언가가. 생각한 걸? 그 무언가가 해요.
1: 생각하는 걸 한다.
0: 멘붕 왔죠?
1: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멘탈 잡고 오케이.
0: 네, 오케이.
1: 그러면 왜 검색어에 올라왔을까요? Why is it trendy these days?
0: 요즘 너무 바쁜 사회다 보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1: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Where can we see it?
0: 잠자는 곳이요.
1: 잠자는 곳에서 볼 수 있다고요? 혹시
0: 땡!
1: 이 효과음 뭘까요? 약간 약 올리는 효과음인가요?
0: 제가 오늘 실로폰을 치우신다는 걸 아니요? 오늘 준비해주세요. 놀리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대충 짐작하세요? 지금 완전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1: 아, 왜냐면 네. 제가 처음에 네. 기지개를 생각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지읒으로 생각, 그러니까 네. 시작한다고 시작합니다. 하시니까 네. 잠만보를 생각했어요. 거기에 잠만보. 고쳐가지고 또.
0: 잠만보에.
1: 아니에요? 맞아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아니죠.
1: 진짜로?
0: 잠만보는...
1: 그래서 잠만보 생각하다가 세 글자고 지읒을 시작하고 막 그쵸, 하니까 그쵸. 근데 막 또 요즘 뭐 바쁜 사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걸 한다 거기서 한 번 더
0: 한 번 더 이상해졌군요. 근데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릴 때 너무 정답에 가까우신 것 같아서 그 자신감이 저한테 보였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틀었습니다. 그럴 수도
1: 아닐 수도로
0: 틀었는데 일단 누나는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전혀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공이들은
1: 감도 못 잡고 정신도 못 잡고 지금
0: 오랜만에 느껴보자 이 놀림당하는 느낌.
1: 그러니까요. 그쵸? 역시는 원조는 다르다.
0: 원조는 놀립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럼 항공이들은 과연 답을 알고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010-2724님 잠꼬대. 우리 집 고양이 잠꼬대 엄청 귀여운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아쉽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잠꼬대
1: 맞는 것 같아요.
0: 잠꼬대 맞는 것 같아요. 잠만보를 생각하셨던 분.
1: 저 이제 약간 네. 항공이들이랑 그냥 구경만 해야겠어요.
0: 그냥
1: 항공이랑 같이
0: 이 복싱벨이 울리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1: 그럴만한데 막 하면서 같이 추리를 해보고 네. 오케이.
0: 자, 우리 민현이님께서 재채기라고 해주셨습니다.
1: 재채기? 아니실 것 같아요.
0: 잠자다가 재채기 해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1: 잠깐만 저 예상하지 못했던지
0: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잠에서 깼어요 갑자기.
1: 실화예요?
0: 실화예요. 자다가 갑자기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저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어요.
1: 아, 저도요.
0: 네, 그래서 갑자기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재채기 해본 적
1: 일어나자마자는 있는데 네. 자다가
0: 진짜 자다가 무의식 중에 이러면서 깼던
1: 재밌다.
0: 5260님께서 잠잠잠잠 세 글자라고 했으니까 잠잠잠 그냥 영원히 잠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가 좀 땡기실 예정이에요, 그쵸?
1: 오늘 약간 복부 운동하고 가네요. 복부 운동, 정신 운동.
0: 정신 운동.
1: 아, 너무 좋네요.
0: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정신 못 차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민 누나가 제가 코 자면서 힌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린데. 꿈에서 수민 누나가. 피라미드가
1: 에? 뭐라고요?
0: 제가 잠꼬대 좀 해봤습니다. 항공이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잠꼬대 듣고 올게요.
2: 방송에 나왔어? 일단 들어봐.

0: 영어로는 sleep talking이라고 하는군요.
1: Yeah.
0: 오늘의 한국어 정답이 잠꼬대가 된 이유는요. 오프닝에서 소개한 2026 한강 잠퍼자기 대회가 트렌드로 올랐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로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 많은 요즘 잠꼬대 없이 항공인들이 푹 자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1: We picked 잠꼬대 as today's Korean word because of the sleeping contest mentioned in the intro. With so many folks struggling to get good sleep these days, we chose this term hoping 항공인들 can catch some good and deep sleep without any mumbling.
0: 네, 잠꼬대는 주로 수면 단계가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혹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서 잠꼬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면의 질 자체가 안 좋으면 나타나는 게 잠꼬대인 것 같아요. 정답을 못 맞춰주셨습니다. 기지개요.
1: 깔끔하게, 깔끔하게
0: 잠만
1: 뭔가.
0: 보여. 뭐라고요? 잠꼬대였습니다. 누나가 하나에 꽂히면 이제 바꾸지 못하는 게 누나 꼭
1: 인생을 배우게 되네요. 진짜로.
0: 그쵸.
1: 이게
0: 어쩔 수
1: 뒤집은
0: 없어요.
1: 문제가 아니에요.
0: 그쵸. 이건 인생을 배우는
1: 맞아요.
0: 아이돌 한국어는요. 인생을 배우는 코너입니다.
1: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치지 마세요,
0: 맞아.
1: 하나에.
0: 꽂히지
1: 시야를
0: 말고.
1: 넓혀야 돼요.
0: 네. 꽂히지 말고 고쳐라. 예. Yeah. 래퍼.
1: 와우.
0: 야. 자, 잠꼬대 발음 어떻습니까?
1: 잠꼬대 좀 어려워요. 꼬 발음이 잘 외국인한테 조금
0: 꼬.
1: 어려운
0: 근데 누나 잘하는데요,
1: 발음이어서
0: 지금?
1: 잠꼬대.
0: 잠꼬대.
1: 신경 써서 그래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막 말하다가 진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나 어제 잠꼬대 했잖아. 이렇게 나와요.
0: 아, 잠꼬대.
1: 네.
0: 약간 꼬.
1: 잠꼬대.
0: 꼬대. 어쨌든 잠꼬대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1: 오케이.
0: 이것도
1: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So, my 침대 뭐였죠?
0: 침대 bed.
1: My bed is kind of uncomfortable. So I went to the shopping mall to
0: shopping.
1: get a new bed.
0: Bed.
1: So I found a really comfortable bed.
0: Oh.
1: I laid on it and I took a nap. Then I started sleep talking. That's when the
0: 직원분.
1: 직원분 when the employer there waked me up.
0: Oh.
1: I was too shy and then I just went home.
0: Oh, 굉장히 부끄러운.
1: Too much
0: Oh,
1: information.
0: yeah,
1: 오늘의 티마였어요.
0: TMI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꼬대 얘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장 만드는 거였네요.
0: 맞아요. 넘어갑니다. 저는 막잘 따라오셔야 돼요. 페이지 넘기세요. 자, 수빈님, 자면서 잠꼬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1: 전 에피소드 2개 있거든요.
0: 야.
1: 잠꼬대 한번 제가 자고
0: 네.
1: 있었는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0: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어제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전화를 했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잠꼬대로 전화를.
0: 잠꼬대로.
1: 오.
0: 저는 기억이 없는데
1: 예.
0: 그 에이 장난치지 마
1: 와.
0: 막 하다가 핸드폰 확인했더니 진짜
1: 진짜.
0: 전화했더라고요.
1: 얼마나 통화했어?
0: 한 시간이요.
1: 예? 한 시간인데
0: 네.
1: 기억이 하나도 안 나?
0: 하나도 안 나요.
1: 진.
0: 지금까지 그게 핸드폰에 없었잖아요. 그럼 전
1: 와,
0: 몰랐을 거예요.
1: 진짜
0: 좀
1: 신기하다. 잠꼬대
0: 심각한가요?
1: 분명히 아까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시간을 통화를 할 정도면
0: 잠꼬대.
1: 예.
0: 지금도 잠꼬대 중인 거예요.
1: 아, 지금 잠깐
0: 그럴
1: 일어나셨구나.
0: 수는.
1: 내일 되면 다 까먹을 겁니다. 이한 시간. 저는 친구들이랑 펜션을 놀러 갔다가
0: 네.
1: 아, 멤버들이죠. 멤버들이랑 촬영할 때였나? 뭐 때문에 이제 어딜 놀러 갔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사나가 옆에서 저뭐 이렇게 했잖아요.
0: 어머, 눈 감고 있는데.
1: 누가 아니 자고 있었어요. 다
0: 오,
1: 조용한데
0: 오.
1: 옆에서 갑자기 아 이렇게 해가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그때 일어나면서 들은 거예요. 근데 끝말이
0: 우와.
1: 그랬잖아요. 이걸
0: 오.
1: 되게 또박하게 발음을
0: 우와.
1: 한 거예요. 그래서
0: 그건 진짜 무섭지
1: 어
0: 않아요?
1: 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뭐야?
0: 오.
1: 해가지고 딱 뭐라고?
0: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진언니의 잠꼬대 진짜 많이 하는
1: 아,
0: 편이거든요.
1: 그래요?
0: 어렸을 때 같이
1: 네.
0: 잤었는데 진짜 장난 안 치고
1: 진짜
0: 그때
1: 무서워요.
0: 대화도 안 하고
1: 네.
0: 제가 갑자기 자다가 엄청 조용하고 저는 잠이 없으니까 언니보다 갑자기 으아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야, 웃음 저보다 좀 무섭거든요. 웃음소리가.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빵 터지니까
1: 아, 무서워요, 그러면.
0: 왜
1: 뭐야?
0: 그래? 으아하! 계속 웃고, 아, 재밌다! 막 이렇게 하고,
1: 근데
0: 근데
1: 자고 있는
0: 봤는데,
1: 거야?
0: 계속,
1: 맞아,
0: 하고,
1: 맞아.
0: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1: 맞아.
0: 자더라고요.
1: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0: 응.
1: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
0: 그니까요.
1: 그러면은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
0: 꿈!
1: 꿈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 그래도 뭐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에,
0: 어떤 제보죠?
1: 그 저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0: 제가, 아! 맞네! 어떻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 진짜
1: 다
0: 한번,
1: 들었습니다.
0: 한번 진짜, 찐디 구미 나와가지고,
1: 네.
0: 우리 엄마랑 같이,
1: 엄마랑 같이.
0: 엄마한테도 얘기했어요,
1: 아,
0: 저.
1: 진짜요?
0: 그날. 네. 자고, 이제 꿈에서, 막, 심지어 똑같은 자리였어요,
1: 그니까,
0: 이렇게.
1: 라디오 하면서.
0: 그리고 엄마는 밖에 앉아있는데, 목소리만 들어오는, 오디오만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인트로를 하고, 아랍으로 하니까. 엄마 아랍으로 하면 어떡해? 아 이거 방송 어떡하지 이거? 막 하면서 이제 찐디랑 막 이렇게 하고 약간
1: 우당탕탕
0: 우당당당당당
1: 오늘 같은
0: 방송이었어요.
1: 방송
0: 그렇죠.
1: 이야 꿈을
0: 우와.
1: 현실로 만들어드렸습니다
0: 그
1: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
0: 그러니까 엄마 보고 있을 거야
1: 에, 오늘
0: 아마도.
1: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 어머니 목소리가 여기 들리는 느낌이네요 지금
0: 와.
1: 자 이렇게 해서 잠꼬대 토크까지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0: 아, 이제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1: 네
0: 오늘은, 어떻게 당첨자 발표를 하실 건가요?
1: 오늘은 잠꼬대인 만큼
0: 오.
1: 잠꼬대 느낌으로
0: 와우.
1: 귀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예!
0: 찐디의 잠꼬대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1: 예?
0: Alright, today 찐디 will announce the winners in his sleep.
1: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잠에 빠져든다, 빠져든다.

0: 오늘의 당첨자는 말이지. 3955님, 정답. 잠꼬대. 꿈에서 진디 만나면 폭폭폭하는 잠꼬대 할 수도 아닐 수도. 감동이네. 치킨 사드릴까? 아니. 아, 화장품 들기로 했었지. 화장품 싸드려야지. 아이디 윤채연님, 수면 안 돼. 아, 이럴 때 아니지. 아이돌 한국어 들으셔야 되는데, 아닌가. 어쨌든, 이분한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수면 안대 보내드려야겠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1: 수면 안 돼. 한번
0: 네.
1: 보여드릴까요?
0: 네.
1: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세요. 진진씨,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에요. 웨이키, 웨이키.
0: 한국인들, 제 잠꼬대 다 들으셨나요? 그럼 모두 모두
1: 축하해요!
0: 축하합니다! 졸려요.
1: 와, 나 진짜 잠들 뻔했잖아요.
0: 그렇죠.
1: 아까, 어?
0: 약간 몽롱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0: 아, 졸려.
1: 집중을 못해가지고, 저도.
0: 네.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어눌하게 연기를 하느라 잘못 들으셨을까봐. 3995님께 이제 화장품, 그리고 윤채연님께 수면 안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아이돌 한국어 선물 당첨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이들의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쉼이란. 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수다 떨기, 침대에 누워 드라마, 영화 보기 등등 나에게 쉼이란 어떤 건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1: 글로벌 항공인들, tell us about your thoughts on rest. We're waiting for your stories.
0: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래비티의 Awake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인들이랑 있으면 그게 바로 최고의 휴식이잖아!
1: Now it's time to listen to stories from 항공이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What does rest mean to you?
0: 네, 그러면 항공이들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021님.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잔뜩 사다 놓고 흡입하며 예능 본답니다.
1: 와.
0: 크, 너무 좋죠.
1: 완전.

0: 이런 힐링 그 자체죠?
1: 그쵸. 이게 또 전제 조건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 뭔가,
0: yes.
1: 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켓 사진 찍고, 뮤비까지는 그래도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고, 하루 정도는 치팅 데이를 할수 있을 때. 막
0: 와우.
1: 먹고 싶은 거싹다 시켜. 다 먹지도
0: 다
1: 못해.
0: 먹, 아, 뭐,
1: 먹지도
0: 그러니까,
1: 못해.
0: 맞아.
1: 사실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 뜯어놓고 막, 왁! 먹는 그.
0: 옆에 놔두고,
1: 아,
0: 일단.
1: 맞아요. 너무
0: 너무.
1: 행복하죠.
0: Okay, next one. 니키 박님.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아스트로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돼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우.
1: 감사합니다.
0: 뿌듯하시겠네요. 저 진짜.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이게 항상 저는 뭔가 노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 노래를 듣고, 그리고 제가 싱어송라이터처럼 곡을 쓰는 이유, 또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준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이어폰으로 노래 틀고 창밖 보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오.
1: 맞아요. 노래를 듣는 것 또한 진짜 큰 취미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느낍니다.
0: 그렇다면
1: 네.
0: 요즘 힐링 되는 노래 있나요? 약간 쉴수 있는 그런.
1: 진진해.
0: 오케이.
1: Good enough,
0: Good
1: you know.
0: enough.
1: Good
0: I
1: enough.
0: love it.
1: Yeah. Good enough. 저는
0: Good enough.
1: 힐링을
0: 일단
1: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0: 제목부터 힐링돼요.
1: 너 잘하고 있어!
0: Good
1: Good
0: enough.
1: enough.
0: 충분해.
1: 네,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뜻에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0: 와우.
1: 마지막.
0: 마지막 1234님. 아니 근데 진짜 저에게 취미란 라디오죠. 찐디와 함께 할 때면 생각도 없어지고 행복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마법. 아이돌 한국어 사랑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1: 짜란. 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0: 안 돼요.
1: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0: 근데
1: 네.
0: 진짜 오늘 제대로 쉬고 가는 느낌이에요.
1: 오.
0: 정말로.
1: 오랜만에.
0: 오랜만에.
1: 뭔가 인생.
0: 집에서 쉬다 가는 느낌. 인생도
1: 인생도 배우고.
0: 배우고, 정답에 대해서 알게 되고,
1: 아, 나는 잠꼬대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잠꼬대를 했었구나. 친구랑 한 시간도 통화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0: 그러니까,
1: 응.
0: 하나에 고치면,
1: 그니까.
0: 이렇게 다른 거못 보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늘 감사해요.
1: 오늘 또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도 저희의 남매 케미는 여전하다는 거 우리 항공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0: 아, 그러니까요.
1: 에, 거의 두 시간은 했어야
0: 그럼 한
1: 되는데.
0: 시간 더 할까요?
1: 아, 저뭐 시간 남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신 항공인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끝곡으로 빌리의 월 준비했습니다. 그럼 항공인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0: 잘 살자!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네,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이면 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매운 음식 드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기분 관리에 추천하는 음식은 의외로 연어 그리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고 합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염증 조절 그리고 기분 안정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마유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운 고등어에 고추냉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드시면 대박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다면 저녁 식탁 메뉴로 어떠신가요? 네. 그리고 기분 좋게 두 시간 함께 가는 거죠.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Kelly Clarkson, Heartbeat Song.

0: 스트레스 릴리브하기에 진짜 좋은. 근데 여기 팝송 선곡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이제 PD님들이 굉장히 음악에 또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김희정님이요. 오늘 점심 상추, 케일, 채소쌈 잘 먹어서 꿀잠 잘것 같아요. 왔습니다. 그 상추 먹으면 굉장히 졸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 잠이 잘 오나 봐요. 저도 좀 많이 먹어봐야겠습니다. 3723님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매운 음식 아닌가요? 연어에 매운 고추냉이 왕창 무쳐야겠네요. 많이 무칠수록 잠이 확 달아나면서 기운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박효숙님이요, 저의 오늘 저녁 메뉴는 간 고등어 구이인데 통했네요. 고추냉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간 고등어는 쌀뜨물 물에 담갔다가 구워 먹으면 짠기가 가셔서 좋답니다. 팁을 하나씩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아름다운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스트레스 해소 음식들을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거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쫄면에다가 미나리 이렇게 왕창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선 확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엔 좀 줄이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 중이거든요. 네, 자, 한번 모셔야죠. 웬싱. 왠지 생선마저도 먹기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샐러드만 계속 드실 것 같은 순수한 영혼의 선생님입니다. 크리스틴
1: Good evening, everyone. Sam, you don't know me that well, it seems.
0: 왜요?
1: I eat fish. I like beef. Yeah, I eat all of that.
0: 맛있는 것도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솔직히. 근데 고등어
1: 고등어.
0: 고추냉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1: Oh, that's a
0: 드셔보세요.
1: great tip.
0: 진짜 좋은 팁이죠.
1: Wow, really nice, really nice.
0: 또 침이 계속 고이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 풀면 또끝 아닙니까?
1: And you know what the thing is? When you're
0: Yeah.
1: stressed, it's ice cream.
0: I know,
1: I mean,
0: right?
1: come on. Let's, you know,
0: Nothing
1: ice cream.
0: beats
1: Like a
0: ice
1: pint,
0: cream.
1: and you just eat it
0: Oh yeah, I
1: all.
0: just finish it all.
1: All.
0: 저는 한 번에 끝냅니다.
1: Right.
0: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As prolonged blockad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squeezed Middle Eastern oil supplies, U.S. petroleum product exports have surged to a record high, up 24% from last year. The jump reflects a strategic pivot by European and Asian energy importers who are turning to American oil to fill the gap left by Middle Eastern supplies.
0: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로 중동산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수입국들이 중동산 석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석유로 눈을 돌린 전략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A cruise ship that lost three passengers to hantavirus outbreak is making for Spain's Canary Islands after authorities granted humanitarian entry. The WHO was quick to emphasize that while hantavirus is a serious disease, it's not in the same league as COVID-19.
0: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승객 3명을 잃은 크루즈선이 스페인 당국의 인도주의적 입항 허가를 받아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WHO는 한타바이러스가 심각한 질병임은 분명하지만 COVID-19, 코로나19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 South Korea's National Police Agency is deploying over 60% more undercover patrol cars through the end of May in response to a troubling trend. May highway fatalities are running 15.1% higher than the January-April average. Real-time congestion updates and flexible lane operations will also be used to ease traffic flow.
0: 경찰청은 5월 고속도로 사상자가 1월

5월 7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조혜승님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브닝 스페셜 팝송 들으면서 풀어요 하셨습니다. 오, 그게

0: 3월에서 4월 평균보다 15.1% 높은 우려스러운 추세에 대응해 이달 말까지 암행 순찰차를 60% 이상 늘려 운영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정체 안내와 가변차로 운영으로 교통 흐름 분산에도 나섭니다.
1: K-delivery culture is catching on as the newest must-try experience for foreign tourists, with delivery orders by foreigners jumping nearly fourfold in Q1 compared to last year. Tourists can't get enough of half-and-half pizzas, rosé sauce creations, and spicy tteokbokki, as these are among the most popular orders.
0: K-배달 문화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험으로 떠오르며 올해 1분기 외국인 배달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반반 피자, 로제 소스 요리, 매운 떡볶이 등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꼽히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1: As prolonged blockad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squeezed Middle Eastern oil supplies, U.S. petroleum product exports have surged to a record high, up 24% from last year. The jump reflects a strategic pivot by European and Asian energy importers who are turning to American oil to fill the gap left by Middle Eastern supplies.
0: 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로 중동산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수입국들이 중동산 석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석유로 눈을 돌린 전략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주간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뭐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한 822만 배럴로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수출량이 한 주 전과 비교해서도 무려 8%가 확하고 증가를 했다고 해요.
1: Yeah. So basically, importers of oil, Asia and Europe, they are looking for alternatives.
0: Right.
1: They are looking for another way to get these products, mm-hmm. especially petroleum products.
0: Right.
1: And they are turning to the U.S. crude oil reserves. Mm-hmm. And so the U.S., their reserves are declining, which
0: right.
1: means that the people are basically having to face higher gas prices
0: in America. Right?
1: In America.
0: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돌렸다.
1: Mm-hmm.
0: 그래서 이제 지금 재고가 감소를 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그 휘발유 가격 인상이 됐다라고
1: yeah.
0: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이 뭐 잘 되니까 미국이 잘 되니까
1: mm-hmm.
0: 거기는 휘발유 값이 내리지 않을까? 반대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1: I mean that's a very valid way of thinking.
0: Mm-hmm.
1: I mean it makes sense. It's like they've got a lot of oil, and
0: right.
1: you think that Americans would have lower gas prices, but actually, somehow it is mm-hmm. because of this phenomenon, it is
0: right.
1: actually driving up their gas prices.
0: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Oh, we're safe.
1: Yeah.
0: Our people are good. We're good. 이렇게 생각을 줬는데, 거기도 휘발유가 오히려 또 오르게 됐네요. 재고량이
1: yes.
0: 떨어지면서. 오케이, 자, 한 문장씩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As prolonged blockad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squeezed Middle Eastern oil supplies, U.S. petroleum product exports have surged to a record high, up 24% from last year.
0: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로 중동산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4% 증가해 역대 최대

0: long time.
1: Right.
0: So it is just continuing without any sort of, you know, end in sight.
1: Mm-hmm.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에서 끝났어야 됐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길어진 것을 prolonged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0: It just keeps going.
1: 어떻게 보면 뭐 delayed 됐다는 느낌?
0: Yeah.
1: Prolonged.
0: Yeah, yeah. Well, yeah. I mean, it is just continuing as it is and it should stop. But,
1: right.
0: Yeah.
1: Okay. So prolonged blockades이라고 얘기를 하면 장기화된 이렇게 길어진 오래 이어진 봉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Middle Eastern의 oil supplies들을 squeeze 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를 잘 쓸 수 없게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느낌이라 볼 수 있을까요?
0: Mm-hmm, right? That's right.
1: Squeeze 시킨다는
0: yeah,
1: 게. Okay.
0: That's right. It's tightened their oil supply.
1: Mm-hmm.
0: I mean,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ccess.
1: 아, tighten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 Well, because they blocked it.
1: 아.
0: And so it's kind of like if you squeeze something, it, right? You're like squeezing it.
1: 막 쥐어짜는 거죠.
0: It. Yes, that's right.
1: 아, mm-hmm. okay. 그래서 그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타이트하게 됐다. 그래서 supply가 공급이 석유 공급이 줄어들었다
0: Absolutely.
1: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오케이 더 이어가 볼게요.
0: The jump reflects a strategic pivot by European and Asian energy importers who are turning to American oil to fill the gap left by Middle Eastern supplies.
1: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수입국들이 중동산 석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석유로 눈을 돌린 전략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프는 어떻게 보면 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뭘 보여주냐면 strategic pivo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 Mm-hmm.
1: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전략이 들어간 거는 알겠는데
0: yeah.
1: Pivot 이러면 원래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And that's absolutely right.
1: right.
0: Mm-hmm. So it's spelled P-I-V-O-T.
1: Right.
0: Now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there is a sharp change in direction.
1: Mm-hmm.
0: So if you pivot, mm-hmm. it's like you're going straight, but then you pivot, you change directions.
1: 아, mm-hmm. 왠지 중심축이라 그래서 저는 혹시 그대로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를 찍어서 돌리는 거네요.
0: Another example is there's a pivot on a seesaw in the middle.
1: Right.
0: So what happens? Up, down, up, down. It changes direction.
1: Right.
0: So the idea of pivoting is that, and it's because you feel like, wait a second, there's a problem. Oh, there's an opportunity.
1: Mm-hmm.
0: Or there's a new situation and you feel like, Okay, we need to go this way.
1: Okay.
0: Yeah.
1: 아, so 우리가 pivot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중심축이라는 것으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뭐 seesaw 같은 경우에 그런 pivot이 있으니까 양쪽이 be seesaw, seesaw.
0: yeah, that's right.
1: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strategic pivot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전환이나 그런 방향의 변화가 되겠네요.
0: Yeah, and you can also make a pivot in your life.
1: 뭔가
0: or
1: 변화를
0: your career.
1: 준다.
0: Oh, yeah. Okay. So you were an accountant. And then you made a pivot. A dramatic pivot. And then you became a musical star.
1: 아, 완전 career change라고 할 때 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뭐 갑자기 바뀌는 느낌.
0: Yeah.
1: 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Fill the gap. Left by Middle Eastern supplies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뭔가를 gap을 fill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ill the gap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Well, everyone, we do our missions.
1: Mm-hmm.
0: 오늘의 mission.
1: 네.
0: Fill in the gap,
1: uh-huh.
0: right?
1: Yes.
0: So there is something missing in the gap.
1: Mm-hmm.
0: And so you have to fill it. So there is a shortage of something, which in this case is oil,
1: right,
0: crude oil, and then they need to fill it.
1: 그러니까 oil supplies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 공백을 채우는 거네요.
0: Yeah, so they relied on Middle Eastern supplies. There's a shortage.
1: Right.
0: There's not enough.
1: Yes.
0: And so who fills it? American oil.
1: 아, 그러니까 미국 오일이 그 비어있는 gap을 이렇게 채워준다. 공백을 메우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 fill the gap, 아예 덩어리로 쓸 수가 있겠네요. Very nice.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As prolonged blockad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squeezed Middle Eastern oil supplies, U.S. petroleum product exports have surged to a record high, up 24% from last year. The jump reflects a strategic pivot by European and Asian energy importers who are turning to American oil to fill the gap left by Middle Eastern supplies.
1: All 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cruise ship that lost three passengers to a Hanta virus outbreak is making for Spain's Canary Islands after authorities granted humanitarian entry. The WHO was quick to emphasize that while Hanta virus is a serious disease, it's not in the same league as COVID-19.
0: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승객 3명을 잃은 크루즈선이 스페인 당국의 인도주의적 입항 허가를 받아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WHO는 한타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병임은 분명하지만 코로나19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서양을 향해서 가던 크루즈선이죠. 이제 MV 혼디우스호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 중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의심 환자 3명은 하선에서 구급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승객들은 이제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는 대로 스페인 국적자가 아닌 승객은 모두 건강한 상태일 경우에 자국으로 이제 돌려 보내고요. 스페인 국적 승객이라면 군 병원에 이제 격리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eah. 네. So anytime we hear about a virus killing people,
0: right.
1: I think a lot of people are a little freaked out.
0: Yes.
1: Because of course we had COVID-19. Mm-hmm. But in the headlines we did say that it is not in the same league.
0: Right.
1: So it's not as bad
0: 네,
1: as
0: 그 정도로 critical 하진 않을 수 있다.
1: Yeah, but it can be fatal, up
0: right.
1: to 40% if you are infected. And this is past

0: passed through rodents.
1: Oh, 설치류, right?
0: Yeah, that's right.
1: Okay.
0: So their urine or droppings, and if you're exposed, and yeah, you before you have the fatality rate is up to 40%, and it can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only through close contact. Like you really have to be close.
1: 완전히 가까이 있을 경우에만. 그래서 한타바이러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odents, right? So 설치류에 이제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이나 배설물 같은 거에 노출된 사람한테만 전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치명률이 거의 아까 40%이세요,
0: right? Up to 40%.
1: 최대 40%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밀접 접촉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0: Okay.
1: Right. Okay. So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A cruise ship that lost three passengers to hantavirus outbreak is making for Spain's Canary Islands after authorities granted humanitarian entry.
1: 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승객 3명을 잃은 크루즈선이 스페인 당국의 인도주의적 입항 허가를 받아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웃브레이크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요즘에는 뉴스에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타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이라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터진 발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요즘에 이제 아웃브레이크는 전쟁 때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0: Sure.
1: Right?
0: Yeah.
1: 병 때문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0: disease,
1: 것 같아요.
0: Disease, a lot of viruses, a lot of bacteria.
1: Right.
0: Yeah, this is nothing new, but it is a little scary. Yes.
1: Right. Yes. 그래서 지금 향하고 있다 is making for Spain's Canary Islands.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after authorities, 당국이죠. Granted humanitarian entr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grant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0: Okay. So the thing is with the cruise ship, they have a certain course and they have permission to dock in certain cities. But in this case, not to Spain's Canary Islands, but there's an emergency.
1: Yes.
0: So if Spain grants the cruise ship, it's allowing them, giving them permission to dock here. And why? It's because of humanitarian reasons.
1: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니까.
0: Yeah. So humanitarian, when we talk about humanitarian, we are basically talking about people, human welfare, you know, and, you know, reducing their suffering. And so usually when people, there's a crisis or an emergency, then we offer humanitarian aid. So here in this case, this is not just because for a tour, but it's for humanitarian reasons.
1: Okay. 아무래도 뭐 룰은 룰이지만 룰들은 룰이지만 이게 emergency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기 때문에 humanitarian 한 entry를 허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아 이번에는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인도주의적인 입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grant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허가를 하고 어떤 권리 같은 것을 부여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0: Right, absolutely. It is a person of authority that can grant something.
1: Right.
0: Yeah.
1: Okay.
0: They have the authority to say you can come or you can't come.
1: 아, 그럼 뭔가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grant 한다는 거는 오케이. 허락할게요.
0: Yeah.
1: 혹은 뭔가 권리를 주거나. Okay. So grant humanitarian entry, 인도주의적 입항을 허가하다, 인도적 차원의 진입을 허용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0: The WHO was quick to emphasize that while hantavirus is a serious disease, it's not in the same league as COVID-19.
1: 네, WHO는 한타바이러스가 심각한 질병임은 분명하지만 코로나19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WHO, 이거 WHO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World Health Organization, so 세계보건기구고요. So it was quick to emphasize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Well, if you're quick to d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immediately do it. It's right. It's quick.
1: Because because it's important.
0: Yeah.
1: Say,
0: okay.
1: Right?
0: So why would you do it? Because, like you said, it's important. Also, they wanted to emphasize the quickly, immediately, so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and that there is no unnecessary concern.
1: Right.
0: Because hantavirus, is that kind of like COVID-19.

0: Right. And so WHO was quick to emphasize this point.
1: 아, 맞네요. 그러니까 빠르게 emphasize,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해가 퍼지거나 또 패닉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염려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 정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0: Yes, okay? That's right.
1: 자, 그러면서 물론 serious disease인 것은 맞지만 not in the same league as COVID-19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리그에 없다고요?
0: Yeah. Well, if you follow baseball, you know what league is, right?
1: Yes.
0: You've got the minor league and Major League. So this often comes up if you're in the same league, it means you're at the same skill level or requirement level. So in this case, what it's saying is that it's not in the same league. So if COVID-19 was in the major league,
1: right?
0: Then maybe hantavirus would be in the minor league.
1: Oh, yeah. okay. okay. 야구 생각하니까 진짜 무슨 리그라고 하는 거는 뭐 수준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뭐 serious 하긴 하지만 같은 뭐 category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수준에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전에 그런 또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에이, 그러면서 에이, she's out of your league. 그러면서
0: That's a good
1: 너
0: one.
1: 수준 밖이야. 넘보지 마. 이런 표현도 있었던
0: You don't have a chance.
1: right. So out of one's league, 같은 수준이 아닌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so not in the same league, 같은 수준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cruise ship that lost three passengers to hantavirus outbreak is making for Spain's Canary Islands after authorities granted humanitarian entry. The WHO was quick to emphasize that while hantavirus is a serious disease, it's not in the same league as COVID-19.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South Korea's National Police Agency is deploying over 60% more undercover patrol cars through the end of May in response to a troubling trend. May highway fatalities are running 15.1% higher than the January-April average. Real-time congestion updates and flexible lane operations will also be used to ease traffic flow.
1: 경찰청은 5월 고속도로 사상자가 1월에서 4월 평균보다 15.1% 높은 우려스러운 추세에 대응해 이달 말까지 암행 순찰차를 60% 이상 늘려 운영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정체 안내와 가변차로 운영으로 교통 흐름 분산에도 나섭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암행 순찰차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undercover cop 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0: yeah.
1: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당연히 있잖아요.
0: Oh, yeah.
1: 근데 위에 이제 뭐 그런 sirens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암행 순찰차인 거죠. 근데 특정 그 자동차 종류가 있거든요. 아니 뭐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래가지고 그런 차가 있으면 싹 옆으로 이렇게 비키게 되는.
0: Can you tell?
1: I can tell.
0: You can tell.
1: Yeah.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이제 잘 알 수 없는 암행 순찰차 등을 적극 이제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0: That's right. And so already because of this enforcement, more undercover patrol officers during the holiday period from May 1st to 5th, traffic accidents dropped by 77.1%.
1: Wow, that's a lot.
0: That makes a big difference.
1: 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을 강화를 했는데 지난 뭐 1일부터 5일까지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가 77.1%가 줄었다는 거는
0: wow.
1: 아,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확실하게.
0: I think so.
1: 저도 당장 얼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0: Slow down.
1: I know.
0: Yeah, uh-huh.
1: Okay, 자, 하나씩 표현 살펴볼게요.
0: South Korea's National Police Agency is deploying over 60% more undercover patrol cars through the end of May. In response to a troubling trend, May highway fatalities are running 15.1% higher than the January-April average.
1: 네, 경찰청은 5월 고속도로 사상자가 1월에서 4월 평균보다 15.1% 높은 우려스러운 추세에 대응해 이번 달 말까지 암행 순찰차를 60% 이상 늘려 운영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undercover patrol cars를 deploy 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undercover patrol cars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했지만.
0: Yeah, that's right. So undercover patrol cars are basically cars that do not look like police cars. Okay, they're probably

0: Regular cars.
1: Right.
0: And as you already mentioned, there's no sirens because
1: Right.
0: that would give it away.
1: Yes.
0: Yeah. So basically, and don't we see this in Hollywood movies
1: Oh, yes, we
0: all the time?
1: do.
0: We've
1: Right.
0: got undercover police officers and they're not wearing a uniform. They look like normal
1: Right.
0: people.
1: You can't tell if they're police officers or just regular people.
0: Right,
1: So
0: right.
1: just by looking at their, clothes and
0: That's
1: stuff.
0: right. That's right. So we have undercover patrol cars, police officers, undercover operations. You can be an undercover reporter, like pretending that you're not a reporter, or like, yeah, to get information. Yeah.
1: 숨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 아래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0: 예.
1: 그렇죠? So undercover 그리고 patrol car이라고 하는 게 순찰차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합쳐서 암행 순찰차가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60%가 넘는 undercover patrol cars를 이제 deploy를 한다고 했어요.
0: Deploy. It's DEPLOY. And when you say it fast enough, you almost don't hear the D. It's like deploy.
1: Deploy.
0: Yeah, deploy. So this means to send people or vehicles or equipment. This originally comes from the army, the military deploying troops. So it is often this word is used in this sort of like law enforcement or military. If you deploy, you're sending it, sending someone or something out to do something. Yeah.
1: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리터리 쪽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게 디플로이죠. 그러니까 파견시킨다고 하잖아요. 군인들을 더 파견한다 할때 디플로이인데 여기서는 이제 경찰차를 그렇죠. 언더커버 경찰차, 순찰차를 배치하거나 투입한다는 의미가 될수 있겠고요. 또 참고로 낙하산 같은 게 이렇게 패러슈트이 탁 퍼지는 펴지는 거 그것도 디플로이 된다라고 얘기를
0: Yes.
1: 하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Real-time congestion updates and flexible lane operations will also be used to ease traffic flow.
1: 네. 아울러 실시간 정체 안내와 가변차로 운영으로 교통 흐름 분산에도 나섭니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Real-time이라는 게 이제 실시간이었죠. 그런 congestion update, 그런 정체 안내, 그리고 flexible lane operation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트래픽의 플로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줄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요. Flexible 한 거는 일단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Right?
0: It's basically if it's flexible, it means it can go this way or it can go that way. So this flexible lane operation is referring to changing lanes depending on the need. So if it's rush hour and you have all these cars going out, right? Or they're coming into the city, you're going to use the other lane for this outgoing traffic.
1: 아, 그럴 때 있죠. 이게 항상 그뭐 시간에 따라 이게 뭐 러시 아워인지 아니면 굉장히 연휴라든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왜 가변차로 그래가지고 뭐 위에도 보면 신호가 빨간색으로 됐다가 어느 날은 초록색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렉서블하다는 게 융통성 있는 유동적인이란 뜻이 있으니까 레인 오퍼레이션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여러분은 레인이라고 하는 게그 차로 차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fast lane이라고도 부르 하죠,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All right.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outh Korea's National Police Agency is deploying over 60% more undercover patrol cars through the end of May. In response to a troubling trend, May highway fatalities are running 15.1% higher than the January-April average. Real-time congestion updates and flexible lane operations will also be used to ease traffic flow.
1: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영어 뉴스에 나올 표현인데요. 바로 catch on 되겠습니다. So what does catch on mean?
0: Number one, to arrive late. Number two, to say goodbye. Number three, to become popular.
1: 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catch on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o arrive late. Number two, to say goodbye. Number three, to become popular.
1: 네, 오늘은 저기 뭐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0: Nope.
1: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 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Livingston with Architec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2: The question was, what does catch on mean? And the answer is number three, to become popular.
1: 아, 인기가 생기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MOSO, M-O-S-O, 44님, 44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Congrats!
1: Al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2: K-delivery culture is catching on as the newest must-try experience for foreign tourists, with delivery orders by foreigners jumping nearly fourfold in Q1 compared to last year. Tourists can't get enough of half-and-half pizzas, rosé sauce creations, and spicy 떡볶이, as these are among the most popular orders.
1: 네, K 배달 문화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험으로 떠오르며 올해 1분기 외국인 배달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반반 피자, 로제 소스 요리, 매운 떡볶이 등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꼽히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침이 고이는 뉴스였어요. 네. 그 아무래도 그런 게 있대요. 드라마, 무슨 영화.

0: 영화, 노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외국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제 한국 여행 계획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음식 배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한국은 음식도 맛있고 심지어 배달이 엄청 빠르대.
1: Yeah,
0: 뭐 그리고
1: it's really
0: 뭔가
1: fast.
0: 옵션도 많대 이런 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발달이 잘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1: Well, I mean, they have things like DoorDash. They have
0: right.
1: served Uber Eats and things like that. But I don't know if they're faster than Korean
0: 여기만큼
1: deliveries.
0: 빠를 수가
1: I don't think
0: 없습니다. 저도
1: so.
0: 이제 뭐 차이니스 푸드 같은 거뭐 예를 들어 로메인 뭐 제너럴 토스트
1: Sure.
0: 치킨 뭐 이런 것들 많이 시켰었는데
1: Yes.
0: 한번 시키면 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1: All right, so what's making this possible is that they are offering a variety of different kinds of payment options.
0: Okay.
1: And they also are providing these services in different languages. Like they have English, they have Chinese and Japanese, so that it's much easier for them to actually order food. Yeah.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더 스릴 넘치지 않을까?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1: Well, I can understand that, but I think if they're just coming here just to as tourists, it is nice to have that in their own native
0: That's true.
1: language.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K-delivery culture is catching on as the newest must-try experience for foreign tourists, with delivery orders by foreigners jumping nearly fourfold in Q1 compared to last year.
0: 네, K-배달 문화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험으로 떠오르며 올해 1분기 외국인 배달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K-delivery culture가 is catching on 이라고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catch on을 잠깐 했었죠.
1: That's right. Well, it's up to become popular. So I want to use or have our listeners imagine this expression is used with fire. So if something catches on fire, it means that like, whew, it started the fire and then it can spread. Okay? So of course it's not fire, but imagine popularity. Okay? It catches on, meaning that it kind of has that spark of interest, and then it spreads and spreads, and it becomes really
0: 와,
1: popular.
0: 진짜 지금 불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옷이 무슨 불을 캐치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 붙고 나서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스프레드가
1: It
0: 되잖아요.
1: can.
0: 아, 그런 것처럼 인기가 확 퍼진다라는 느낌? Right? So catch
1: Yes.
0: on은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퍼지다라고 해서 사실 뭐 become popular이라든가 뭐 예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뭐 take off 한다든가 이런 것들랑 같은 family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뭐로써 as the newest must try experie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당연하죠. 그렇죠?
1: Must try. So we've seen this a lot. Must do, must try, must eat, must have. So it's become sort of like whatever you want it to become. So you use that must, and then you put a hyphen, and then whatever it is that you have to do. So in this case, must try experience. So they're saying if you go to Korea, you must try this thing.
0: Ah. 이거는 많이 많이 확산이 돼야 돼요. 한국 오면 이건 꼭 해봐야 돼. 한국 오면은 이브닝 스페셜 한번 꼭 봐야 돼. 뭐 이런
1: Yeah,
0: 거라든가. 네.
1: that's right.
0: 그래서 must 하고 hyphen 긋고 나서 verb를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게 되면 꼭 그걸 해야만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뭐 must go spot 이라고 쓸 수도
1: Must
0: 있겠고요.
1: go, must do.
0: Right, must try food.
1: Yeah.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must try experience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꼭 해봐야 되는 경험, 필수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Tourists can't get enough of half and half pizzas, rosé sauce creations, and spicy tteokbokki, as these are among the most popular orders.
0: 네, 반반 피자, 로제 소스 요리, 매운 떡볶이 등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꼽히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들 뭐 세계 어디를 가든 입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I agree.
0: 자, 지금 보면, 오, tourists, can't get enough of 이런 음식들 나왔어요. Okay. 뭔가를 충분히 get 하지 못한다고요?
1: Yeah, that's right. If you say that you can't get enough

0: of something. Mm-hmm. It is a kind of idiomatic expression, 네. and it means that you love it so much that no matter how much you eat, right? it is not enough.
1: 아, 이게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무리 먹어도 충분치가 yeah. 못하다.
0: Right. Oh. Also, and not just even with food.
1: Right.
0: Maybe there's a show or mm-hmm. a drama series mm-hmm. that you love.
1: Right.
0: It's like addicting. Mm-hmm. So it's like, oh my gosh, I can't get enough of that show.
1: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재밌고.
0: You want to keep watching it.
1: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음식 말고도 이렇게 쇼나 다양하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0: Yes, you can.
1: 아, 뭐가 절대로 안 질린다. 정말 너무너무 더 많이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can't get enough of something.
0: Okay, I have a perfect example. Yeah, One
1: yeah.
0: more.
1: Yeah.
0: Our listeners can't get enough of evening special.
1: Mm-hmm. 아, 이거 스스로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좋아해도 되죠, 그렇죠?
0: Yeah, right. I hope I wasn't forcing that on our listeners, but 아, I hope they feel like they can't get enough of evening special.
1: 더 듣고 더 듣고.
0: Yes.
1: 네, 그렇습니다. So 충분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만큼 더 원한다. 아무리 해도 질리지가 않는다가 되겠고 음식 외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여기 지금 half and half pizza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반반 피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0: Yeah.
1: 저도 이제 무슨 뭐 극장이나 뭐 이렇게 뭐 달콤한 맛, 뭐 약간 salty한 거 봐. I want a little bit of both.
0: Oh
1: 이런
0: my,
1: 표현도 쓰기도
0: it's
1: 하는데.
0: It's the best. Half, half, like Chinese mm-hmm. food, like little 탕수육 and a little 짜장면.
1: Oh, yeah.
0: You want the half, half.
1: 왜냐하면 음식을 결정하는 게 정말 제일 세상에서 힘든 일이거든요. 네. Okay, so half and half, 무엇?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K-delivery culture is catching on as the newest must-try experience for foreign tourists. With delivery orders by foreigners jumping nearly fourfold in Q1 compared to last year. Tourists can't get enough of half and half pizzas, rosé sauce creations, and spicy tteokbokki, as these are among the most popular orders.
1: 네, 자 이렇게 evening headlines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headline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이 또 좋은 게 많았잖아요.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strategic pivot이라고 해서 전략적 전환, 전략 방향의 변화를 의미를 했죠.
0: The company made a strategic pivot from print to digital.
1: 그 회사는 인쇄에서 디지털로 전략적 전환을 했습니다. 뭔가 중심축을 가지고 뿅 꺾은 거네요. Mm-hmm. 그렇죠? 자, fill the gap. 여러분들 뭔가 채워넣는 느낌. 그래서 공백을 메우거나 뭔가 부족분을 채운다는 뜻이었죠.
0: Volunteers helped fill the gap during the staff shortage.
1: 자원봉사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뭔가 갭이 생겼다.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했는데 humanitaria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렇죠. 정말 인간답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grant한다는 게 부여하는 거고 허가하는 거였죠. So grant humanitarian entry. 그러면 인도주의적 입항을 허가하다, 뭐 허용하다 정도가 됐습니다.
0: The port granted humanitarian entry to the stranded vessel.
1: 네, 항구는 발이 묶인 선박에 인도주의적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오늘 사실 제일 제가 좋아하는 표현 not in the same league, right? So 같은 수준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0: The two products are not in the same league at all.
1: 두 제품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 혹시 예문에다 또 마유는 뭐 어떤 사람이랑 비교 안 된다 이거 쓰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0: You are in your own league, 마유쌤.
1: 저만의 리그에 혼자 있나요?
0: That's right. No one can enter your league.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deploy 한다는 거는 사실 낙하산이 펴지는 것도 되지만 배치하다, 투입하다 정도의 뜻으로 쓸 수가 있었죠.
0: The city deployed extra officers during the festival.
1: 시는 축제 기간 동안 추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can't get enough of something 하는 거는 너무 좋아서 계속 원하다라는 뜻이었죠.
0: Once you try it, you can't get enough of it.
1: 네, 너는 그걸 한번 먹어보면 계속 생각나서 멈출 수가 없을 거야. 충분히 그걸 get 할 수가 없다고. 여기까지 마무리 저어봅니다. 김보라님이요. 마유쌤, 저희 가족 내일 일본 가요. 차 빌렸는데 깜빡이랑 와이퍼 마구 헷갈릴 것 같아요. 물론 일본

0: 일본에서도 방송 드릴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게
1: 어,
0: 반대로 돼 있으니까
1: 야.
0: 저도 갔다가 완전히 반대로 해서 엄청 헷갈렸었거든요.
1: Yeah, you gotta be
0: Right.
1: very
0: I
1: careful.
0: know.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one.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어떤 곡 듣고 갈까요?
1: We're gonna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Boyzone. It's Love Me for a Reason.
0: Al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자들의 타이핑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다, 뭐 도움이 되다란 뜻의 영어 표현은 무엇인지 찾아주세요.
1: These English phrases may come in handy when you travel abroad. These English phrases may come in handy when you travel abroad.
0: 네, 방금 문장에서 뭔가 유용하게 쓰이다, 도움이 되다란 뜻의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자,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Write it up. How fast do our journalists type?
0: 직접 써보세요. 기자들의 타이핑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이 뉴스가 터지면 기자들은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고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잡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진짜 시계는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감 시간 안에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기사를 작성하는 그런 타이핑 경주가 시작되거든요. Excuse me.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타이핑 실력은 어떤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약 80명의 기자와 에디터가 온라인 타이핑 테스트에 응했고요.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가장 빠른 손가락은 누구였을까요? 네,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fastest fingers in the newsroom belong to the upshot section, the Times data journalism desk, where the several journalists who took the test averaged 99 words per minute. The express desk, which covers breaking news, also had an appropriately strong showing. The newsroom's second fastest typer at 124 words per minute was an express editor.
0: 네, 뉴스룸에서 가장 빠른 손가락은 타임스의 데이터 저널리즘 섹션인 업샷 팀 소속이었으며 테스트에 참여한 해당 팀 기자들의 평균은 분당 99단어였습니다. 속보를 담당하는 익스프레스 팀도 인상적인 성적을 보였는데 뉴스룸에서 두 번째로 빠른 타이피스트는 분당 124단어를 기록한 익스프레스 에디터였습니다. 아니,
1: What?
0: 손가락이 보일까요, 이 정도면?
1: I don't think so. Are you a good... How fast do you think you can type?
2: Well, I'm not that bad. I'm not that bad. I used to be really horrible. Okay. Especially when I first moved to the States.
1: Yeah.
2: 이게 진짜 실합니다. 그 예전에 그런 온라인으로 채팅하고 그런 거
1: yeah.
2: 처음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1: Yeah.
2: 근데 영어를 이제 배워가지고 mm-hmm.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1: Mm-hmm. Yes.
2: 그쵸? In America.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대방들은 다 대답 기다리다 나가고 챗룸에서 저 혼자 남겨주고 막 이런 적이 많았어요.
1: I'm
2: 얼마나
1: sorry.
2: 슬펐는지 저 거의 진짜 독수리 탑업에
1: I'm sorry,
2: 1인자였습니다. Sam, how about you? Are you
1: well, I learned typing in middle school.
2: Mm-hmm.
1: And so my fastest was around maybe 60 words per minute.
2: 60 words.
1: Yeah, which was really good
2: yeah.
1: at that time.
2: Yeah.
1: So when I see 124, I'm like, How,
2: Twice as
1: is
2: fast,
1: that possible?
2: Huh?
1: Yeah. Okay.
0: 이렇게 빨리 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따가 독수리 타법을 영어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fastest fingers in the newsroom belong to the upshot section, the Times data journalism desk, where the several journalists who took the test averaged 99 words per minute.

0: minute.
1: 뉴스룸에서 가장 빠른 손가락은 타임스의 데이터 저널리즘 섹션인 업샷 팀 소속이었으며 테스트에 참여한 해당 팀 기자들의 평균은 분당 99단어였습니다. 99단어가 평균이었다는 게 충격입니다. 그렇죠? Right.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일단 테스트를 테이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That's right. 그쵸? I think we all know, you know, we in Korea, especially too, we take a lot of tests.
1: Right.
0: And so the key verb here is to take, right? Mm-hmm. And it doesn't necessarily always mean school.
1: Right.
0: Tests, mm-hmm. you know, regarding different subjects. You could take a typing test.
1: Right.
0: You could take like a cooking test.
1: 꼭 뭔가 이렇게 종이에 쓰고 이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Yes, right. That's right. I think that's the point. Mm-hmm. It doesn't always have to be something that's written. Mm-hmm. It could be a skill or some, you know, test
1: right.
0: that you need to pass to be a professional
1: That's
0: cook.
1: That's right. 단순하게 지식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그런 skills 같은 거, mm-hmm.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겠고 무슨 뭐 사진을 찍는 거, 뭐
0: yeah.
1: 사진을 찍는 것도 있을까요?
0: Hmm. I don't know. I don't know about that test.
1: 아무튼 그런 시험을 치는 것을 take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0: Yes.
1: 그렇죠? Right. So take a test라고 하면 시험을 보다, 뭐 테스트에 참여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요. 그 시험을 본 사람들이 averaged 99 words per minute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0: uh-huh.
1: So per minute 당 averaged 얼마 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typically we see oh, it's an average.
1: Mm-hmm.
0: We don't use this as a verb.
1: Right.
0: Right. But in this case it can be used as a verb.
1: Okay.
0: They averaged you know, 99 words per minute
1: okay.
0: means that the average was 99 words per minute.
1: 아, 그러면은 average를 동사로 쓴 다음에 어떤 기록을 냈는지를 평균 값을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0: Right away, yeah.
1: 오, okay.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값이 99단어 per minute. 1분당 거의 100단어네요. 이것을 했다, 뭐 평균으로 기록을 했다 정도가
0: yeah.
1: 될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참고로 여기 the fastest fingers in the newsroom belong to the upshot section이라고 돼 있는데요. belong to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물건이면 내 거야, 누구의 것이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소속이다, 이런 팀의 소속이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right?
0: Mm.
1: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0: The Express Desk, which covers breaking news, also had an appropriately strong showing. The newsroom's second fastest typer at 124 words per minute was an Express editor.
1: 와, 속보를 담당하는 Express 팀도 인상적인 성적을 보였는데 뉴스룸에서 두 번째로 빠른 타이피스트는 분당 124단어를 기록한 익스프레스 에디터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뭐 뉴스팀이 다양하게 와가지고 막 뭔가 대회를 벌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The Express Desk라고 하는 데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Which covers breaking news라고 하네요.
0: Okay. So this is a very important area or department,
1: right.
0: okay? And it's Express. No wonder they type so
1: yes.
0: fast. Because they got to cover breaking news.
1: Mm.
0: And cover just simply means to report.
1: Right.
0: And breaking news, and we do that sometimes here on
1: yes,
0: Evening
1: we do.
0: Special mm-hmm. as things change. It's like they're covering a story that has just started.
1: Mm.
0: And they got to, you know, it's very urgent. And then the details are coming in.
1: Right.
0: And that is the idea of breaking news.
1: 뉴스를 딱 하고 있는데 뭔가 깨고 들어온 거네요.
0: Yeah.
1: Oh, this just in. 이러면서.
0: Right.
1: 뭔가 exclusive.
0: Yeah.
1: 이러면서.
0: Right. Yes.
1: Okay, so breaking news라고 하는 거가 속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긴급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cover한다는 건 당연히 뭐 우리도 외래어로 쓰긴 하지만 다루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 desk가, the express desk가 also had an appropriately strong showing이라고 했는데요. Strong showing이 뭘까요?
0: Yeah, so you think, okay, showing, they showed something strong.
1: Mm-hmm.
0: It's a little hard to understand.
1: Mm-hmm.
0: What this means is that they had a good performance.
1: 아.
0: So showing in this case is really about performance,
1: right.
0: how they performed.
1: Mm-hmm.
0: And if it's strong, it means that it was very impressive, mm-hmm. it was very good.
1: Okay, 뭔가를 uh-huh.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performance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성과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0: Mm-hmm.
1: 그래서 strong showing 하면 오, 굉장히 인상적인, 강력한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전문가협회에 따르면 테스트에 참여한 타임스 기자들의 평균 타이핑 속도는 분당 약 80단어고요. 미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1: Typing in the 21st century in many professions is a skill as fundamental as writing by hand once was. For journalists, being able to type fast is crucial, whether they are covering breaking news, churning out a 10,000-word draft of an investigative story, or even just taking notes.
0: 네, 21세기의 타이핑은 많은 직종에서 한때 손글씨가 그랬던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 기술이 됐습니다. 기자들에게 빠른 타이핑은 속보 취재를 하든 1만 단어짜리 탐사 보도 초고를 써 내려가든 단순히 메모를 하든 간에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림님이요. 오늘 기사 너무 추억 돋네요. 윤동주의 서시와 어린 왕자를 타이핑해 본 사람들이면 이 기사 너무 재미있게 들을 듯요 하셨습니다. 와, 쌤도 그러니까 그 타이핑 클래스를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2: Right. Right? Mm-hmm.
0: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작품 같은 거를 막 쓰고 했었나요?
1: I think like they, I don't know if it's like a famous thing, but they just had a book and mm-hmm. basically you just kind of, you look, the point is you don't look at your fingers.
0: Right.
1: And you look at that and you just type this way.
0: You just keep going.
1: You
0: right?
1: just keep going.
0: So type out는 나중에 다 빼고
1: yes,
0: 처리하는
1: that's
0: 거군요.
1: Right. Uh-huh.
0: Oh, okay.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뭘 하든 간에 mm. 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Typing in the 21st century in many professions is a skill as fundamental as writing by hand once was.
0: 21세기의 타이핑은 많은 직종에서 한때 손글씨가 그랬던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 기술이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fundamenta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Mm-hmm. 그렇죠?
1: That's right. Fundamental just means that it's absolutely basic mm-hmm. and also important.
0: Right.
1: Yeah.
0: Fundamental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basic하다. 이거는 뭐 쉬운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만큼 essential하다.
1: Absolutely.
0: Right?
1: Like you need this.
0: Mm-hmm.
1: Yeah. This has to be something that you know how to do. So if it's a fundamental skill,
0: right.
1: it is an essential skill.
0: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자, 모처럼 as writing by hand. Once was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Writing by hand,
1: right? I mean, think about it. At one time, before we had typewriters, mm-hmm. people used to write by hand.
0: Right.
1: They used their hand to write.
0: Mm-hmm.
1: But now, of course, do we write by hand? Not really.
0: Right.
1: Not really. I like to do it.
0: Same here.
1: I do too. I always am scribbling. You know.
0: Yes.
1: Always.
0: 봤어요. 막 그때 낙서하고 막 그러고 하시더잖아요.
1: Right. So once writing by hand once was. So mm-hmm. it's like at one time people used to only write by hand.
0: Right.
1: And that was very basic. That right. was fundamental.
0: That was fundamental. Uh-huh. 근데 예전에 writing by hand가 그만큼 fundamental 했던 것처럼 많은 professions에서 타이핑 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1: Absolutely.
0: 아주 기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 For journalists, being able to type fast is crucial, whether they are covering breaking news, churning out a 10,000-word draft of an investigative story, or even just taking notes.
0: 기자들에게 빠른 타이핑은 속보 취재를 하든 1만 단어짜리 탐사 보도 초고를 써내려가든 단순히 메모를 하든 간에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자마자 오,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0,000 word draft라는 말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1: yeah.
0: 자 일단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urn out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뒤에 있는 단어는 참고로 여러분들 draf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초고, 원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빠르게 써야 되잖아요.
1: 아하.
0: 그래서 빠르게 쳐야 되기 때문에 만 단어짜리 draft, 뭐 원고, 초고를 churn out 하는 거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1: So this word churn out

0: C-H-U-R-N. It comes from a butter churn. And what that is this machine that turns cream into butter. Right.
1: 막 휘젓는 거죠.
0: Yeah. So the idea of churning something out is to produce something quickly and a lot.
1: 아, 빠르게 하고 대량으로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네요.
0: It's kind of like mass production. Like a factory will
1: 아.
0: turn out, maybe, I don't know, 1,000 TVs a day.
1: Okay.
0: That is the idea. It just like keeps producing and producing.
1: 아, 그러니까 진짜 버터를 만들듯이, 그러니까 버터를 만들듯이 뭘 넣는다고요, 지금?
0: Well, they put cream
1: Yeah.
0: and they keep churning it, as they
1: Okay.
0: say, and then it becomes butter.
1: 아, 크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버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휘둘러서 만들 때, 휘저어서 만들 때 대량으로 나오고 빠르게 생산이 된다라는 거에서 나온 표현이 되겠네요. So, churn out something 한다는 거, 대량으로 빠르게 써내거나 만들어내다. 여기서는 만 단어짜리 드래프트를 막 써내는 것이든, 이렇게 얘기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taking notes 하는 것이든, 이라고 나왔습니다.
0: Right. If you take notes, and we've all been students, most of us, and when we listen to the teacher, usually we take notes. We write down the important information. Or even when we're reading, sometimes you can take notes on the side, right? So you're writing down things that are like key points or important points.
1: So you don't forget it either, right?
0: Yeah.
1: 그러면 우리가 메모한다, 필기한다라고 할때 take notes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take a note라고는 쓰지 않고 보통 그냥 take notes
0: That's right. No A.
1: 자동으로. 왜냐면 하나만 띡 적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던 뭐 저런 일을 하든 뭐 taking notes를 하든 간에 이렇게 타이핑을 빠르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skills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네요. 아, 그나저나 여기 crucial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됐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대한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Typing in the 21st century in many professions is a skill as fundamental as writing by hand once was. For journalists, being able to type fast is crucial, whether they are covering breaking news, churning out a 10,000-word draft of an investigative story, or even just taking notes.
1: Alright,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어 문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다, 도움이 되다라는 뜻의 영어 표현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0: These English phrases may come in handy when you travel abroad. These English phrases may come in handy when you travel abroad.
1: Alright,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Anna Kendrick with Cup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rite it up. How fast do our journalists type?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이핑을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는 나이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상당수는 고등학교에서 타이핑 수업을 받았고 일부 밀레니얼 세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기도 했죠. 기자로서의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 실력은 어떻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자, 다음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When I do phone interviews, I transcribe them in close to real time and just use the recording as a backup to double-check quotes before publication, said Maggie Astor, 36, a reporter who types 114 words per minute. Her speed has come in handy for live coverage when she's weighed in on both campaign speeches and Olympic gymnastics routines.
0: 전화 인터뷰를 할 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줬고 녹음은 기사 게재 전 인용글을 재확인하는 백업용으로만 써요. 라고 분당 114단어를 타이핑하는 기자 매기 에스터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빠른 타이핑은 선거 유세 연설과 올림픽 체조 경기 같이 의견을 내거나 논평을 해야 하는 라이브 취재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와,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1: 114.
0: 너무 쿨한 것 같아요.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그리고 혹시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1: sure.
0: 그런 용으로 뭐 녹음도 해놓기는 하는데 굉장히 쿨이에요.
1: It's very.
0: 와, 저는 정말 리스펙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1: Respect, 100%.
0: All right. Mm-hmm.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When I do phone interviews, I transcribe them in close to real time and just use the recording as a backup to double-check quotes before publication, said Maggie Astor, 36, a reporter who types 114

0: 압도적입니다. 그는 약 80명의 참가자 중 가장 느린 분당 35단어를 기록했지만 더 빨라질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고등학교에서 타이핑 수업을 들었다는 립탁이 말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1: No.
0: 적당, 근데 적당히는 또 빨라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게 학생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타이핑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면은요, 영어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하고, 문법을 굳이 생각을 안 하고, 흐름을 타면서 하는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말을 하는 사람이 글을 못 쓰진 않는다. 그리고 빨리 글을 빨리 쓰지 못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펜으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타이핑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스피킹도 같이 연결되면서 좀 는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1: 저는. Oh, that's a great tip.
0: 오, 괜찮은 거죠. 네, nice. 여러분들 타이핑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빠르게 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at's not to say, though, there aren't some tortoises among the hares.
0: Alright, 하지만 빠른 토끼들 사이에 느린 거북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처음부터 That's not to say though 이러면서 이어가거든요.
1: Yeah, this is a great expression. It really is. That's not to say. You made a comment about something and then you're kind of switching. You're changing gears and saying, well, it doesn't mean... You're kind of pulling back. Let me tell you about something else. So they're not all fast. Okay? That's not to say that everyone is fast.
0: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 Yes.
0: That's not to say.
1: That's
0: 아니,
1: not to say.
0: 거 지금 뭐 110 몇 월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다가 But that's not to say. 이러면 여전히 슬프긴 하거든요. So 아무튼 So that's not to say 하고 나서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앞에 어떤 얘기가 언급이 되고 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그게 true는 아닐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tortoises라는 게 나왔는데 tortoise가 이제
1: turtles.
0: Right?
1: Yeah.
0: 이제 거북인데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육지 같은 데서 기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tortoise라고 하고 turtles는 보통 이제 바다에서 수영까지
1: yes.
0: 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ninja turtles 그 친구들은 이제 바다 쪽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ninja tortoises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 Right?
1: Well, here so what they're really making is saying they're the hares, the 124 words per minute. They're hares. They're like rabbits.
0: 맞잖아요. 라고 고등학교에서 타이핑 수업을 들었다는 립탁이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I don't think it's hindered me.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Hinder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1: H-I-N-D-E-R. If something hinders you, it kind of slows you down. It makes things difficult for you. And almost as if it's kind of an obstacle in your way. It kind of gets in the way of your progress.
0: 방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1: Yeah.
0: 빠르게 못 나가게 지체를 시키는 거.
1: Yeah.
0: Okay. So 그렇게 all that much가 뭐 그렇게나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를 뭐 힌들 시키거나 나의 커리어를 이렇게 방해하진 않았어요.
1: No.
0: 알아주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part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hat's not to say, though, that there aren't some tortoises among the hares. Among them is Adam Liptak, the Times' chief legal affairs correspondent. He types 35 words per minute, the slowest among the around 80 journalists who took the test. Though he said he has never felt the need to become faster. I don't think it's hindered me at all that much, said Liptak, 65, who said he took a typing class in high school.
0: 네,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도 알려드리죠. 바로 질문은 These English phrases may come in handy when you travel abroad. 이 영어 표현들은 해외여행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 여기서 유용하게 쓰이다, 도움이 되다라는 영어 표현은 뭐였죠?
1: It would be come in handy.
0: Come in handy. There you go. 자,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리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0: 자, 그럼 노래 듣고요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the song "Bitter Love" by Ardito Pramona.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어떤 기자들은 분당 100단어 이상 타이핑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솔직히 난 분당 40단어도 겨우 따라가는데.
0: 나도야. 나 아직도 2005년인 것처럼 독수리타법으로 찍어 치고 있어. 이 대화문 치는 데만 28시간 37분 걸렸잖아.
1: 어머, 어머.
0: 다음 주거 써야겠다.
1: 어떡해.
0: 네, 평생 걸립니다. 이거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1: Oh,
0: 거.
1: yeah. There are some people who can actually type pretty fast.
0: 맞아요.
1: I mean,
0: 엄청
1: surprisingly, they are like,
0: 빠져.
1: well, it's really fast.
0: Al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솔직히 나 분당 40단어도 겨우 따라가는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가다, 뭔가 속도를 맞추다라고 하는 것, keep u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You can say something like, I can barely keep up at 40 words per minute.
0: keep up이 여기서 중요한 게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and also the word barely, which
0: Aha.
1: we often use
0: Yes.
1: with keep up. So if you're keeping up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kind of maintaining that speed

0: that you are continuing at the same level.
1: Right.
0: So if you are barely keeping up at 40 words, it's like you're barely able to go at that speed.
1: 거의 겨우겨우 한다는 얘기죠.
0: Yes.
1: 거의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barely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문법책에서도 한 번씩

0: cloudy weather.
1: Yes.
0: Yeah.
1: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Bye.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족과 사용할 수 있는 소소한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배우고 mm-hmm. 있는데요. 오늘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1: Right. Today is a question.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자,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다양한 이벤트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풍을 할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뭐 하고 싶어? 딱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네, 좀 길긴 한데요. 단어 단어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리 파헤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입니다. 자,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이죠. 그런데 여기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은 너뭐 하고 싶어? 너란 말을 안 쓰죠. 왜냐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영어는 들어가요. 그러면서 무엇을 너가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What do you?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뭐뭐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What do you? 그래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때 많이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What do you? What do you? 자, 근데 상대방에게 뭘 질문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죠? 뭐뭐를 하고 싶어 하다라고 할 때는 want to do 라는 표현을 씁니다. wan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그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What do you want to do?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이 돼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네, 두가 두번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완벽한 질문이 되죠. 뭘 하고 싶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간 개념을 넣고 싶어요. 오늘 뭐 하고 싶으니까 이 오늘이란 말은 맨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Today를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What do you want to do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today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의 시간 표현이 올수 있어요. 뭐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올때 앞에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동사를.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What do you want to do next Friday? 이런 식으로 다쓸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두가 두번 나오지만 둘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what do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의 do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으로 만드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이 문장 자체로 외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자, 뭘 강조하느냐? 하고 싶어 하는 걸 강조하느냐? 오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억양에서. 자, 그거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was,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그 마지막 do today 변경하겠습니다.
0: 네.
1: So, what do you want to 뭐뭐?
0: What do you want to 뭐뭐라고 해서 당신은 무엇을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요거는 뭐 상대방의 의사, opinion이라든지 아니면 plans,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taste, 취향, style 요런 것들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질문이죠.
1: So let's start with one of the sentences that you can use all the time,
0: All the time?
1: every day of your life.
0: 아, 뭔지 알것 같아요. Many times during the day too, right?
1: Yes, not even once in a day. What do you want to eat?
0: 우리가 매일, 평생 물어볼 수 있고 하루에
1: 네.
0: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뭐 먹고 싶어요?
1: I've heard someone defined marriage as two people asking each other what they want to eat for the rest of their life.
0: 결혼은 서로에게 두 명이 서로에게 평생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We ask the same question every single day. 매일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네, 요거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먹을 때만 되면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1: And similarly, what do you want to drink?
0: Drink도 똑같네요. 그렇죠? 뭘 마시고 싶나요? 라는
1: And this,
0: 뜻이죠.
1: if you go to a sit-down restaurant in the States, you get asked this often by the server.
0: Sit-down restaurant는요,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1: 네,
0: 식당을
1: table
0: 뜻하는
1: service.
0: 거죠.

0: 있는 거예요.
1: 네,
0: 네.
1: 그래서 앉아서 먹을 때 보통 웨이터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가장 처음에 물어보는 게 What do you want to drink? 뭘 드시겠어요? 뭘 마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죠.
0: What do you want to watch?
1: Watch는 보다인데 보통 장시간 보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영화, 공연,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하겠네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뭘 보고 싶어요?
0: What do you want to ride?
1: Ride는 타다라는 뜻이니까 대중교통을 얘기할 때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amusement park.
0: Amusement park,
1: 네,
0: right?
1: 놀이동산에 가서도 라이드가 많잖아요. 탈 것들이. 그래서 그때 뭘 타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ride?
0: Or the pronunciation is similar. What do you want to write?
1: 네, 발음이 비슷하긴 하네요. What do you want to write? Write의 스펠링은요?
0: WRITE.
1: 네, 글을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쓰고 싶어요?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write?
0: What do you want to wear?
1: Wear, 입다라는 뜻이죠. So what do you want to wear?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뭘 입고 싶어요로 해석도 되지만 뭘 뿌리고 싶어요도 돼요. 왜냐면 you can wear perfume.
0: Oh, sure.
1: 그래서 wear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거나 입거나 바르거나 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wear?
0: What do you want to try?
1: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try? 뭘 해보고 싶어요? 라는 또 간단한 문장이 되네요.
0: What do you want to order?
1: Order는 주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물건을 주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What do you want to order?
0: What do you want to play?
1: Play는 사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play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도 되고요.
0: Sure.
1: Another case would be an actual play among kids. 친구들끼리도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게임을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play? 한 가지 더 있죠. Sports.
0: Sure.
1: 네, 보통 구기 종목을 얘기할 때 What do you want to play? 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0: And the musicians might also be asking what song you want to
1: 아,
0: play.
1: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악기도 되지만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어? 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What do you want to play?
0: What do you want to buy?
1: Buy는 구매하다, 사다라는 뜻이잖아요. So what do you want to bu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My answer would be everything.
0: Let's see. Our sentence was,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Let's just change the last word.
1: Okay.
0: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1: There.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뭐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What do you want to do here? 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 do you want to 뭐뭐라는 표현을 여러 방식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동사만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연습 다시 해볼까요?
0: What do you want to eat?
1: What do you want to eat?
0: What do you want to drink?
1: What do you want to drink?
0: What do you want to watch?
1: What do you want to watch?
0: What do you want to ride?
1: What do you want to ride?
0: What do you want to write?
1: What do you want to write?
0: What do you want to wear?
1: What do you want to wear?
0: What do you want to try?
1: What do you want to try?
0: What do you want to order?
1: What do you want to order?
0: What do you want to play?
1: What do you want to play?
0: What do you want to buy?
1: What do you want to buy?
0: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1: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0: What do you want to do here?
1: What do you want to do here? Very good. 자, 오늘 이 문장들 중에 한두 개는 꼭 오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생각해 보세요.
2: 오늘 뭐 하고 싶어? 카페에 가고 싶어요.
3: 좋은 생각이야. 언제 갈까?
2: 지금 가요.
1: 네, 우리 딸이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요즘은요,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0: 맞아요.
1: 사진 찍기에 정말 좋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죠. 젊은 친구들, 네, 다, 이렇게 카페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 여러분, 이 문장은 이제 지금 나왔어야
0: 아하.
1: 돼요. 나왔죠? 네. 아, 네. 그거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카페에 가고 싶어요. 뭐뭘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0: want to.
1: 맞아요. want to가 들어가죠. 카페는 영어로도 카페라고 하는데 발음이 조금 달라요. 카페라고 합니다. 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다. That's a good idea.
0: Good idea.
1: 언제 갈까?
0: Onde is when?
1: Right. 자, 아까 what do you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when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When do you?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요. 뭐뭐
0: 지금 is
1: 하자.
0: now.
1: 그쵸. Now가 들어가고 뭐뭐 하자는 let's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다 드렸어요. 네, 여러분, 영어 표현들이 잘 생각이 났는지, 그러면 영어로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4: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I want to go to a cafe.
4: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2: Let's go now.
1: 자, 오늘 뭐 하고 싶어? 이 질문은 다 알고 계시죠? 다시 들어볼까요?
4: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One more time.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네, 이 문장은 이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어디에 가고 싶어 하나요? 딸의 대답은?
2: I want to go to a cafe.
1: 카페에 가고 싶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0: I want to go to a cafe.
1: 자, I want to 뭐뭐는 나는 뭐뭐가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Go to 어디 어디는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 want to go to a cafe라고 하면 나는 카페에 가고 싶어요. 근데 특정 카페가 아니니까 a cafe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카페는 cafe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좋은 생각이야. 언제 갈까?
4: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1: 좋은 생각이야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했네요. 뭐라고 했죠?
0: That sounds like a plan.
1: That sounds like a plan. 자, that sounds, 그거는 들린다. Like a plan. 계획처럼. 계획처럼 들린다?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 표현은 굳어진 표현으로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거 진행합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네. That은 또 생략해도 되죠. You can just say, sounds like a plan. 그래서 that을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자, that sounds like a plan이라고 하면서 언제 갈까를 질문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0: When do you want to go?
1: When do you want to go? 자, 오늘의 문장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When do you want to go? 이죠. So, what이 when으로

0: Go now.
1: 다시 한번.
2: Let's go now.
1: 자, let's go는 갑시다, 가요라는 표현이죠. Now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는 표현이 또 뒤에 붙은 거네요. 자, 이렇게 영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뒤에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3: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0: I want to go to a cafe.
3: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0: Let's go now.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It's listen and repeat time.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2: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입니다. 자, 일단 W로 시작하죠. What? 그럴 때는 앞에 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모양만 그렇게 만들어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what이고요. what의 T 발음은 사실 세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시옷받침으로 하면서 바로 두로 넘어갑니다. What do you? What do you? 자, 여기까지 하나의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want to. T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 것만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N 다음에 오는 T는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wanna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T 한번 발음 혹은 What do you wanna? 까지도 됩니다. 그 다음에 do today. Today의 D는 또 리을처럼 발음이 되겠죠. 모음살이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2: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Good job. 여러분의 대답은 저는 복습할래요. 그러면 EBS 오디오 어학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2: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런과
2: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바로 이제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고 곧 yes. 어버이날이 될 텐데요. Mm-hmm. 자, 오늘 5월 7일 목요일 순서 38쪽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Yes.
0: 자, 두 친구는 아이였을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상하며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 어떤 아이였단다. 그땐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었단다. 뭐 이런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옛날 얘기할 때 네. 특별히 아직 어린 시절 때 막 이런 게 좋았고 너무 좋았고 어. 안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네네.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Looking back.
0: Looking back.
1: Looking back on my childhood days.

0: Looking back on my high school days, well, looking back on my college days.
1: looking back으로 시작한 건 좋았는데,
0: 네.
1: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수습을 하면 좋을까요?
0: 그 다음에
1: 예.
0: 뭐가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등등등 디테일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
1: 중요해요.
0: 옛날 시절 때 그치, 옛날 시절 때 이랬다 저랬다라는 걸 시작하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looking back, 말씀하신, looking back on my, 뭐, on my childhood, 내
0: Right?
1: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까지
0: 네.
1: 말한 다음에,
0: Sure.
1: 뭐, I feel blessed.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0: 블레셋죠.
1: 생각해요. 뭐,
0: 그럼요.
1: 한다든지, 뭐, I was a miserable child. 정말 불쌍하기
0: 예.
1: 짝이 없는 아이였다고
0: 그럴 수도
1: 한다든지,
0: 있고요.
1: 뭐,
0: 네.
1: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어갈 수 있다 이
0: Yes. That's
1: 얘기잖아요.
0: right.
1: 아,
0: Looking
1: 네.
0: back.
1: Looking back. 자, 오늘은 이두 사람이 looking back, 돌이켜 볼때 어떤 느낌으로 과거를 또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Okay.
1: 너는 아이였을 때 특별한 날을 항상 고대하고 그랬니?
0: 아주 그랬지. 뭐, 그 전날 밤엔 잠도 못 잤으니까.
1: 어머,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아주 일찍 일어나곤 했거든.
0: 나도 그랬어. 시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1: 아,
0: 또 보고.
1: 그랬구나. 사실 그건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설렘이었어. 그치? 네.
0: 너무 설레서.
1: 그렇죠. 뭐, 소풍 가기
0: Right.
1: 전날이라든지, 뭐, 그럴 때 잠도 못 자고, 비 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0: 맞아요.
1: 네, 그럼 꼭그 아침에 약간 비가 몇 방울 떨어질 때가 있어요.
0: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1: 네.
0: I think I was in fourth grade, fifth grade. 우리가 이제 미시간주에서 살면서 어느 날 이제 소풍 가기로 갔는데, 소풍을 이제 버스 타고 한 4시간 거리를 갔어요, 우리가. 그 소풍이라는
1: 그래요?
0: 게 이제 어떤, it's like a museum field trip.
1: 아,
0: Detroit
1: 현장
0: 가서,
1: 체험.
0: yeah. So we go to like Ford Museum and all these cars. It was everything about cars that day. We were so excited. Like me and my friends could not sleep. I couldn't sleep at all the night before. We were too excited.
1: Oh my.
0: 학교 가지고 좀비가 돼가지고 너잘 잤어? 자기는 커녕 I was too excited to sleep. 학교 안 가도 되지. 뭐 you eat delicious food, you know. It was like a party scene. So I was so excited.
1: 그 버스 라이드 동안은 계속 잤겠네.
0: 오는 길에 그냥 쿨쿨쿨 잘 잤어요.
1: 아, 갈 때까지만 해도 또 아주 그
0: Right.
1: 막 돌려. 근데 버스 안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0: We're singing and playing and we're just excited to go. I think we were
1: 아.
0: excited not to be in school.
1: 오케이.
0: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1: It's pretty
0: 설레고
1: good escape.
0: 좋아가지고. 그렇죠.
1: 그렇죠. 뭔가
0: escape였어요.
1: 이스케이프였죠. 그러니까 뭐 탈출이라는 게딴 뜻이 아니라
0: 그렇죠.
1: 뭔가 그 일상으로부터 약간 그 도피라고 하는데
0: Yes.
1: 좋은 의미로
0: 네.
1: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도 비슷하네요.
0: Same, that's right.
1: 아, 그렇구나. 정말 자, 여기서도 그 아이였을 때 그렇게 특별한 날을 몹시 고대하고 그랬었느냐라고 묻는 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0: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1: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라고 해서 너는 그랬니? 라는 말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ooking back, 뒤돌아봤을 때 너는 그런 아이였니? 라고 해서 were you, 너는 그랬니? always excited, 항상 들떠 있는, 항상 고대하고 신나는 무엇에 대해서? about special days, 아주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0: Right.
1: 네.
0: So special days can be anything.
1: 네.
0: Birthdays, anniversary,
1: right.
0: like class field trip. Anything can be a special day.
1: Special day, 그렇습니다. 아, bus ride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0: Yeah.
1: looking back on my high school days,
0: Oh.
1: that was towards the end of my whole high school years.
0: Okay.
1: 그러니까 거의 고3 끝날 때쯤이었는데, we took a trip to every one of us, the high school 전체가. 그러니까 we rented the bus, many buses actually. So we went down to 강화도.
0: 강화도,
1: 강화도를
0: 오.
1: 갔는데, 거기 가면서 반장 노래 불러보라고. 우리 노래 그렇게 시켜요, 버스 안에서. 노래, you are forced to sing.
0: 아,
1: 제가 뭐
0: 오케이.
1: 불렀게요?
0: 뭐 불렀어요?
1: 거기서, 미아리.
0: 미안해.
1: 눈물고개. 그걸 불렀어요,
0: 나도
1: 제가.
0: 갑자기 영어 노래가 나올 줄 알았어. 나왔는데
1: 아니요,
0: 영어 노래가
1: 아니요. 그럴 때
0: 아니었구나.
1: 한욕 먹어요. 그래서 제가 미아리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글쎄.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서, 넌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고. 집에서 잘 들었다고.
0: 집에서.
1: 예. 네. So항상 the school, whenever somebody
0: Wow.
1: start talking about school trip, I always think of that moment. 너무 it was so
0: Wow.
1: funny.
0: 네, 방송 끝나고 한번
1: 네.
0: 그 미아리 노래 한번
1: 아니요, 아니요. 너무
0: 들어보겠습니다.
1: 슬픈 노래야, 선생님. 그 노래는. 너무 슬픈데 애들이 웃기다고 해서 막 웃기만 하더라고요.

0: Very interesting.
1: 아유, 저런. Were you always excited? But I was excited, of course. So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라고 물었더니 물론 그랬지라는 말을요.
0: Very.
1: 이게 다예요.
0: Oh, very.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하더라고.
1: 네, 라고 만납니다.
0: Were you always excited? Very, very excited 이라는 답변이죠.
1: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 was very excited. Of course I was very excited about special days 라고 말할 것을 앞에서 나온 이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very 라고만 대답을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긍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0: Yes, like you said, the full version is yes, I was very excited. 너무 길잖아요.
1: 네.
0: 그냥 very만 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척 그랬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0: 그렇죠. 그냥 엄청 다 이해하잖아요.
1: 엄청. 완전.
0: Were you excited? 완전.
1: 그래서 very라고만
0: very.
1: 한 거군요.
0: That's right.
1: 자,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죠. 나는 그 전날 밤엔 잠도 못 잤다.
0: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1: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아까 우리 그 주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whenever there's some special occasion happening 할 적에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똑같은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뜻으로?
0: Yeah,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1: 난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 because I was so excited or too excited.
0: Too excited.
1: 그렇죠. 자, 그 전날 밤이란 말을 the night before라고 하게 됩니다. 네.
0: The night before.
1: The night before. 보통 the night가 나오게 되면 앞에 at를 붙여야 되나 in을 붙여야 되나 한 번쯤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Okay.
1: 근데 그 전날 밤에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간단히 the night before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0: 바로 전날에만 가능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The night before.
1: The night before.
0: The night before.
1: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면은 on that night 이렇게 말하게 되죠.
0: 그때는 on that night.
1: 네, 그렇게 yes.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 밤에 the night before. 우리가 왜 그 전날에 the day before.
0: Exactly.
1: 네.
0: The night before, the day before.
1: 그렇죠. 그 전날에 the day before. 그래서 왜 엊그저께, 그저께 할 적에도 the day before yesterday가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이틀 전이죠.
1: 네네.
0: So the night,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night before yesterday.
1: 그렇습니다.
0: It was two days ago, two nights ago.
1: 그렇습니다. The night before라는 말 자체가 그 전날 밤에라는 뜻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3: Very.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1: Very 하고 간단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답을 한 다음에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니까 라고 했더니 켈리는 나도 그랬어.
0: Oh, same here.
1: Same here.
0: Same here.
1: 네, 나도 그런 건 마찬가지야. Same here. 물론 same here 말고 me로 일단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Me too.
1: Me neither.
0: Oh, me neither. Oh, the, 아, 이거 부정문이니까.
1: 부정문이니까.
0: Oh, me neither. That's
1: me
0: right.
1: Me neither. 어제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런 실수 너무 인간적이에요.
0: 너무 긍정적으로 me too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 못 잤으니까 네. me neither이 맞네요.
1: 워낙 긍정적이신 분이라서 그래요, 선생님께서.
0: 아, 죄송합니다.
1: 네, 저 아닙니다. Me neither 하면 상대방 말이 부정문이었으면 yeah. 그 부정문에 나도 동감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한다면 me neither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either 라는 뜻으로. 근데 네, 방금도 보신 것처럼 저렇게 네이티브 스피커도 헷갈려 하잖아요. Me too, me neither. 그러니 난 이런 거 저런 거 귀찮다 하면은 그냥 same he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0: 맞아. Same here는 언제나 안전한 표현이에요.
1: 네, 안전합니다.
0: Same here.
1: Same here.
0: 나 못 잤어. 나도 못 잤어.
1: 나도,
0: same here.
1: 그렇죠. 나도 라는 말. Same here.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나곤 했어.
0: I'd wake up super early.
1: I'd wake up super early. 자, 한 사람은 그 전날 잠을 못 잤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아침에 아주 일찍 깨었다고 하고 자, 이것도 I would wake up super early 라고 하는 것을
0: yes.
1: I would 짧게 I'd 라고 한 거거든요.
0: I'd.
1: 그렇죠.
0: I'd wake up.
1: I'd wake up. 바로 며칠 전에 그 어린이날 때마다 엄마와 함께 산책도 가고 뭐 얘기도 하고 뭐 벤치에서 뭐 간식도 먹었다.
0: Yeah.
1: 그렇죠. 그럴 적에 we'd walk, talk and had some snacks on a bench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0: right.
1: 뭔가 과거에 반복되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적에 would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0: Mm-hmm.
1: So I would wake up super early. Super early. 대단히 일찍 이란 말이 되는데 나는 굉장히 일찍 깨어나고는 했다. 이런 special day가 있을 때마다 라는 말이죠.
0: 그냥

0: early 하면 뭐 maybe 6 o'clock. Super early would be like 4 or 5 o'clock
1: 아,
0: a.m.
1: 그렇죠.
0: Yeah.
1: I'd wake up super early. 선생님, 저는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아침에 네. 일어나다.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wake up 이란 말이 더 맞아요. get up 이란 말이 맞을까요?
0: Wake up은 그냥 눈은 뜨는 거고
1: 네.
0: get up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1: 어.
0: You would wake up and stand up and move around. Get up.
1: Get up.
0: 그럼 둘 다 똑같이 쓰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아. 네.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 아침에 굉장히 일찍 눈이 띄었지. 뭐 우리말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일찍 눈이 떠졌지만 계속 민기적 거리다가 한 30분 있다는
0: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1: 있잖아요. wake up. 그냥 wake up 하죠.
0: 맞아요.
1: 자, I'd wake up super early. 나는 아주 일찍 눈이 떠지곤 했다. 이런 말에 가깝겠네요. 네. 자, 그랬더니 그래,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0: Oh, me too.
1: 여기서 또 me too. 왜냐면 방금 이 사람이 same here를 써버렸거든요.
0: 여기서 same here도 괜찮아요. 틀리진 않아요.
1: 상대방이 방금 same here인데 나도 same here 바로 써요?
0: 바로 써도 틀리지 않은데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컬러풀하게
1: 네.
0: same here 나왔기 때문에 me too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1: 네, 이럴 땐 네. 안전하게 me 네. too 해도 되겠습니다.
0: 음흠.
1: 앞에 I'd wake up super early라고 했으니까.
0: Sure.
1: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시계를 방금 봤는데 또 보고 했다는 거예요.
0: I'd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1: I'd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자, 하고 또 하고. Again and again 이런 말 나오죠.
0: Yes, again and again.
1: 네, 여기서도 아까 I'd wake up super early 한 것처럼 I'd check the clock 해서 I'd check the clock 이렇게 말합니다.
0: That's right.
1: 네.
0: I would check the clock.
1: I would check the clock.
0: Again and again.
1: 그렇죠.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습관처럼 이렇게 시계를 확인을 하고 또 하고 했었다. 그 체크라고 하는 건 얼마나 지났나 확인하다가 되겠네요.
0: 얼마나 설렜으면 그렇죠.
1: 그렇죠.
0: 그냥 얼마나 이럴 때 가고 싶었으면.
1: I would look at the clock.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고.
0: Yeah.
1: 네.
0: You're checking.
1: Checking.
0: To see what time it is.
1: 그렇습니다. Yeah. 그래서 왜 일하다가도 그 퇴근 시간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0: These clock watcher.
1: Clock watchers. 네.
0: 맞아요. Clock watchers. 딱 5시 반 되면 이제 해외에서는 6시 이제 퇴근이니까
1: 네.
0: Start 5:30 everybody's watching the clock.
1: 네.
0: Yeah.
1: 자,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clock watcher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right.
1: 자, 시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체크에 가깝겠습니다. 들어보세요.
2: Same here. I'd wake up super early.
3: Me too. I'd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1: I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The check the clock입니다. Check the clock. Check the clock. Mm-hmm.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0: I check the clock.
1: I check the clock. 네. 자, 그랬더니 참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우리 그랬던 거는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설렘이었어.
0: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1: 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참 멋진 표현입니다.
1: 네, 자 그런 식의, 그런 종류의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that kind of excitement is 뭐냐 하면 hard to beat,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어려운 거다라는 말은 결국
0: right.
1: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0: But why do we say hard to beat?
1: Hard to beat.
0: Right.
1: 네.
0: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It means it's rare.
1: Oh.
0: These types of excitements, they don't come very often.
1: 그렇죠.
0: Yeah, it's 맞아요. special.
1: It's very special. 그러니까 그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설렘으로 다른 어떤 것도 대체를 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한 그런 느낌이란 뜻으로 hard to beat. 이때 beat는요.
0: Yeah.
1: 이겨서 그 내가 상대방을 이겨버린다. 라고 할 때 그게 bea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excitement를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So
0: right.
1: nothing beats that kind of excitement. 이렇게 right. 말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So it's so good, nothing can beat this goodness.
1: Right.
0: Yeah.
1: 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0: right.
1: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우리가 엊그제 했던 것도 그 that kind of feeling stays with you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0: Stays with you, that's 그러니까 right.
1: 그런 느낌은 오래 가는 거야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설렘은 뭐 달리 비길 데가 없어.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이렇게 주어를 감정 자체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도 보셨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1: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자,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아주 놀라운 설렘이라든지 그랬던 거.

0: 참, 두번 다시 사실 느껴보기 어려운 거지라는 말씀 하고 싶으시면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꼭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You know, a teacher, English teacher like Boyoung Sam, oh man, it's hard to beat.
0: 어디 적어오세요,
1: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0: 그럴 리가 없네.
1: No one can be better than her. It's the same context.
0: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어요. 감사드려요, 선생님, 정말.
1: 아, 예, 예, 예.
0: 네,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였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3: Very.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2: Same here. I'd wake up super early.
3: Me too. I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2: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0: 네, 어떠세요? 자, 어릴 때 그 특별한 날이 있을 적마다 나는 그 전날 잠도 못 잤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는 했다라는 말 이제 영어로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으시겠죠? 시계를 보고 또 보고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고 그랬던 때 기억하십니까? 자,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이 표현들 입에 착 붙여보죠.
1: Let's go!
0: 너는 아이였을 때 특별한 날을 항상 고대하고 막 기다리고 그랬었니?
2: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1: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0: 아주 그랬지. Very.
1: Oh, very.
0: 그 전날엔 밤에 잠도 못 잤다니까.
2: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1: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0: 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Same here.
1: Same here.
0: 나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곤 했거든.
2: I'd wake up super early.
1: I'd wake up super early.
0: 나도 그랬어. Me too.
1: Me too.
0: 시계를 방금 봤는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2: I'd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1: I'd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0: 야,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설렘이었다.
2: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1: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Good job, everyone.
0: 네, 쓰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limb, 뜻은 증가하다, 상승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Korea's February exports climbed over 28% year-on-year, driven by a surge in semiconductor shipments.
0: 여기서 climb이라는 표현은 수치가 점점 올라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Prices climbed rapidly in recent months.
0: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뉴스에서
2: Sales climbed. Profits climbed.
0: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수치가 올라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limb 꼭 기억하세요.
2: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수행할수록 준비된 신랑 혹은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기준을 향해 쉼 없이 달린다. 이를 따르지 않은 배우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너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며 체근한다.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해버린다. 포기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실패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게으른 신부, 준비되지 않은 신부로 탓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제, 기준, 포기가 결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혼해서 육아를 거치며 스튜디오 촬영, 다이어트, 드레스 셀렉의 의무는 모유 수유, 수제 이유식, 학원 픽업과 같은 의무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돌봄은 그렇게 표준화된 수행 과제로 환원된다. 부족한 신부는 부족한 엄마, 이기적인 엄마로 변모한다. 이러한 서사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치명적이다. 이소연 작가의 책 수상할 만

0: 감사합니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무진의 참고사항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하는 이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요. 오늘 문장카펫은 돌고래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소연 작가의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요일 미미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었죠. 몇 주 전에 저도 미미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은 항상 그 책을 이 방송을 함께 한 다음에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따라잡기 하듯이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방송 내용도 아마 기억하신다면 그때 엄청 사연들도 막 다양했고 그리고 각자 우리가 얘기 나눌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소연 작가가 가부장제 자본

개인주의, 외모지상주의 등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시스템이 또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자그마한 반란을 꾀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모님을 이렇게 두지 않고 이제 그 보조해 주시는 이모님이 있잖아요. 결혼식 당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양가 어머님들이 이제 미리 그 이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친인척들 도움을 받아서 한복 고름도 메고 드레스 자락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모든 그빈 시스템의 빈자리를 가족들이 채우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 또한 재미난 추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표준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이들 가족의 아주 고유한 그런 무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소사에 다 적용이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박태현님이 지금 제주 감귤꽃 향기에 취해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위로는 파란색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초록초록한 그 감귤 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흰색인 것 같은데요. 그 꽃이 피어 있는 그 모습이 색감이 너무 눈부셔서 모니터로 살짝 봤는데도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아주 좋게 하네요. 우리 밭에 활짝 핀 감귤꽃 사진 보내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 잘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은님. 토요일 5월 9일이 생일이에요 하셨어요. 땡겨서 오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퇴직이 잡혀 있어요. 인생 2막 잘 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땡겨서 해주세요 하는 요 말, 너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은아. 생일 축하해. 5월 9일 토요일 이틀 남았네. 생일, 생일이, 이렇게 뭔가 특히 지금 상반기 퇴직 계획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기점이 될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생일이라는 게 아마 그 생일부터 영훈이 더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건강하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계획한 인생 2막도 차차 잘 해내리라 믿고. 음악 두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곡, Substitute for Life, 그리고 렌카의 럭키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말 축하 인사드렸는데 영은님이 장영은님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핸드폰 벨소리로 사용할게요라고 하신 거이 사연 보고서 아 맞다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핸드폰 벨소리로 사용할 법한 메시지였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핸드폰 벨소리로 쓴다면 더 기분 좋은 말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심을 담아서 반말 추가했지만 더 예를 들면 영은아 사랑해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은아 기분 좋은 일이다 무슨 소식일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다급히 몇개더 보태봤습니다. 요걸로 사용하시죠. 0808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사진 한참 봤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외손자 육아하느라 방송에 참여 못했는데 드디어 육아 졸업했어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매일 일상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제 북카페에 마음 편하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손자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면 좋겠어요. 김이안, 김이든 하면서 이 손자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이안이와 이든이 이안이가 형일까요? 지금 이안이와 이든이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둘 다. 둘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 형은 형이다 싶긴 한 게, 이 자세부터가 형이 정말 이렇게 너른 품에 동생을 딱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주 안정감 있게 동생을 호의하듯이 이렇게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생은 또 그런 형에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뿌듯한 느낌으로 사진을 음악 나가는 내내 봤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8745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도 지난번처럼 불안감을 느끼며 아이 엄마 운전 교육 중이에요. 불안감을 느끼며 운전 교육 하고 계시고요. 조금 멀리 나왔다가 집 근처 맛있는 중화요리집으로 향하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중화요리집 또 우리 몇주전 목요일에 우리 또 광풍처럼 불어닥쳤던 그 탕수육 관련 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카페인님들이 점심 혹은 저녁에 탕수육을 드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긴 역사가 또이8745 쓰시는 카페님 사연 보면서 또 떠올랐습니다. 아, 운전 교육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또그 배우는 그 아내분 얼마나 또 마음이 긴장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이렇게 회복을 많이 기력 회복을 꼭 하셔서 돌아가시는 길도 또 네, 운전 잘 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나라는 우주죠. 우리 몸에 공존하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사람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미생물체라고 하는데요. 그 수가 40조에서 100조 개나 되고 무게는 1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 생물학은 우리 몸이 인간 세포와 각가지 미생물 세포로 이루어진 기능 공동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신기한 건 이 두 부류의 세포가 서로 차원이 다른 유전자라는 겁니다. 인간 세포 입장에서 보면 미생물은 분명 외부의 침입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와 자기가 아닌 존재를 철저하게 구별해 내 몸을 보호하는 우리의 면역계가 인간 미생물체는 그냥 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말이죠. 인체 면역계는 우리 몸을 침입하려는 수많은 미생물을 만나고 물리치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겪으며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미생물은 인체에 도움이 되는구나, 어떤 미생물은 해가 되는구나 학습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와는 다르지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기를 선택한 미생물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인간 미생물체인 거죠. 이들은 소화와 면역체계 조절 같은 필수 생리활동을 수행하며 인체와 공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에 사는 장내 유익균인데요. 인간 미생물체에게 우리 몸은 집이자 식량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터전에 외래 미생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간과 먹이를 선점하고 침입자에게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방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인간 미생물체는 함께 싸워주는 든든한 동맹군인 셈이죠. 미생물과 세포가 공생하는 우리 몸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습과 닮았습니다. 살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고 버티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덕에 인생의 힘든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른 생명과의 공존, 타인과의 공존, 미생물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우리 몸이 알려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띄워드렸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참 절묘한 이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미생물체에 관한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미생물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게 면역계의 임무인데 어떤 미생물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그 미생물은 자기 터전을 지키려고 면역계랑 싸워주는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공존, 공생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 삶을 인간의 몸을 더 지켜주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카 끝에서 이것을 우리 삶의 태도로 이 사회 구성 원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로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켰는데 이 또한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옥현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 속에 세포가 살고 그 세포 안에 더 작은 세포가 살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가장 작은 세포가 전보다도 무지무지 무지 작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나의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 내부로 작게 마치 마트로슈카 인형처럼 계속 하나 뚜껑 열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은 최소 단위에 놔도 결국 우주와 그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걸 생각하면 아, 이게 쉽게 볼 세계가 아니다. 너무 놀라운 설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특히 5월 주변을 많이 아우르면서 공존하는 생활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안아줄게요. 그리고 엔플라잉의 행복해 버리기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친구네 유비에트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스티븐 스타링 그랜트의 책 메일맨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도시의 지식인이었던 이 주인공이 이제 몸을 쓰는 우편 배달의 흐름을 배워나가는 얘기 살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눈물겨운 생존기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시골 마을에서 우편 배달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평화롭고 약간 무료하기까지 할것 같고 한적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막피 흘리고요. 심지어 맹견, 총기 이런 변수에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 야생의 서바이벌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배낭 속에 나침반도 넣어야 하고 지혈대까지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왜이 작가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다니는지 그 마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교육원에 있을 때 우리는 우정국에서 지급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받았다. 하지만 막상 시골 배달부가 되고 보니 지급받는 물건이란 게 사실상 하나도 없었고, 이 일을 끝낼 무렵엔 트럭이나 배낭 속에 10kg쯤 되는 장비를 들고 다녔다. 가장 먼저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파란색 일지였다. 거기에 일한 날짜와 다닌 구역, 주행거리, 우체국 차량에 주유한 일시 등을 기록했다.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영수증을 받으면 그것도 기록했다. 내가 맡은 우편물을 전부 제대로 배달했다는 내 나름의 동시기록이 필요할 듯 해서였다. 등기우편을 취급하는 방식, 이를테면 자물쇠가 있는 가방에 담아 배달하고 은행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고 배달을 나가기 전에 서명을 하고 기밀 문서라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등을 보면 마치 내가 우리나라의 핵무기 발사 비밀번호라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블랙스버그 중앙우체국에 도착한 시간, 우편물 분류를 시작한 시간, 배달을 위해 출발한 시간, 구역 전체를 도는데 걸린 시간도 기록했는데 이는 내 작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였다. 날씨가 너무 궂을 땐 그것도 기록했지만 맑고 따뜻한 날엔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또 하나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로 가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을 베었을 땐 구급상자를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급상자 챙겨올 것이라고 기록했다. 개한테 공격당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것도 기록했다. 감정도 기록했다. 완전 지옥. 최악이다. 덜렁거리는 우편함 뚜껑을 고쳐야 할 때를 대비해 작은 철사 뭉치랑 케이블 타이 한 팩도 들고 다녔다. 거의 뭐든 고칠 수 있는 펜치 달린 거버 다용도 도구도 들고 다녔다. 순토 나침반도 들고 다녔다. 낯선 지형에서 특히 휴대전화 신호도 안 잡히는 데서 초보 배달부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땐 그만큼 유용한 게 없었다. 구글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끄떡없는 버지니아 지도 및 안내서도 들고 다녔다. 거기엔 주 전체의 등고선과 온갖 샛길까지 다 나와 있었다. 구급상자도 들고 다녔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형적인 지식 노동자였던 나의 손은 시도 때도 없이 베이고 피를 흘렸고 고객들이 젖은 우편물도 싫어한다면 피칠갑이 된 우편물은 질색을 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피의 봉헌은 모든 신참 배달부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도톰한 반창고와 밴드에이드로 구성된 가벼운 찰과상 키트에 더하여 신속 적용 지혈대 2개, 압박 붕대, 거즈롤, 퀵 글로스로 구성된 부상 키트도 따로 들고 다녔다. 다들 짐작하겠지만 총상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였다. 혹시 또 모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들고 다녔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바버레치의 미스터 샌드맨 띄워드렸습니다. 스티븐 스타인 그랜트의 책 메일맨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등기우편 하나 품에 안고 진짜 엄청난 국가 기밀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비장해진 초보 우체부의 모습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너무 그려지죠? 박준영님, 제가 느끼는 감정이네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제 가방은 늘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선을 대한 이것저것이 채워져 있답니다. 정작 저보다 제 주변인을 위해 활용되곤 하죠.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가능성도 다 대비한 이의 그 배낭, 그 가방 안의 물품은 그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그 주변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소문난 사람들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근데 또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요. 614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맥시멀리스트 보부상. 으로서 공감되는 글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작가가 정말 안전한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할 때랑은 전혀 다른 지금 산길을 걷고 손에 피가 나고 온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동화 같은 사랑스러운 에피소드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우편 배달부로 일하는 동안 투표 용지를 빼면 책은 가장 중요한 우편물이었다. 언젠가 발신 주소가 프랑스인 책을 배달한 기억이 난다. 우표에 프랑스 우정국 라 포스트 소인이 찍혀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제1종 우편물은 하루 만에, 제2종 우편물은 이틀 만에 전국 어디든 배달된다고 한다. 나폴레옹 치하 파리에선 하루에 두 번까지 배달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서신 왕래 속도부터 빨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포병 장교이자 공학자였던 나폴레옹은 원조 기술 관료였고 정보의 흐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미터법을 나폴레옹 법전에 박아 넣은 것도 그였다. 책의 주소지는 3번 구역이었다. 링런 계곡 입구를 지나 갯 마운틴 남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그 집까지 올라가는 내내 프랑스어를 연습했다. Bonjour, c'est le courrier américain. Ça, une livre arrivé. 안녕하세요. 미국 우편 배달부입니다. 책 배달 왔습니다. 산길은 처음엔 포장도로였다가 자갈길이 되더니 마지막엔 좁은 흙길로 바뀌었다. 하지만 길끝에 나타난 그 집은 전혀 뜻밖의 외양을 하고 있었다. 2층짜리 빅토리아 양식으로 외벽 전체가 동화 속 집처럼 장식용 나무 조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보라, 노랑, 흰색으로 밝게 칠해져 있었다. 그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니 마디그라,

한때 프랑스령이었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리는 사순절 축제로 이 기간엔 집이나 의상을 보라, 녹색,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가 떠올랐다. 깔끔한 흰색 울타리에 둘러싸인 마당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고 꽃 화분도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창문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집 주변엔 오직 나무들밖에 없었다. 마치 영화 지옥의 묵시록 감독판에서 튀어나온 장면 같았다. 안개 속 강 상류에서 그림책에나 나올 법한 프랑스 시골 저택이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 완벽하면서도 너무도 생뚱맞은 풍경.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키가 대략 150cm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 나를 반겼다. 짧은 단발머리에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마치 깊은 산골 프랑스 요정의 집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봉주? 세 르쿠리에 아메리깡? 자, 유느 리브레, 아 리브레. 트럭 안에서 혼자 연습한 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 뒤에 이어진 건 신나게 뿜어나오는 프랑스어의 향연이었다. 프랑스어 특유의 모음과 거친 자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기분 좋은 놀라움이라든지 손님이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뜨문뜨문 알아들었지만 사실 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고 그냥 좀 읽을 줄만 아는 수준이었다. 죄송합니다, 부인.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요. 그냥 이 책이 파리에서 온 걸 보고 신기한 마음에 한마디 해본 거예요. 아유, 근데 어찌나 힘차게 말하시던지. 친한 친구가 보내준 책을 받는 것도 반가운데 그걸 프랑스어를 하는 우편배달부한테서 봤다니. 저는 속으로 이제 미국 우체국에 프랑스어를 하는 배달부가 생긴 건가 했어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그래도 서명은 받아야 합니다. 실부플레 마담. 부탁드립니다, 부인. 다코르, 비앙쉬르, 물론이죠.

그 마음 자체도 너무 순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받아주셨던 것 같고요. 이 고객이. 아,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모든 택배와 우편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진짜.

0: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끔 이런 책들이 또 역할을 하죠. 그 노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뚫고 나에게 오는 것인지를 또이책 통해서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최현서님, 멋진 장면이네요. 유창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건네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였고, 그것을 딱잘 받아준 거고요. 그쵸? 홍은식님,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1박 2일 모임에 가도 한 가방 싸들고 와요. 그 덕에 필요한 거 물어보면 척 꺼내줘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박 2일 여행을 간다, 모임을 간다면 딱그 필요한 개수만큼만, 나쓸 것만큼만 딱 이렇게 챙겨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 이렇게 1박 2일에 이렇게까지 많이? 혹시 몰라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챙겨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없다 한다면, 본인이 한번 그런 분이 되어보시면 어떨까? 필요한 틈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세목 사라강이 함께한 곡 One of a Kind 듣고 가시죠.
1: You know, I think that you are dope. Like really dope.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시나요?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짜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자연의 기억 보관소, 자연사 박물관이 들려주는 이야기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에게서 뭔가 꽃바람에 그런 향기 같은 게 느껴져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오늘... 낮빛이 되게 좋은데요, 오늘? 네.
1: 이번 주에 휴일이 하루 있었기 때문에.
0: 아, 숨통이 튀었구나.
1: 그렇죠.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0: 네.
1: 저도 오랜만에 바이크를 끌고 바람을 충분히 쐈습니다.
0: 충분히?
1: 네.
0: 아, 그게 중요하네요, 진짜.
1: 그 북한강과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경기도 뭐 하남, 광주를 해서
0: 네.
1: 이천 여주까지
0: 와.
1: 쭉 강길을 따라서 한번 달려봤어요.
0: 그렇게 달리는 무리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1: 아, 저는 이제 혼자 가지만 요즘 바이커들이 가장 많이 다닐 때거든요.
0: 네.
1: 그런 길가에 나가면 많이들 만나게 되고 바이커들끼리는 서로 손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0: 아.
1: 이 도로에서
0: 네.
1: 차보다 바이크가 적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소수자라는 생각. 그리고 같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동질감?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말 반갑게 손을 흔들어요.
0: 와, 미미님도 먼저 그렇게 하세요?
1: 그렇죠.
0: 오.
1: 그 서로 인사를 나눌 때의 기쁨이 정말 큽니다.
0: 와.
1: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0: 그렇죠.
1: 그 정말 한순간 스쳐나갈 때 진심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때가 살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산도 좋아하시지만 등산하다 마주쳐서 얘기 나누는 거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등산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마주침이 조금은 긴 대화,
0: 아,
1: 서로 눈도 마주치고.
0: 그렇죠.
1: 근데 바이크는 타고 가다 보면 서로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반가워하는 거죠.
0: 아, 멋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렇게 바람을 쐬고 오신 박태근 편집자가 또 재미난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특히 런던에 여행 가시면 자연사 박물관이 필수 코스죠.

0: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서 마주하게 되는 엄청나게 큰 공룡 뼈 조각.
1: 아, 맞아요.
0: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또 미국에도 워싱턴에 가시면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필수로 다 들르시거든요.
1: 오.
0: 요런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랜드마크처럼 돼 있는 곳들도
1: 네.
0: 있는데, 이 자연사 박물관이란 곳이 결국 지구의 생명의 역사? 이런 걸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또 우리도 인류도 생명이잖아요. 이런 지구 생명체의 보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1: 네.
0: 책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는데, 저자 잭 애슈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물학 박물관 부관장을 지내고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은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1: 네.
0: 재미난 게 한국어판 제목은 이렇게 세계를 구하는 법이란 의미를 붙여뒀는데, 원제는 자연의 기억, 즉 Nature's Memory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한국어 제목도 흥미로운데요.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
0: 그렇죠.
1: 진짜 뭐지? 궁금해지잖아요.
0: 그러니까 원제에 있는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면
1: 네.
0: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1: 네.
0: 이러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1: 아, 맞아요.
0: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1: 그쵸.
0: 길게는 뭐 수억 년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짧은 인간의 기록이 없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자연에게 있어서는 사실 기록보다는 기억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이고, 한국어판
1: 네.
0: 제목에서 여기에 세계를 구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요즘 기후위기, 또 많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에 이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그런 생명들이 지구에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마지막 비밀창고 같은 곳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거죠.
1: 이 한국에도 있어요. 자연사
0: 그렇죠.
1: 박물관.
0: 맞습니다. 이 저자가 워낙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1: 네.
0: 보니까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에
1: 오.
0: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1: 센스 있네요.
0: 그렇죠. 이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했을까 싶은데,
1: 네.
0: 본인이 찾아보니까 한국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은 1969년에 개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1: 네.
0: 그리고 공립박물관 중에서는 부산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1994년에 개관을 했다.
1: 와.
0: 그리고 아주 본격적인 모든 생물을 포괄하는 한국 최초의 공립자연사 박물관은
1: 네.
0: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2003년 개관이래요.
1: 지금 20년 조금 지난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아, 이렇게 짧은 역사라면 우리가 좀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자는 그거 아니고, 근래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200년 이렇게 된그 서구의 자연사
1: 네.
0: 박물관은 식민지에서 그런 거 표본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한국의 자연사 박물관은 21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 기후에 대한 이야기,
1: 네.
0: 종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런 오랜 세월의 무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1: 네.
0: 본인도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1: 와, 진짜 멋지게 이렇게 소개를 해준 셈인데, 이 책의 추천사 이정모 관장님이 쓰셨는데,
0: 네.
1: 예, 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0: 그렇습니다.
1: 관장이셨잖아요.
0: 맞아요. 예전에 저도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찾아갔을 때,
1: 네.
0: 그냥 관장님이 그 홀에 나와서 막 아이들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1: 네.
0: 그 턱수염
1: 수염,
0: 같은 것들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 사람인지 캐릭터인지 굉장히 헷갈릴
1: 네.
0: 정도였는데, 이정호 관장께서 이런 추천의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관람객에게 박물관은 보는 공간이지만 내부에서, 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1: 네.
0: 기억을 다루는 공간이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늘 중요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어떤 거를 많이 남겨서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빼놓을까?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은 정말 미술관 박물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본의 수가 많습니다.
1: 네.
0: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표본의 수가 한 6억 개, 7억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관 같은 데는 많아 봐야 뭐 100만 점,
1: 그렇죠.
0: 200만 점, 이것도
1: 인간이
0: 많은 건데,
1: 만든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걸 남겨야 될까를 판단하고 어떤 걸 빼놔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와, 이 또한 진짜 어렵겠네요.
0: 그렇죠.
1: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0: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술관하고 자연사 박물관 또 비교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1: 네.
0: 대목이 미술관은 어떤 시대를 다룬다든지 어떤 지역에 그 미술관이 있다든지 뭐 특정 작가를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1: 네.
0: 볼수 있는 것, 즉 큐레이션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은 짧게도 뭐 수천만 년, 길게는 수억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1: 아.
0: 말해서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1: 네.
0: 서울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가든 큰 틀에서 달라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1: 아, 공통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0: 네, 내가
1: 공간.
0: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나라의 자연사 박물관을 가깝게 경험을 하든
1: 네.
0: 여기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공감이 크게
1: 그쵸.
0: 다르지 않다는 거죠.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사 박물관을 바라본 적은 없었는데, 멋진 공간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아, 너무 흥미롭네요. 이
0: 그렇죠.
1: 작가의 관점이.
0: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커다란 홀이 있습니다.
1: 네.
0: 그 홀에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룡 또는 고래.
1: 아, 공룡 또는 고래.
0: 큰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요.
1: 네.
0: 야, 다들 그거 가서 재밌게 보고 왔지. 근데 그 공룡 뼈 화석, 진짜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 네.
0: 한 번도 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1: 왜요? 진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0: 그렇죠.
1: 아니면은, 아, 당연히
0: 네,
1: 진짜니까?
0: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1: 네.
0: 공룡은 그렇게 한 개체에 모든 뼈가 완벽하게 발굴된 적이 단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로는 그냥 몇 개만 나오고,
1: 네.
0: 예를 들어 머리뼈도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걸 걸어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표본이 있어도 거기에는 본뜬, 즉 플라스틱 표본으로 가지고 전시를 한다라는 거죠.
1: 아, 그리고 또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막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0: 연구하고 또
1: 네.
0: 탐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1: 아.
0: 워낙 귀해서 이제 한 군데에서 진짜가 있으면
1: 네.
0: 그걸 표본을 떠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갖다 둔다는
1: 아,
0: 거예요.
1: 플라스틱으로.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든 비슷한 걸볼수
1: 아,
0: 있다라는 거.
1: 그렇군요.
0: 우리
1: 네.
0: 어떤 생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공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 흥미롭습니다. 오수미님, 자연사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고성 공룡 박물관이 있는데요. 동네 들어서면 죄다 공룡으로 시작해요. 애들 어리면 좋아합니다.
0: 그러게요. 왜 그런 그래프 있잖아요.
1: 네.
0: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공룡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커졌다가 줄어드느냐. 보통 10살 전후 때 거의 박사급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1: 맞아요. 진짜 신기하게 다 외우고
0: 그러니까요.
1: 이러더라고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후에는 영원히 회복되진 않죠.
1: 네,
0: 그런데
1: 좀.
0: 몇몇 이제 연구자들은 다시 20, 30대 올라갈 거잖아요.
1: 그쵸?
0: 그게 10살 전후 어린이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1: 아, 와, 10살 전후 어린이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 그런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함께 듣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놀라게 하는 어린이들이 또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제가 이 노래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전기 뱀장어가 부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1: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지? 제목이, 네. 어떤 음악이 흐를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 음악 들으시면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거기서 본것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사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도 좋고요.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잭 애쉬비의 책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미미님이 이책 골라오시면서 첫 번째 곡으로 지금 전기뱀장어의 자연사 박물관 틀어주셨는데 네, 막 가사에 삼엽충 나오고 이러니까
1: 네, 지하 밑바닥에 있는
0: 반가웠어요.
1: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0: 네, 예상도 못했는데 좀 감미롭기도 하고요.
1: 네, 결국
0: 선율은.
1: 사랑
0: 아,
1: 얘기니까.
0: 네. 어떻게 이런 곡을 찾았느냐.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이 우리가 다루는 책마다 너무 적재적소인 곡들이 꼭 같이 따라오니까요.
1: 네, 다행히 요즘엔 검색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0: 네. 아, 그래도.
1: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8867님, 공룡 사랑하는 저는 공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반짝반짝. 오늘도 흥미로운 한 시간 될것 같아요. 쥬라기 시리즈 영화도 완전 정복했어요.
1: 와, 공룡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시는 걸까 궁금해요. 커서? 단지? 이런.
0: 일단 큰게 중요하고,
1: 단지라고 붙였는데
0: 두
1: 그게 그런 게
0: 번째,
1: 아닌 거군요.
0: 지금 없다.
1: 아,
0: 이게 크죠? 네,
1: 미지의
0: 예를 들면,
1: 세계군요.
0: 그 공룡만큼 오래 산 생명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명체다.
1: 맞아요.
0: 바퀴벌레. 뭐 나무들도 그렇죠?
1: 그렇죠. 오래된.
0: 예. 네, 근데 지금도 볼수 있는 거는 확실히 좀 관심도가 낮은 것 같고 지금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아, 공룡은
0: 네. 그리고
1: 그래서
0: 크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크기가 큰 것이요.
0: 네.
1: 아, 그렇군요. 5690 쓰신 카페님, 11살 아들은 아직 공룡 종류들 살았던 시기 줄줄 읊어져요.
0: 와.
1: 덕분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물론 다른 공룡 박물관도 섭렵했답니다.
0: 와, 이런 자녀 덕분에
1: 덩달아.
0: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6998 쓰시는 카페이님, 인상적인 자연사 박물관으로 오스트리아 빈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자연사 박물관 두 곳을 꼽아주셨습니다. 두 곳이 아주 비슷했던 이유를 오늘 알았네요.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독일어권이나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문화권. 근데 이제 서울하고도
0: 네.
1: 비슷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사실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요.
1: 네.
0: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물은
1: 네.
0: 전체 표본 가운데 진짜 1%도 되지 않는다.
1: 아.
0: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표본의 특징은 뭐냐면, 애초에 전시를 목적으로 수집한 게 아닌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1: 네.
0: 어떤 보존, 연구, 이걸
1: 그렇죠?
0: 겸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수집한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자꾸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1: 네.
0: 과연 지금 이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 생명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그럴까?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에게 물음을 던져요. 나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주로 서구의 자연사 박물관밖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실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의 자연사 박물관은 본인도 이제 그냥 찾아본 거죠.
1: 네.
0: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계속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1: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비중을 그 서구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0: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형식 자체가
1: 네.
0: 서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긴 할 텐데요. 그 하나하나의 표본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런 물음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이 표본이 그 생명을 가장 비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1: 이 저자가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의심이 많네요. 그렇기
0: 그쵸?
1: 때문에 이 책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당연시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의심해 보는 거.
0: 맞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본인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하고 되게 많이 대화를 나눠서 그런
1: 네.
0: 답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거래요.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과 어떻게 다른가? 마치 1학년 중간고사 과제 같은
1: 그렇죠.
0: 물음인데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1: 네.
0: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건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이다.
1: 아,
0: 인공품이다.
1: 그렇죠.
0: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것은 생명 자체다. 이렇게 답을 할 거잖아요.
1: 네.
0: 괜찮은 답이죠.
1: 정답 아니에요?
0: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그렇다면 네가 말한, 학생이 말한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1: 전 이런 대화가 제일, 항상 그 자연,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가 정의를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0: 그렇죠.
1: 그러게요. 이게 또 뭐가 자연적인 걸까?
0: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이걸 보존하려면
1: 네.
0: 어떤 방식이 맞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왜냐면 표본을 그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 전체를 그냥 박제해서 모형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1: 네.
0: 어떤 경우는 가죽만 분리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뼈대만 남겨서 골격 표본으로 남길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아니면 무슨 보존액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장까지 온전하게 보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런 것까지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몸에서 나온 기생충 같은 것들은 분리해서 보존해야 되느냐, 같이 넣어야 되느냐.
1: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경우가 이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지만
1: 네.
0: 그 생명이 어쨌든 죽은 다음에 얘기잖아요.
1: 그쵸.
0: 이게 또 다른 건데 보통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자연사 박물관은 대부분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기
1: 네.
0: 때문에 어떤 게 자연 그대로?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존재의 양태를 보존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1: 와, 이거 일 처리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이게 뭔가.
0: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번 박제로 만든 걸 다시 골격 표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1: 아이,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아니,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0: 그렇죠.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1: 네.
0: 자, 크게 표본은 세 가지야. 첫째, 골격 표본이 있고요.
1: 네.
0: 뼈만 남기는 거. 우리가 보는 공룡이나 고래의 표본이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박제 동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서울 종로 이런 데 돌아다니면
1: 네.
0: 표구하는 데 옆에 박제 만드는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요.
1: 네.
0: 세 번째가 보존액에 담가서 만드는 액침 표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박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 왜 그렇게 하죠? 네.
0: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과는 제일 비슷하잖아요. 예. 네. 왜냐면 액침 동물이 더 비슷한데
1: 네.
0: 액침 동물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너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1: 아이,
0: 보여주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그걸 좀 기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가장 자연,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1: 심리가.
0: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보여주려면
1: 네.
0: 여기서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나 큐레이터의 연출이 들어가는데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요즘에 뭐 디오라마라고 해가지고
1: 오,
0: 막그
1: 네.
0: 생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두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독일의 어떤 그 젠켄베르크 연구소? 가장 규모가 큰 자연사 박물관이래요. 여기
1: 네.
0: 가면 카피바라가 아나콘다한테 반쯤 삼켜져가지고요. 몸의 뒷부분만 보이는 인상적인 디오라마가 있대요.
1: 네.
0: 그래서 이거
1: 인상적인 디오라마로 정리하니까 또 너무. 네.
0: 이렇게까지 그런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카피바라의 그 우리가 표본,
1: 네.
0: 이거를 수집했을 때, 입수했을 때, 앞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1: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그 아나콘다 없었으면 더 이상했을 것 같긴
0: 그럼
1: 하고.
0: 연출이 안 되죠.
1: 그렇죠.
0: 아나콘다와 그 앞머리 부분이 사라진 카피바라가
1: 카피바라.
0: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그 박제고 디오라마니까 진짜처럼 느꼈다라는
1: 네.
0: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그 카피바라는 머리 쪽에 사라진 이유가 총에 맞아서 몸 앞부분이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것이 자연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1: 와, 자연사 박물관을 그냥 그 관람객 입장에서만 느껴봤는데, 이책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이제 관리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만나니까 진짜 흥미로워요. 네, 좀 보는 폭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노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이 노래가 영화 미술관역 동물원 OST에 있었던 곡입니다. 서영은이 부른 사랑하는 날엔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잭 애슈비의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는 어린이 도슨트 분들이 있죠. 어찌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 듯합니다.
1: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 기획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직접 내가 설명할 때 정말 또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정희남님께서 예전에 사슴박제를 봤어요. 무섭고 끔찍했어요. 탐욕스런 부자의 과시용 같았어요. 아. 예전에 그 일종의 그 머리 사냥 트로피?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이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0: 맞아요.
1: 벽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네. 표본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과거에는 그런 트로피들이 자연사 박물관에도 많이 전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정인남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소장품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노골적인 폭력성
0: 그렇죠.
1: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0: 박물관의 수장고, 자연사 박물관의 수장고 규모가 뭐 엄청날 것 같은데요.
1: 이 저자가 일하는 데는 무슨 냉동고 같은 게 막 6개,

0: 7개씩 있어서
1: 네.
0: 거기에 뭐 수십만 점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1: 와. 698 쓰신 카페인님,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지혜를 위해 한쪽 눈을 희생한 셈이 미미누 셈인데, 샘물 같은 미미님 생각이 나요. 샘물
0: 아,
1: 같은.
0: 고맙습니다.
1: 네.
0: 이제 신화의 영역까지 제가
1: 그러니까.
0: 진출을 하게 되었네요.
1: 그리고 우리 하늘곰 에디션, 이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지금 보라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미미님도 감탄하셨습니다. 꽃길을.
0: 네.
1: 네, 바이크로 이렇게 막 다니시는.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동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정말 자연사 박물관 이 큐레이션 하는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 각자 각자의 판단도 중요한데,
1: 네.
0: 그 사람들의 판단 혹은 역량 역시 어떤 당대의 사회적인 문화, 과학 기술의 역량, 이런 거에
1: 그렇죠.
0: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표본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처럼 고추 서서 손을
1: 맞아요.
0: 앞으로 내밀고 있는
1: 그쵸.
0: 이런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고요. 등뼈가 땅하고 수평이에요. 즉, 서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앞에 있고 등이 일자로 땅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1: 네.
0: 거죠. 이런 게 근데 밝혀졌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 방식으로 자연사 박물관에 남아있는 표본이 꽤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진짜 뼈가 아니고,
1: 네.
0: 그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고, 옮기는 것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지 못하고,
1: 네.
0: 그냥 두면서 설명을 붙여두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1: 네.
0: 방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사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자는 어느 시점에 우리의 지금 봤을 때 오류 같은 것들이
1: 네.
0: 잘못이라고 비난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해 역시 커다란 자연사의 일부다.
1: 그렇죠.
0: 이렇게 설명합니다.
1: 맞아요. 우리가 알아갔던 그 과정들, 이게 또, 어린이들이 보면서 얼마나 또 흥미롭겠어요.
0: 그렇죠.
1: 과거에는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했대, 이런 거는. 얼마나 얘기거리가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1: 네.
0: 조금 더 주의하고 유의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도 스스로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물음을 던져요. 자연사 박물관이 소장한 동물 표본 중에
1: 네.
0: 암수 비율은 비슷할까?
1: 와,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이
0: 일단
1: 없어요.
0: 우리는 그 표본 보고 암수를 구분을 못하죠.
1: 뭐, 진짜냐, 가짜냐, 요 정도만 그냥, 만약에
0: 네.
1: 호기심에 품는다면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아, 이게 암수까지.
0: 이 작가가 그래서 가능한 곳들의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 다섯 곳을 정해서
1: 네.
0: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류의 경우는 암컷 비중이 40%, 포유동물의 경우는 48%.
1: 네.
0: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전체 그 모집단이 200만 건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1: 네.
0: 물론 이 차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컷이 더잘 잡힌다는 거예요.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위장술이 덜 발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암컷보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넓어서
1: 네. 네.
0: 총에 맞거나 미끼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1: 더잘 노출되는
0: 네,
1: 거군요.
0: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면
1: 네.
0: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연 상태는 그렇지 않으니까.
1: 아, 그렇죠.
0: 네.
1: 네. 아니, 재밌습니다. 이 인간의 편이나 취향에 의한 이유들, 네,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래도.
0: 앞서는 이제 자연 상태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1: 네.
0: 인간의 어떤 그 의도 같은 것들이 반영된 이제 수컷 우위의 상황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수컷이 대체로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깃털색이 화려하죠. 그러면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
1: 네.
0: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 더 덩치가 큰 동물을 내가 잡아서 자랑하고 싶고, 깃털 같은 것들이 화려한 동물들을 잡아서 더 자랑하고 싶고,
1: 그렇죠.
0: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지금 자연사 박물관의 성별 편차인데, 이게 뭐큰 문제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어떤 생명이 어떤 상태에서 잘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의 표본인데,
1: 그렇죠.
0: 그 표본에서 이런 성별 격차가 난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반적인 기준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왜 이건 인간 문화에서도 똑같잖아요. 몇 년 전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왜 자동차 그 충돌 실험할 때 덤이라고 하죠.
1: 네.
0: 그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것.
1: 인형 같은.
0: 그것의 규격이 지금까지는 다 남성 기준이었다고 얘기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을 경우에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서 화제였거든요.
1: 네.
0: 이게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 와, 진짜 질문 던지기 전, 이런 책을 만나기 전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점이어서 그쵸. 지금 놀랍습니다.
0: 성별에서 하나 더 나가면요.
1: 네.
0: 아, 이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불균형인데 곤충입니다.
1: 곤충.
0: 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학명을 붙인 종이 150만 종 정도 돼요.
1: 네.
0: 그중에 한 60%가 곤충이거든요.
1: 어.
0: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가서 곤충 본 기억이 나세요?
1: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0: 작기도 한데.
1: 그래서 마음도 바쁘고.
0: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기도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하니까
1: 네.
0: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조사를 해보면 포유동물이 사실 전체 150만 종 중에 1%도 안 되는데
1: 네.
0: 어느 자연사 박물관 가도 호랑이, 곰, 기린, 캥거루 같은 포유동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아니 곤충이 전체 생명 중에 한 60% 종을 차지하고
1: 네.
0: 그 생물양이라고도 하는데 지구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생명들의 이제 부피 같은 걸 재면 포유동물은 곤충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1: 그렇겠죠.
0: 압도적으로 곤충이 많거든요.
1: 네.
0: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이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면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두는 거 아니냐.
1: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곤충 비중을 늘려요.
0: 네.
1: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가서 보고 싶어 하는.
0: 아, 관람객.
1: 그게. 약간 좀 또 공룡 보러 가고 고래 보러 가고 이럴 것 같은데
0: 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죠.
1: 아 그렇죠.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네요.
0: 네.
1: 이 불균형을 알게 된 게
0: 저자가 자기가 일하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1: 네.
0: 작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기획했었대요.
1: 아,
0: 꼭 곤충뿐만이 네. 아니라 뭐 불가사리, 새우, 멸치 이렇게 작은 동물 표본 한 3천 점을 배열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지금은 다른 자연사 박물관에 가도 그런 작은 동물들의 표본을 모아놓은 공간들이 꽤 많이 있대요.
1: 오.
0: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는데
1: 네.
0: 곤충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시실에 가면 아직도 우리가 해충이라고 부르는 모기 같은 곤충들의 표본이 앞쪽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익숙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
1: 아.
0: 이것은 곤충에 대한 오해를 계속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데
1: 네.
0: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지금 얘기 모기를 사례로 들어주시니까 아, 단지 작아서만 곤충이 아니, 조금 인기가 덜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에게 적용을 하면.
0: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 모기가 그 전시실 앞에 있다. 일단 들어가기 네. 전에 왠지 살충제를 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어색해요 아직.
0: 네.
1: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곤충 채집 숙제로도 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0: 그렇죠. 저도 방학 때 탐구 생활로.
1: 그러니까.
0: 뭐 잠자리.
1: 뭐 매미, 뭐 잠자리.
0: 방학개비.
1: 맞아요.
0: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그 옷핀 같은 걸로.
1: 그렇죠.
0: 꼽기만 하면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자도 그걸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곤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채집하기도 가장 쉽고
1: 그렇죠.
0: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높은데
1: 네.
0: 아, 곤충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계속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 이런 재미난 기획이 또 힘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전 지구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고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더 플래닛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소개하는 책은 김영사에서 출간된 잭 애쉬비의 책, 자연사 박물관이 세계를 구하는 법입니다. 아, 우리 곤충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요. 필라님이 곤충만큼 다채로운 생물이 있을까요? 하시고, 다들 들어보면 지금, 아, 그래, 우리 곤충을 너무 홀대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1: 다채로운 생물, 이걸로 따지면 곤충이 1위입니다. 아까도
0: 그렇죠.
1: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종 중에 무려 90만 종이 곤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학명을 붙이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생명이 되게 많은데, 비율상 포유동물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별로 없죠.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깊은 동굴 속에 사는 곤충,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0: 알아차리지 못한 생물이 많다. 이걸 자꾸 잊고 있어요.
1: 그렇죠. 마치
0: 잊어버리게
1: 지구를
0: 돼요.
1: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0: 네.
1: 현실은 그렇지 않죠.
0: 그렇죠.
1: 여기 최승경님께서도 지구는 벌레와 식물이 지배한다. 제가
0: 인정합니다.
1: 이제 바이크를 타고,
0: 네.
1: 시골에 지방도들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아, 정말 인간이 사라지면 식물이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아무래도 고속도로보다는 관리가 덜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을 달리다 보면, 한여름에는 도로 한 절반까지 잎사귀들이 이미 날려와 있어요.
0: 막 치죠?
1: 네,
0: 그
1: 그걸 막을
0: 정도로.
1: 수가 없는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아, 진짜 그런 곳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연을 그 자체로 좀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묘하게 공존하는 곳이 자연사 박물관 같다는
1: 그렇죠.
0: 생각도 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개입하는 거긴 하니까요. 정은숙님, 제가 사는 경기 화성 특례시에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가 있음을 홍보합니다.
1: 오.
0: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대부분 중국과 몽고 지역이었으나 시화호처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래요라고
1: 와.
0: 하셨습니다. 진짜 이 우리 자연사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가장 앞에 있는 그두 존재 공룡과 고래. 사실 고래도 한반도 고래뼈 유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정말.
1: 네, 그 고래 표본 관련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0: 네.
1: 그 재미난 장면이 지금 떠올랐는데, 공룡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 대부분 뼈만 남아있죠.
0: 그렇죠.
1: 그런데 고래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래의 표본이 지금도 수집이 되는 거예요.
0: 네.
1: 또뭐 사고로 죽은 고래의 표본 같은 것들이 올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고래 너무 크니까.

0: 액침 표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비용도
1: 네.
0: 많이 들고. 그럼 결국 골격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격 표본을 만들 때 뼈만 남겨야 되잖아요.
1: 네.
0: 그걸 만드는데도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땅 같은데 묻어두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들이 썩어 나가는 거죠. 미생물들이 그걸 없애고, 나중에 뼈만 남는데,
1: 네.
0: 그 뼈에서요, 기름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그 표본을 위에다 걸어놨는데,
1: 네.
0: 아직도 기름이 떨어져서 밑에다가 종이를 깔아놨대요.
1: 고래 기름이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군요. 자,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볼까요? 이 자연사 박물관 요즘 비판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0: 그렇죠.
1: 이제 신경 쓸게 한둘이 아닌데,
0: 네.
1: 과거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방치할 수 없는 것도 많고.
0: 특히 자연사 박물관이 크게 발전했던 시기가
1: 네.
0: 결국 서구가 식민지 사업을 크게 벌일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와서 여러 가지 생명 표본들을 채집하고
1: 네.
0: 그걸 본국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거고요. 또 전쟁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가까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런 자연사 박물관 큐레이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복무 중에 표본 수집하는 게 일이었대요. 네.
1: 그랬겠네요.
0: 그리고 또한 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에는
1: 네.
0: 미국의 CIA가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런 목적을 몰랐대요.
1: 네.
0: 그 목적을 모르고 연구 과제가 새들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1: 네.
0: 당시에 막 수십만 마리의 새에다가 그런 GPS 같은 걸 달아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1: 네.
0: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졌는데 그런 미국 정보국에서 그런 새들의 이동 경로와 거리를 알게 되면 그 새들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땐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니까. 이런 목적으로 그런 연구과제를 주기도 했다니까. 이게 그
1: 진짜.
0: 역사, 문화, 사회랑 진짜 긴밀하게
1: 네.
0: 연결돼서 작동하는 건 거죠.
1: 저 지금 이 책에서 너무 흥미로운 그, 이 부분의
0: 네.
1: 박물관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중립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0: 네.
1: 말? 이거가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0: 우리가
1: 말이?
0: 과학도 과거에는 뭐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1: 네.
0: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뭐 핵폭탄을 만든다든지.
1: 그렇죠.
0: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1: 네.
0: 거니까. 박물관에서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중립적인 곳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북미의 새라는 책을 쓴 이런 조류학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미국의 오듀본이란 학자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혼자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당시 노예처럼 썼던 흑인들, 또그 현장에 있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표본 수집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는데
1: 네.
0: 지금 우리에게는 오듀본이란 이름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중립적인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1: 네.
0: 있는 겁니다.
1: 와, 우리 돌아봐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냥 그러려니 관례로 여겼던 것들 중에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학명, 사람 이름,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구자 이름 붙이고 이런 것도
0: 저자는 단언합니다. 그거 적절하지 않다고 자신은
1: 적절하지
0: 생각한다.
1: 않다고요.
0: 특히 자연에 인간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자연 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1: 네.
0: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의 이름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생명체의 고유한 정체성,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근래에는 그 서식 지역,

D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 놀랐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꼭 닮은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좀 희한하게 뭉클한 기분이 들죠. 굳이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얼굴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도 담고 표정이랑 습관 같은 것도 담고 자세도 담고요. 나는 누구 닮았나 떠올리고 계시죠? 지금 생각나는 그 얼굴, 그 얼굴에 사랑을 보내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앤 마리의 Her 들으면서 5월 7일이죠.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닮았다라는 말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주는 애틋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 이런 말. 그쵸? 그런 거 보면 꼭 혈연,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닮을 수 있다라는 건데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끈끈하고 대단한 일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닮아간다는 거는 맞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닮았죠. 제가 닮은 것 중에서 성격 이런 거안 닮았고 다안 닮았는데 정말 좋은 거 닮았어요. 뭐냐면 저의 머리숱 그다음에 검은색 머리. 제가 미용실 가면 항상 그래요. 한 30대 중후반보다 그 머리가 더 까맣다 그랬거든. 이거 염색 안한 거거든요. 머리숱도 되게 많고 정말 좋은 거를 저한테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제 딸이나 아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은 피부색이라든가 머릿결이 좀 곱슬이었으면 편했을 텐데

이렇게 쫙 앞으로 뻗는 머리라서. 그래도 머리숱 많은 게더 좋으니까요. 저는 아무튼 머리는 참잘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선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반디 둘다 듣고 있는데, 유튜브가 더 빨라요. 김서준님이 빠르기를 비교해 주셨고요. 5743님, 저는 외할머니랑 정말 닮았어요. 제가 할머니가 되면 어떤 얼굴일지 너무 알겠나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최지아님, 생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째 오늘 경청 들을 생각으로 힘냈다고 밝고 좋은 에너지 가득 받아갈게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저는 중3인데요. 최서윤님, 중간고사에서 수학 100점 맞았대요. 너무 좋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제니1019님, 저도 수학이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선님 덕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바다님들 누구 닮았는지 궁금하니까 좀 남겨주실래요? 다른 이야기도 물론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1045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디의 메시지로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거 아시죠? 보면서 들으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맞아요, 목요일 코너지기 해정승제 크로스편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죠. 바다님들 얼굴 한번 봐서 그런가 전화 연결 또 해보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오늘은 어떤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희랑 연결이 될지 기대해 보고요.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 응원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셔야 해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여행의 목적입니다. 여행의 목적. 여행은 우리 왜 가는 걸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아니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추억 너무 좋잖아요. 여행을 좀 많이 다닌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도 있겠네요.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떠나겠지만 이런 이유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파는 초코우유 있죠. 좀 발음을 쪼꼬우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찰지죠. 그거를 마시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대요. 미국에 사는 페리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초코우유 1875종을 마셨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다녀갔대요. 그런 다음에 리뷰를 올렸는데 전문 비평가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저 편하시겠죠. 한국말로 제가 통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맛을 적절히 눌러서 훌륭하게 크리미하고 소금기도 충분해서 마무리가 깔끔하다. 와, 설탕에 푹 절여진 게 아닌 날카롭고 새콤한 다크 코코아 풍미가 죄책감이 들 만큼 맛있었다. 와, 어쩜 표현을 이렇게 맛있게 할까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정말 초코우유를 위해서 여행할 가치가 충분한 것 같은데 바다님들은 시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반응해야 될지 좀 그렇죠. 저도 조금 그래요. 이제 외모보다는 인성 이런 알맹이 이런 걸로 사랑받는 DJ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각국 돌아다니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스티커. 스티커 사 모으는 거. 그래서 그 캐리어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를 와, 정말 저는 꼭두 장씩 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캐리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다음에부터는 항상 두 장씩. 그래서 언제나 다 붙일 수 있게. 스티커 모으는 재미. Do you have a sticker? 이러면서 기념품 상점에 항상 방문하는 그런 즐거움을 또 가지고 있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 한곡 들을까요? 에스파가 부릅니다. Live My Life.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다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닐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우리 아까 초코우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What kind of milk do you like? 근본인 흰 우유? 어쩐지 목욕탕 생각이 나는 바나나 우유? 향긋한 스트로베리 우유? 딸기 우유? 누군가를 세계여행까지 하게 만드는 초코우유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우유 중에 아 커피 우유도 있구나. 나는 이 우유를 좋아한다. 이 우유가 최고다. 나의 최애 우유를 어필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추억과 함께 보내주셔도 되고요. 최고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생선님의 취향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노래 듣겠습니다. QWER이 부릅니다. 행복해져라.

QWER의 노래 행복해져라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바다님들의 최애 우유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우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저는 역사가 세 가지예요. 바다님들 나이 때, 20, 30대 때 아니면 지금 나이. 점차 바뀌거든요. 김지은님은 저는 흰 우유에 반말 정말? 다들 어디, 지금 질색팔색 하잖아요, 제가. 다들 질색팔색 하는데 얼마나 고소하다고요. 김치랑 먹으면 꿀맛, 김치? 와, 진짜 식성 특이하시다. 이분 좀 느끼할 테니까 뭐 드릴까요? 치킨 드릴까요? 김지은님에게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수리님. 요즘 학교에서 우유 먹나요? 흰 우유 나오면 코코아 가루 제품 사가지고 타 먹으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었다고. 무조건 초코 우유가 최고예요. 히히 이렇게 남겨주셨고. 가우디가우스님은 어릴 때 비싸다고 엄마가 어쩌다 한 번씩만 사주셨던 바나나 우유. 한이 맺혔어요. 이렇게 바나나 우유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통통한 거. 그게 이제 목욕탕에서 저희 어머니는, 엄마는 바나나 우유를 사줬고, 저희 아빠는 콩, 그거 있죠? 두유 꼭 사줬었던, AB 중에 B 사줬던, 달콤한 거 사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김두리님, 저는 흰 우유요. 모든 음식, 아까 읽었죠? 김정원님은 바나나 맛 우유요. 맞아, 이게 그렇더라고요. 바나나 우유가 아니에요. 바나나 맛 우유예요. 딸기 우유는 그냥 딸기 우유 아니에요? 아닌가? 딸기 맛 우유인가? 특히 라면이나 약간 매운 음식을 먹고 마시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김정헌님. 매운 음식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매운 양념 있어요. 이 브랜드에 매운 양념 한번 드셔봅시다. 진짜 맵습니다. 1251님, 커피 우유요. 커피 우유는 회사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서 시험 기간마다 한 회사 골라서 마시는 재미가 있다고요. 안보나님은 삼각형 커피 우유. 아, 나 이거 기억난다. 삼각형. 근데 그거는 좀잘 흐르지 않아요? 어렸을 때 뜯기가 어려워서인지 가위가 꼭 필요했는데 또 커피 우유 마시면 어른 되는 줄 알았었다고. 안보나님. 지금은 이제 어른 되셨으니까,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6님은 저는 초코우유가 제일 좋아요. 어렸을 때 워킹맘이신 엄마가 학교 데리러 올 때마다 사주셨던 우유라고. 고등학생인 지금도 야자 끝나고, 시험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고 마시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한다고요. 초코우유는 저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주는 우유라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바다님들 날때 초코우유를 정말 좋아했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저희 엄마가 몸에 해롭다고 무조건 흰 우유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왜흰 우유를 좋아할까? 그렇게 맛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20, 30대 때는 무조건 바나나 우유였었고요. 지금은 진짜 흰 우유가 제일 맛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나이가 그 맛을 변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꼭 들르셔서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신 다음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노래 한곡 듣고 혜정 승재 크로스 문을 열겠습니다. 장예찬과 에이븐이 함께한 노래죠. 바나나 우유.

0: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1: 그동안 제가 목요일 코너직인 줄만 알았는데 저도 받아였더라고요.
0: 공개 방송 이후 우리는 이 코너 제목을 더 힘차게 외치기로 했습니다.
1: 혜정,
0: 승재,
1: 크로스! 크로스!

0: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댓글로 선생님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경청과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은 왕복 130km의 거리를 달려와 주신 분, 경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윤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혜정입니다.
0: 아이고 선생님, 정말 오늘은 떡을 돌리셨어요. 떡을.
1: 네, 너무 예쁘고 맛있는 떡이죠.
0: 왜 갑자기 떡을, 혹시 저기서 우리 공개 방송에서 가수로 데뷔하신 것 때문에 보통 데뷔할 때 이렇게 떡 돌리잖아요. 대기실에.
1: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너무 경청에 감사드리고.
0: 혹시 뭘 감사해? 그냥 제가 감사하죠.
1: 그냥 감사해서.
0: 감사해요?
1: 마음을 떡에 담아서.
0: 마음을 떡에다
1: 표현하고
0: 담았어요?
1: 표현하고 싶었어요.
0: 진짜 맛있는 말랑말랑거리는 떡을 네. 또 과일도 들어있는 떡도 있고.
1: 너무 예쁘죠.
0: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고. 와,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1: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2주 만에.
1: 제가 항상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온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오고 싶으셨어요? 그건 네. 아니잖아요.
1: 아니,
0: 왜 지금
1: 아니, 진짜로.
0: 살짝 0.5초 아니, 떴어요.
1: 예. 그게 아니라 예. 목요일에 녹화가 없으면 되게 여유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0: 허전했어요? 예. 어떡해. 앞으로 안 허전하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유재석 님이 저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약간 기분이 좀 그러네요. 이게 정말 재석, 석진, 성민, 세찬, 크로스 그런다면서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또 이걸 또 보시고 부러우셨구나.
0: 아니 이거 하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이.
1: 그래요?
0: 예.
1: 저 몰랐는데.
0: 진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좀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저랑 윤혜정 쌤은 공공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1: 그쵸.
0: 그래도 이런 걸 사용하시려면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유재석 편 한번 나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 너무
0: 그쵸?
1: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아니 윤혜정 선생님도 유재석님 프로그램에 나갔지.
1: 맞아요.
0: 저도 나갔지.
1: 맞아요.
0: 이제 올 차례 아닙니까?
1: 맞아요.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그럼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렇죠.
1: 네.
0: 한번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할 테니까 크로스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할 테니까 연락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혜정 승재 크로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손지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터라 2학년인 올해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학을 제외한 전 과목을 독학하고 있는데요. 국어는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혼자 어떻게든 해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수학은 수, 원투, 확률과 통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수투 진도가 꽤 느려요. 수투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들어서 많이 탐구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있다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 부정적분도 못 들어간 게 이게 맞나 싶어서요.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하려는 마음이 약한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0: 수원에 사는 손지아 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1: 네.
0: 우리 그때 잔디밭 성균관대학교에서
1: 맞아요.
0: 오프닝 찍었었던.
1: 맞아요.
0: 맞죠? 맞죠?
1: 지아예요.
0: 지아.
1: 네.
0: 우리 EBS 다큐멘터리 공부부란 찍을 때 만났었던 그
1: 네.
0: 친구. 그쵸?
1: 가장 처음 만난 친구였죠. 지아가.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친구예요? 그러면 수혜평가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했었던.
1: 맞아요. 그래서 자퇴도 고민하고 그랬던 네. 친구예요.
0: 그 장례식장에서도 수행평가 했었다는 그 친구인가요? 그 친구는 아닌가?
1: 그건 지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그건 지아가 네.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1: 네,
0: 기억나요.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그쵸. 수원에서. 그래서 되게 불안해 했었던.
1: 네.
0: 엄마도 불안해하고, 우리 친구도 불안해하고 해서 자퇴를 할까 말까 맞아요.
1: 네.
0: 그 지하가 맞으면.
1: 그래도 지하를 그때 봤을 때 표정은 너무 밝고 예뻐서 좀 안심을 했었는데 지하가 진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0: 진짜.
1: 네.
0: 그래서 지금 손지아 바다님이랑 우리 거의 1년 정도 됐잖아요.
1: 작년 8월에 만났으니까.
0: 그랬구나. 1년은 아직 안 됐구나.
1: 네.
0: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직접 선생님이 한번 받아주실래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지아야, 잘 지냈어?
2: 네.
0: 왜 목소리가 그래요?
2: 너무
0: 너무 떨려요, 너무
1: 떨려가지고. 뭘
0: 떨려요.
1: 떨려. 방송에도
0: 그래, TV도
1: 출연했었으면서.
0: 출연해놓고요. 우리 지아 자기소개 한번 쫙 멋있게 한번 해볼래요?
2: 네. 수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0: 예, 야,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쵸? 지금 자퇴를 하게 됐다 그랬네, 그치?
2: 네.
0: 그때도 한창 고민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게 됐어요?
2: 학교 생활이 저랑

0: 너무 안 맞아서, 그 촬영하고도 한 학기 정도를 더 다니다가 올해 초에, 아, 더 이상은 다못
1: 안
0: 다니겠다
1: 다니겠다.
0: 싶어서요.
1: 그게 약간 그 내신이랑도 관련이 돼요?
0: 내신이랑 뭐 학교에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것까지
1: 아,
0: 다.
1: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자퇴를 했구나. 후회하진 않아요?
0: 아, 네.
1: 아, 잘한 것 같아?
0: 네.
1: 요즘 자퇴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지금 지하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자퇴했던 친구들 꽤 있어요? 지하처럼?
0: 이 학교에서는 많이 없는데, 저희 주변 학교에서 거의 제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거의 한 반의 3분의 1이 없다고.
1: 오? 그 저것 때문에 그렇죠. 거기 그좀 학교 시험 어려운 쪽에 그런 학교들이에요?
0: 아니요.
1: 그것도 아닌데?
0: 네.
1: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야.
0: 글쎄요, 오히려 더 약간 쉽고 이러니까, 저희는 또 수원이다 보니까 땡땡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뭔가 아예
1: 안
0: 진짜
1: 하는 학교?
0: 공부만, 예, 네, 그런 학교들을 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1: 너무
0: 학교에서,
1: 잘하거나.
0: 네, 더 약간 그러거나 이런 애들이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이야, 심각하다. 선생님 학교에도 좀 있어요?
2: 저희 학교는 뭐 많지 않아요.
1: 윤혜정
2: 예.
1: 선생님인데 왜 자퇴를 하겠어?
2: 그런 건 아닌데,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한 학년에 한 3, 4명 정도? 그
1: 있어요?
2: 정도,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지하의
1: 야,
2: 근처 학교는 굉장히
1: 3분의 1이
2: 심각하네요.
1: 나가면
2: 네.
1: 정말 되게 그렇다, 정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하 학생처럼. 지하는 지금 만족하잖아요.
0: 네.
1: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만족해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후회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근데, 사실, 막 엄청 저처럼,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적은 것
1: 아, 우리 지아는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0: 같아요. 저는 후회가 하나도 없는데,
1: 후회가 하나도
2: 지아가
1: 없어요.
2: 그만큼 학교
0: 네.
2: 생활이 힘들었나
1: 맞아.
2: 봐요.
1: 힘들었고. 그리고 또 나와서 공부가 잘 되나 보다, 지아야. 욕심 많잖아.
2: 열심히 했잖아, 지아.
1: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0: 지금 9시에 일어나, 아, 그 7시 반에 일어나서 9시에서 10시쯤에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이 문 닫을 때쯤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쉬고 그러는 것
1: 매일 그렇게 해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게? 잘 지키고 있어? 약속을?
0: 거의 그런 것 같아요.
1: 오,
2: 지아는 지금 검정고시 봤어? 준비하고
0: 아니요.
2: 있어? 이제 준비하고 있어?
0: 네.
2: 올해 수능 볼 거야?
0: 아니요, 그 검정고시 6개월 그것 때문에 올해 수능을 못 보게 돼가지고
1: 아이고.
0: 내년 수능을 봐야 될것 같은데, 또 최근에 대학교 그게 나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정시가 진짜 축소가 많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좀 뭐랄까 될까 싶은 게 있는 건
1: 그렇지. 어차피 정시 쪽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게또 걱정이구나.
0: 네.
1: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EBS 강의로 막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0: 네, 지금 그거는 나비 효과 열심히 하고 있고.
1: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에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국어도 약간 고민이고 수학도 좀 고민이 있다 그러네. 국어는 어떤 점이 고민이에요?
0: 지금 저희 때부터 화박이랑 언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문법을 안할 수가 없어서
2: 그치.
0: 문법을 지금 언매 그걸로 교재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2: 처음 해봐서 그렇지, 지아야. 할수
0: 근데
2: 있어.
0: 이게

0: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제가 국어에 1시간 정도를 쓰는데, 하루에.
1: 몇 시간?
0: 1시간.
1: 한 시간?
0: 1시간. 네.
1: 적다.
0: 그게 제 양이 부족한
1: 섭섭했어, 지금
0: 건지.
1: 선생님. 야, 국어 한 시간이면 나머지는 뭐, 어디 했어요?
0: 나머지는 대부분을 수학에 쓰고요.
1: 대부분 수학 쓰고.
0: 한 7시간 정도를 수학에 쓰고.
1: 그렇구나.
0: 아니야. 국어가 늘면 다른 과목도 같이 늘어.
1: 선생님? 아우, 나 정말 선생님 되게 좋게 봤는데, 주얼리윤. 되게 그러시네요?
0: 아니, 지아가 지금
1: 그렇구나.
0: 국어 어렵다고 하니까요.
1: 예, 네, 그러니까. 야, 진짜 국어가 어렵고, 문법은 선생님 좀 외워야 되죠, 처음에는.
0: 근데 이게 이해하고 진짜 내 거가 되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수능 국어 문법은 완벽하게 암기하지는 않아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기 속에 문법 지식이 들어가고 그걸 거의 다 사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걸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충분히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우려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 머릿속에 다 차곡차곡 정리가 되죠.
1: 그게 느낌으로는 안 되죠, 선생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랑 이렇게 쓸 때랑 이렇게 쓰일 때랑 그거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좀 체크가 되지 않아요?
0: 그쵸, 이해를 해야죠.
1: 이해를 해야 되죠.
0: 이해를 해야죠.
1: 그냥 원어민의 느낌으로 가려 그러면 많이 어렵죠.
0: 원어민으로는 안 돼요.
1: 안
0: 예, 그렇게는 안
1: 되는구나.
0: 되죠.
1: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야, 한 시간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독해 연습도 하고
0: 한
1: 그래야 될 텐데?
0: 시간으로, 사실, 우리 지아가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매일매일 문학이랑 그다음에 비문학 독서를 한 세트씩은 꾸준히 해주는 게 좋거든. 지금 문법에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가장 메인은 문학이랑 비문학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문학 비문학 한 세트를 한다고 하면은 한 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해. 이게 약간의 그게 있는데 문법만 한 시간이고
1: 아,
0: 문법만
1: 문법만.
0: 네
1: 그치. 그럼.
0: 문학 비문학 하면은 하루에 2~3시간?
1: 그래서
0: 근데 이게
1: 하루에 국어에 한 두세 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0: 네 그쯤
1: 그럼 수학 7시간에 나머지는 영어 보는 거고?
0: 네 수학하다가 질리면 영어하고
1: 질리면 영어하고.
0: 수학하다 질리면 과학하고
1: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0: 네.
1: 수학은 어느 점이 지금 고민이에요?
0: 수투가 지금 제가 수투랑 소통이랑 수원을 동시에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1: 뭘로 나가고
0: 최근에
1: 있어요? 그냥 저거 그 인터넷 강의로 하고 있어요?
0: 학원에 다녀요, 수학을.
1: 아, 학원을 다니고 있구나. 근데
0: 네.
1: 그게 좀 벅차요?
0: 이게 세 개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예, 한 과목, 그세 과목을 동시에 다 신경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1: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요. 아니, 자퇴를 했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하려 그래? 하나씩 해도 되는데.
0: 근데 이게
1: 수학
0: 또
1: 1에서
0: 까먹을까 봐.
1: 까먹을까 봐. 에이, 그건 어차피 계속 복습해야 돼요. 수학 2 하면서 수학 1 복습해야 되고, 확통하면서 수학 1이랑 수학 2 복습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누적 복습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들어. 이런 얘기 있다야. 우리 그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20대 이제 막 부임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3년 정도 돌려야지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 이제 좀 뭔가, 자리가 잡혔다라는 얘기할 만큼 선생님들도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봐야지 좀 느낌이 오거든?
0: 네.
1: 전체적인 단원의 통합 사고력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시작할 때는 잊어버릴까봐 한꺼번에 해서 지금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기초가 좀 약한 학생일수록 더 그게 나아요. 수학 1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수학 2 가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가도 되고.
0: 네.
1: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0: 지금 수투를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1: 지금 미분 나가요? 극한 나가요? 적분 나가요?
0: 지금 최댓값,
1: 최대 최소?
0: 거기 하고 있는데, 지금 부정적분 직전이거든요? 근데 너무 제 진도가 느린 것 같아서,
1: 느린 거, 그러니까 진도 느린 거를 생각하지 말고,

0: 미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지, 미분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지아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제대로 캐치하면 수학이 즐거워지거든. 근데 이거 캐치하기가 되게 힘들어. 내가 지금 했던 말 있지.
1: 네.
0: 미분의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지, 미분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지가 너무 태도의 차이가 너무 다르거든? 것 같은데?
1: 아, 혹시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나 아니면
0: 이거 한번
1: 강의나.
0: 대답해봐. 2차 방정식에, 잘 들어봐.
1: 네.
0: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3이 오도록.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두 근이 있는데 사이에 3이 와야 돼.
1: 두근 사이에 3이 와야 돼요?
0: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지금? 막 그래프가 그려져? 아니면 뭐, 뭘 이용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3이 오도록.
1: 잠깐만요. 일단은 그래프를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X축이랑 만나는 점이 2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 사이에 3이 오도록, 만나는 부분 사이에 3이 오도록 생각을 하면
0: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좋았을 것
0: 양수라고
1: 같네요.
0: 보고, 예.
1: 네.
0: 그러면?
1: 그러면, 이제,
0: 그래. 아니, 그쪽부터 차근차근 좀 밟아 올라갈 필요가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1: 네.
0: 그래서 지금
1: 네.
0: 우리 여기 EBS지만 EBS에서 내가 찍어놓은 고등학교 1학년 강좌 있어요.
1: 아, 네.
0: 그거부터 차근차근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아니, 그것만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수학 1, 수학 2를 하면서 그거는 한 주말에 한 일요일은 내가 좀 그걸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 네.
0: 무슨 말인지 알죠?
1: 네.
0: 야, 무슨 수학 특집도 아니고 수학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어렵게 연결됐는데, 윤혜정 선생님이랑 나한테 꼭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 있어요?
1: 하고 싶었네. 뭔가 공부 얘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저번에 만나서 해주신 말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감사한.
0: 어떤 게 기억나?
1: 뭐랄까, 국어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특히 시험 공부? 라는 데 있어서 조급함이 좀 그때는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제 자퇴를 하고 나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그런 게 다시 올라와서 좀 그런 게 아직 좀 있는데, 막상 학교를 다닐 때는 또, 네, 그래도 그때 전보다는 훨씬 더 덜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
0: 마음이 편해졌구나.
1: 근데 그때 선생님, 유미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해주신 뭐라 그러지?
0: 그런 조언들?
1: 네, 너무 지금 빠르다, 조급하다,
0: 맞아.
1: 인지적이고
0: 그때 많이
1: 애들이,
0: 불안했어. 맞아.
1: 네,
0: 그랬었어.
1: 그런 걸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요. 지금도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아까 혜정쌤이 얘기했던 거랑 내가 얘기했던 거. 그쵸?
1: 네.
0: 그렇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루하루 나가면 돼요. 자신감 갖고.
1: 네.
0: 같이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서요?
1: 아, 네. 혹시 그 전에 하나 뭐 부탁만 해도 될까요?
0: 그래요. 얘기하세요.
1: 제 친구가 윤혜정 선생님이랑 정수영 선생님의 엄청 팬이어가지고, 혹시 약간 뭐랄까, 그냥
0: 응원의
1: 아니면 뭐
0: 메시지? 어?
1: 네 응원 한 번만 해주실 수
0: 이름이 뭐야?
1: 있을까요?

0: 여자친구 이름.
1: 2명인데.
0: 두 명인데,
1: 아, 그냥 2명, 그냥 같이 해주세요.
0: 그래, 이름 뭐야?
1: 한 명은 김미소고, 한 명은
0: 미소?
1: 황채희.
2: 채희?
1: 네, 채희.
0: 미소랑 채희. 미소와 채희랑 같이 듣자. 어떤 노래를 신청해요?
1: 윤하의 태양물고기라는
0: 그거를 듣고 싶어요?
1: 노래를 듣고
0: 아,
1: 싶어요.
0: 좋아요. 윤하의 태양 물고기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너무 반가웠고, 응?
2: 미소,
1: 네.
2: 채희, 응원 안 해줘요? 그
0: 해,
2: 선생님?
0: 해줘야죠. 그러니까 딱 미소채이 딱 응원하면서 끝내려고.
1: 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0: 그래요. 윤혜정 선생님이랑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1: 네, 윤혜정 선생님. 앞으로도 가끔 DM 드릴게요.
2: 자주 해도 돼.
0: 그래요.
2: 힘들 때 보내, 선생님한테.
0: 오늘 지학생의 윤하의 태양 물고기 듣고 싶다라는 신청곡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미소와 채이 그리고 지아에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2: 네.
0: 예.
2: 우리 미소와 채희도 우리 지아랑 같이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미소, 채희, 지아 모두 다 화이팅!
0: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녕! 화이팅!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0: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0: 공부하려니 너무 외로워서 집에 가는 길에 자주 운다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감내해야 되겠지만 요즘 유난히 힘이 드네요. 이렇게 힘듦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었네요. 정말 자퇴하고 공부하면 되게 힘들지.
1: 맞아요.
0: 그래도 매일매일 학교 가서 이렇게 친구들 보고 하는 게 마음의 안심이 될 텐데, 혼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1: 네.
0: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1: EBS에 보면은 이제 뭐 자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나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강의 듣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나랑 같은 상황인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0: 맞아.
1: 하면 좋겠고, 저 그런 학생 봤어요. 그 친구는 20대에 다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었는데, 수능 특강 교재를 17번을 풀었어요. 그한 권의 교재를
0: 어머.
1: 정말,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0: 오.
1: 처음에 이제 시작이니까 1강 재수강만 네 번째.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내면 해낼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까지만 알아서 1강 재수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보면 1강이 아마 수능 시험 범위 수학 1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요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고1 과정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함수의 기초 지식은 다 거기서 쌓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온채원님이 몇주 전에 멘탈 고민으로 전화 연결했었던 바다님이에요. 시험 끝나고 여유롭게 경청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그리웠다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한동안 또못 들었었나 보다. 별 JS님은, 우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듣기 딱 좋다고 계속 놀러 와야겠어요. 오늘 처음 입문하신.
1: 맞아요.
0: 그쵸?
1: 보통 학원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0: 맞아.
1: 10시에 이제 집에 오면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0: 그쵸?
1: 경청.
0: 맞아. 경청, 우리 지금, 뭐, 경쟁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바다님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여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쵸? 이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 엄마랑도 같이 들어도 되고, 그쵸?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이 암기를 부른다 명언이네요. 김설미님.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아이 공부 진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반성합니다. 맞아요. 반성 많이 하세요, 오늘. 진도 많이 물어보지 말고, 너 여기 진짜 아는 건지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지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죠. JH 러버스 클럽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저는 지난 4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됐어요. 원래도 당뇨랑 고혈압이 문제였는데, 잿빛에 가까울 정도로 손이 까맣게 됐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는 일단 수능 끝나고 뭐가 됐든 결정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걸까요? 두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어떤 거예요? 바다님들과도 가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0: 제가 너무 나쁜 걸까요? 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고 좀 짠하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수능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고3 아니면 고2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때 가족 고민은 정말 치명적이지.
1: 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첫 담임을 했을 때 느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차때첫 담임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어떤 변화나 아이들의 문제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되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그 새로 치면 둥지 안에 아직까지 있는 이제 졸업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둥지의 느낌은 세상 모든 것과 비슷할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모든 것.
0: 이분들이 없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고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존재라서 부모님들이 항상 완벽할 것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이제 제 나이나 윤혜정 선생님 나이 때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 아, 우리 엄마 아빠도 결국은 인간인 것을. 부족함이 당연히 있고
1: 네.
0: 그거를 우리한테는 무조건 완벽한 부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 이런 사연이네요. 아우, 정말 뭔지 너무 알것 같고 이 친구가 나쁜 건
1: 어우,
0: 아니잖아요.
1: 나쁘다뇨. 나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뭐, 구체적인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0: 예.
1: 나쁘지 않습니다.
0: 맞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성인의 나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알고

0: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이하이님과 정승환님의 노래 두곡 들으면서 윤혜정 선생님이랑 저랑 어떤 얘기 하는지 마이크 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보이던데 가족 얘기했어요. 가족 얘기.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선생님은 되게 바람직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1: 정말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0: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해정승재 크로스. 고등학생 바다님이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4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편찮으시니까 딱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되고는 쉽지 않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김민정님은,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자녀의 빛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림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마음 소리를 귀 기울여 보세요. 아버지와의 거리를 두고 싶다 해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5494님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왜일까요? 저는 바다님이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될지 기대가 된다고 마음이 따뜻한 분인 것 같다고. 아우, 정말 이런 격려의 말씀. 이렇게 로그인해서 이렇게 친다는 게참 이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사연을 듣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지. 거들어주고 싶다라는 건 마음 자체가 우리 바다님들 정말 저와 윤혜정 선생님 닮아서 참 따뜻하신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494님 어른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구나.
1: 네.
0: 이런 이야기까지 사연을 보내준 모든 바다님들 너무 고맙고요.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응원하다 보니까 우리 공개 방송에 우리 혜정 승재

0: 바다 크로스 이거
1: 네.
0: 했었잖아요. 응원해 주는 거 포스트잇에 적었었는데 그때 시간 관계상 몇개못 읽어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들고 왔거든요. 우리 빈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 중학생이 되니까 진로 고민이 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은 꿈을 찾기에는 이른 나이인데 천천히 찾아도 된다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1: 천천히 찾아도 된, 제가 고3 때까지는 꿈이 PD였습니다. 좀
0: 그래.
1: 모든 사람들이, 윤혜정은 교사가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 꿈을 중학교 때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0: 맞아.
1: 그러니까, 괜찮아요.
0: 맞아.
1: 중학생이면 얼마든지 꿈꾸고, 그 꿈이 여러 번 바뀌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0: 맞아.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1: 맞아요.
0: 그러다가 고1 때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고3 때또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재헌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2027 수능이 처음이자 마지막 수능이 될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윤혜정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우리 재현이.
0: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될 건데, 될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아니.
1: 뭔지 너무 알겠는데요?
0: 될 거야, 나 그렇게까지만 얘기할래.
1: 그래, 괜찮아.
0: 그래, 세상. 아유, 정말
1: 안 무너집니다. 안
0: 하길이
1: 죽어.
0: 있어요. 걱정하지
1: 근데
0: 말고.
1: 마지막 수능이 될 거야.
0: 맞아, 그럴 거야. 그리고, 아니야, 될 거야.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요, 다 돼요.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렇더라고. 오로라님은 저랑 똑같은 고민이에요. 날 친해지고 싶은데 다이어트 정말 힘이 드네요. 요요가 거듭되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그 다이어트 이렇게 사연 보면 항상 그 유재석님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그 프로그램에서 그 박사님, 다이어트 관련된 박사님, 의사
1: 네.
0: 선생님한테 지금도 다이어트에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용기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딱 화면을 보고 여러분,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와닿는 거야. 오로라님, 요요가 거듭되고 있는 이유는 오로라님이 알고 계세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좋다,
1: 정말.
0: 진짜.
1: 뭐가 좋아?
0: 인생을 배우잖아요, 인생을. 2421님이 또 남겨주신 사연. 안녕하세요. 이번 경청 공개 방송에 왔었구나. 중3 조수연입니다. 지금 중3이라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학교가 이번에 특목고라고 바꿔. 그렇구나. 수학 국어 성적이 제일 안 나와서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성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갈수 있을까요?처럼 되게 굼뜬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수학 국어를 잘하는지 선생님 국어를
1: 진짜,
0: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
1: 한마디로요? 이거 지금 특강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학교에서, 그리고 특히 국어는 그 수업의 특징, 선생님의 스타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 경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내신은 특히 학교별로 다르고, 선생님마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 출제자의 직강을 듣는 내가 정말 수업에 집중해야 되고, 그거 파악을 잘해야
0: 맞아,
1: 돼요.
0: 맞아.
1: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0: 아니,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너무 우스꽝스러운 게그 출제자가 하는 수업은 안 듣고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낼지 예측하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게 너무
1: 그니까요,
0: 웃기잖아. 그러니까
1: 그니까요.
0: 출제자는 얘기하는 걸안 듣고 아마 니네 학교는 작년에 이걸 낸거 봐서 이렇게 낼것 같아. 그거를 듣고 있으니. 아니, 물론 그것도 뭐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1: 네.
0: 학교 수업을 일단 확실히 들어야 된다라는
1: 네.
0: 거죠.
1: 그리고 중학교 수준에서 진짜 교과서에 제발 학습 목표랑 학습 활동을 좀잘 봐주세요. 학습 목표랑 학습 활동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이게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서술형으로

0: 변형되거나 객관식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집들 있잖아요. 출판사 문제집.
1: 예.
0: 그런 문제집도 요즘 굉장히 잘 나와요.
1: 예.
0: 거길 보면 학습활동 변형한 그런 문항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1: 그래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고.
0: 그럼요.
1: 슬레이님은

0: 독려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1: 아, 선생님
0: 네.
1: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 그래도 무조건 붙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잡나요?
0: 힘들죠.
1: 힘들지. 그러니까 너무
0: 힘들지만
1: 힘들잖아. 어떻게
0: 할수 있습니다. 할
1: 할수
0: 수 있습니다.
1: 있습니까?
0: 진짜 할수 있어요.
1: 쌤도
0: 네.
1: 진짜 그렇게 하다가 된 거잖아요.
0: 그쵸.
1: 그쵸?
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16시간씩 공부했다고
1: 16,
0: 하루에. 정말,
1: 그러셨구나.
0: 정말.
1: 정말 진짜 힘드셨겠다. 0209님 사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우리 고민이 있는 바다님들, 응원이 필요한 바다님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인별그램 DM도 좋고요. 반 DM 메시지도 좋고 유튜브 댓글 전부 가능하니까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비밀글 쓰고요. 전화번호 남기고 전화 연결 원해요 라고만 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선생님 또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아마.
0: 그런데,
1: 뭐든 그렇네요.
0: 이 시간이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이후에
1: 예.
0: 더이 경청과 바다님들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커진 것
1: 진짜, 어떡해요, 선생님.
0: 같아요. 네.
1: 진짜 뚝뚝 묻어나오니까,
0: 너무
1: 선생님.
0: 아쉬워요. 그날 이렇게 다 닉네임이랑 다 연결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1: 진짜로?
0: 네.
1: 선생님, 그거 가식 연기 아니잖아요. 선생님, 천성이잖아. 그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진짜. 난또 너무 놀라요, 윤혜정 선생님 볼 때마다.
0: 아, 그래요?
1: 감사합니다. 윤혜정 선생과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저희는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이 버겁다. 경서의 노래죠.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1722님의 사연. 생선님, 저 학교 가는 길에 폐지수레가 넘어진 걸 봤거든요. 할머니 혼자 치우고 계셔서 제가 도와드렸는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그러다가 학교 지각했지 뭐예요. 그래도 후회는 안 남아요. 저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지각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지각이죠. 좋은 지각. 눈에 밟힌다고 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왔으면 할머니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 도와드리고 마음 편해지는 게 훨씬 더 낫다. 멋있습니다. 1722님. 이하랑님. 저희 엄마는요. 안 보고도 제가 휴대폰 하는 걸 아세요. 1시간 넘게 공부할 때는 방에 절대로 안 들어오시면서 제가 잠깐 휴대폰 하고 있으면 딱 감지하고서 제 방에 들어와서 그만해! 이러세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아주 잠깐 하신 거 맞아요? 아주 잠깐일까 30분 정도 된 건 아니고? 그래도 억울하긴 억울하겠다. 그쵸? 그런데 그 엄마들의 이런 뛰어난 감을 이길 자식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삼행시를 써준 바다님이 있습니다. 정! 정승재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승! 승재 생선님이요. 제! 제일 좋아요. 6학년 김재현 드림. 제가 또 답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김재현이라는 귀여운 바다를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김재현을 찾고 있어요. 제! 재주가 많은 어린이에요. 현! 현상금 500원!

죄송해요. 재밌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디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아이유의 노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악뮤가 부르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0: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5월 7일 목요일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네요. 하윤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나서 함께했어요. 4월 27일이 생일이었는데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한 과목을 생각보다 잘 보지 못해서 케이크 먹으면서 눈물까지. 아이고 저런. 그래도 다시 경청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다음번에 또 시험도 더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박효신님의 노래예요. AE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푹 자던 코 자던 둘 중 하나만 하세요.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이맥 라운지 문을 박력 있게 활짝 열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0: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곡 라이브 연주였고요. 음식을 차리는데 였습니다. 흥보가 두 번째 음반이죠. 이날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이분들 소개하기 전에 지금 연주 마치시고 연주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러 오기 싫으셔가지고 그냥 저쪽에 서 계셨는데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새음행 생방송은 EBS FM 반디 앱,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멋진 라이브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즐기시고 채팅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5775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역병 팬데믹 때 정말 이날치가 숨통 틔워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새삼 감격이 또 있다. 흥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아 청취자는 이날치가 이날치 했네요. 크크크크. 얼쑤 좋다. 이렇게 또 예, 반응을 주셨는데요. 이날치를 발견하고 출연 리스트에서 라인업에서 아파페 예매하셨다는 4415님의 예, 문자도 왔네요. 전야제로 즐기고 있다. 또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시군요.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디스코테크다. 7837님께서 오도독 포도독 메추리 맛깔나는 첫 곡부터 흥이 납니다. 기다렸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전원이 다 출동해 주셨는데요. 돌아가면서 인사 한 분 한 분씩 저쪽 뒤에서부터 할까요? 예, 드럼 맡고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이날치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오형석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또 박수를, 우레와 같은 박수를. 최수인님께서.
2: 예. 박수범입니다.
0: 예, 박수범님, 반갑습니다.
3: 이날치 보컬 안효호입니다.
0: 안효호, 반갑습니다.
4: 그리고 이날치 베이스 이재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5: 예, 베이스의 장영규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6: 네, 이날치 보컬 최수인입니다.
0: 네, 최수인님 반갑습니다.
7: 네, 보컬을 하고 있는 라서진입니다.
0: 라서진님 반갑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완전체군요. 예. 일곱 명. 전에도 일곱 명이었나요?
5: 일곱 명이었을 때 있고 여섯 예. 명이었을 때 있고
2: 여덟 명이었을 때도 있죠.
0: 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2: 아예 그,
5: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여덟 명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여덟 명에서 예. 일곱 명.
5: 일곱 명 됐다, 여섯 명 됐다가 일곱 명 됐다.
0: 자, 수군가로 지난번에는 대히트를 치셨어요. 네. 그게 이제 데뷔 음반이었잖아요.
5: 맞죠. 2019년도부터 네. 활동을 했었죠.
0: 그러니까 뭐 아 7년이구나.
5: 근데 음반은 네. 20년에 나온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 네. 5, 6년 만에 네. 또 새로운 음반이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앨범은 흥보가네.
5: 그러니까 그 전에 예.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예. 싱글들이 한 네 곡 정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과정 중에 완성을 못하고 흥보가가
0: 그래서 이렇게 종종 확인을 하는데 예. 좀 불안했어요. 예. 안 나오나 보다.
5: 그래서 이 집은 사실 아니고 예. 이 집은 하다가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예요.
0: 아, 그래요?
5: 이 집이라고 불리는 작업은 멈춰 있고. 흥보가가 네. 먼저 나오게 됐죠.
0: 그렇구나. 이 집은 나오긴 나오나요?
5: 그렇죠. 곡들도 다 만들어 왔는데 한 네 곡 싱글로 네 곡 발매했고 예. 이어가는 와중에 예. 흥보가가 먼저 끝나가지고 흥보가 예. 먼저 이제 음반이 나오게 됐어요.
0: 지난번에 그 수군가에 대한 정보를 주셨을 때는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여기에서 그 드래곤 킹 아니었나요?
5: 맞아요.
0: 예, 그 작업으로 발전해서 완성된 게 수군가였다. 예.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5: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예.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예. 그래서 중간에 그냥 그 공연 때문에 중간에 이 음반이 먼저 나오게 됐어요.
0: 예.
5: 이 집 과정 중에 예. 중간에 이제 완성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서.
0: 그러면 그 국내 아시아 문화전당 공연 레퍼토리랑 이 모양새가 많이 달라요? 달라진 건가요?
5: 크게 다르진 않아요.
0: 크게 다르진 그러니까 않아요.
5: 처음에 수군가는 네. 이제 완전 다른 음악이었었어요. 네. 이제 밴드 형태도 아니었고 네. 또 이번에는 그냥 이날치가 가서 한 거여가지고 네네. 거진 비슷한 형태. 네.
0: 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약간
5: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0: 예전에 약간 윤복희 선생님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
5: 아마 여기저기서 했을 건데 예. 뭐 그냥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약간 데뷔번 생각하시면서 약간 떠시는 것
5: 같아요. 아니, 아니요.
0: 그러고 또 한. 예? 예, 박수범님. 예. 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요님이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3: 아니,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네.
0: 처음일 거다라고.
3: 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0: 안 유명한. 네. 아, 이날치가 안 유명해요? 상당히 유명세.
6: 네, 저희 유명합니다.
0: 그렇죠. 당연히 이름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은 그 락카밥이랑 계약을 해서 국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배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시죠? 이재님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건 아니죠.
4: 저는 워낙에 토킹헤즈를 네. 너무 좋아했기 맞아요. 때문에 어렸을
0: 비슷한 때부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네, 네. 너무 그 음악에 너무 팬이기 때문에 네. 아티스트로서도 너무 팬이기 때문에 그냥 꿈 같죠.
0: 약간 현실감이 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을
4: 완전
0: 수도.
4: 없고 내가 그냥 이렇게 뚱땅뚱땅 거리면서 살았을 뿐인데 네, 네.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0: 네. 그렇구나.
4: 매우 신납니다. 설레고.
0: 이날치에 관해서 이 루아카팝 레이블의 공식 포스팅이 이날치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 자리에도 데이비번이 직접 나왔으면 예.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기대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부담이 좀 크시겠어요?
5: 이 회사에서는 어쨌든 네. 이날치가 지금 홍보하는 거 메인인 것 같아요.
0: 메인이에요? 네. 올해는 네. 좀 집중적으로
5: 6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공연과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EP가 이번 달에 나오고 예. 10월에 이제 앨범이 또 나오고
0: 그게 말씀하신 2집이 되는 건가요?
5: 2집이 아니라 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한국에서야 알지만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팀이어가지고 네네. 수군가를 먼저 발매하겠다 해서
0: 그렇구나.
5: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예. 좀 정비해서
0: 그러니까 궁금해진다. 그러면 데이비드 번이 네. 수군가를 먼저 들어본 거구나. 당연히 순서대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5: 맞아요.
0: 그러면 홍보관은 들어봤어요?
5: 홍보관은
6: 홍보관을 발매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와요.
5: 네, 그 전에 만났던
0: 네.
5: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제 네. 이제는 들었겠지만 네. 예. 그렇구나. 예. 네. 네. 나중에 뭐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죠? 약간 수군가처럼 음악을 더 해주는 아, 농담이고요. 그리고 놀란 거는 아까 제가 이 라인업을 이 일곱 분의 뮤지션 조합을 2기라고 표현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막 최수민 님께서 3기라고 하시면서
6: 아, 2.5기.
0: 2.5기.
6: 제가 사실 그렇게 치면 1기도 있고 네. 사실 오빠는 그럼 0.5기인 게
0: 0.5기.
6: 1기로 활동하다가 탈출을 했거든요.
0: 복잡한 가족 구조군요.
6: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생겼다가 또 이제 다르게 간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기로 표현하기에는 네. 조금 네,
5: 엄청 꼬여 있어가지고 네. 네.
0: 그래서 제가 그 과거의 분들에 대한 뭐 질문을 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뭐 지금도 사이가 좋으신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아무래도
5: 사이가 좋은 거랑은 다르게 말을 해도 된다 했었어요.
0: 아 그런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음악적으로 예. 수군과 홍보관은 저는 오늘 전곡을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왔는데 예. 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뭐 좀 다른 점이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주제는 다르고
5: 예 우선 예. 이야기가 완전 예. 다르고 예. 음악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군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라면서 주로 들었던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음악이 네. 이제 많이 녹아 있었어요.
0: 네네.
5: 근데 시간이 지나

0: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 80년대 전 70년대 음악들의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그때 음악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1: 70년대 한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구나.
0: 그래서 펑크를 많이 듣게
1: 아,
0: 됐었어요.
1: 예.
0: 그러면서 그 펑크를 어떻게 이날치의 음악으로 가져올까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1: 그 펑크를 이렇게 말하자면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음악적 소재로 정하고 나서
0: 예.
1: 새로 꾸리신 멤버는 아니시죠?
0: 아니에요.
1: 아, 그런 건 아니고.
0: 그냥 홍보관은 이제 그 전에 만나서 다 하고 있었고, 홍보관을
1: 아,
0: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펑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가.
1: 그래요.
0: 예. 미기어스랑 같이 하는 작업이어서
1: 네네.
0: 좀더 원초적인 춤을 출수 있는
1: 아,
0: 리듬감을 좀 찾아보자 하다가 펑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1: 댄스업을, 그러니까 춤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제작 초기부터 댄스업을 한
0: 맞아요.
1: 그런 포커스를 맞춘 작업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투어도 지금 지역적으로 유럽 투어도 하고 오셨잖아요.
0: 작년까지 이제 계속 유럽 위주의 공연을 했었고, 이제 그 저희가 그 유럽에만 했었어요. 그쪽 에이전시가 유럽을 커버하는 에이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루아카밥하고 하면서 북미 커버하는 이제 에이전시가 새로 생겨서 올해부터는 한네 차례 정도.
1: 캐나다 뭐 투어도 예정돼 있다고.
0: 캐나다 베이스의 에이전시여가지고 캐나다와 북미 위주로 아마 한네 차례 거진 한두달 정도.
1: 앰비규어스 언급이 또 나왔었잖아요. 앰비규어스가 굉장히 또 인기가 또 많아요.
0: 맞아요. 저희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아니, 댄스의 요소에 있어서는 앰비규어스가 그이 프런트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활동도 이번에도 어우러지는 건가요?
0: 우선 지금 이게 흥보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그 시리렁 시리렁이란 제목으로 다른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고 이제 올해도 이제 또 해요. 그래서 그 엠비오스랑 하는 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이제 이날치는 흥보가란 이름으로 음악만 가지고 와서 활동을
1: 투어
0: 하고.
1: 할 때에도 이날치는 그냥 이날치로만,
0: 맞아요.
1: 밴드로만.
0: 원하는 데들이 있어야 엠비규어스를 그럴 때는 이제 같이
1: 여기
0: 다니기도
1: 미니
0: 하고.
1: 앰비규어스라도 이렇게 우리 수인님이 리더로. 뭐 춤은 좀잘 추시나요?
2: 저 춤이요? 좀 몸치기가 조금 있는데 노는 건 좋아합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근데 노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몸이 이렇게 안 따라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몸치긴 한데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1: 제 편견을, 그럼 국악인이시니까 국악은 댄서블 하는 음악과는 거리가 좀 있다. 이게 편견이죠.
2: 근데 그거를 단순히 편견이라고 할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댄서블한 음악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게 맞는 것
1: 있는 건
2: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흥이라는 요소가 항상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서.
2: 그쵸. 근데 흥은 근데 댄서블과 같이 놓을 만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렇게 얘기하는
1: 이
2: 요소는.
1: 조합을 좀 이질감을 갖고 혹시 처음엔 임하신 그런 건 없었어요?
2: 사실은 전 처음에 이날치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이 작업에 대한 이질감이나 뭔가 전혀 다른 요소들의 합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냥 멋있다. 진짜 이 멋있는 음악을 내가 하네? 라는 생각으로 이 뇌가 이렇게 감싸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1: 아, 그렇게 되면 몸이 원초적으로 반응한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2: 그쵸. 딱 몸이, 좋다.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 멋있는 걸, 빨리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막, 그런 요소에 뭐, 결합이나 막, 이런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이 별로 없이 뛰어들었던 것
1: 하긴 무대에서 퍼포먼스라는 게 무념무상이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를 푸짐하게 4곡이나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두 번째 라이브 청하겠습니다. 3

한강 오륜을 아느냐, 요게 제목이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성보가에서 놀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고요. 그 놀보의 가진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삼강 오륜을 아느냐, 이날치의 멋진 훌륭한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세음맥 라운지. 오늘은 얼터너티브 팝밴드 이날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팝을 넘어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락인데요, 락. 새 앨범 흥보가에서 3강 5륜을 아느냐 라이브로 감상했습니다. 요곡 같은,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를 하시면은 기존에 이 곡은 지금 4분대로 앨범 버전은 그런데 더 늘어나기도 해요? 막 좀.
1: 사실 즉흥적인 요소가 많진 않아요.
0: 많진 않아요?
1: 예.
0: 아, 짜여진 대로.
1: 짜여진 거 위주로 아직은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0: 장영규 씨의 베이스가 그냥 기타 같아요.
1: 예, 곡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곡에서는 약간. 부스트된 기타 같은 네.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락커 같아요.
1: 원래 락커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0: 아니, 원래 거기서 시작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과거를 세탁하시는 건 아닐 텐데.
1: 락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아, 늘 락커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싹 발견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날치의 체제는 처음부터. 베이스 두 대였어요. 이런 구성이 두 번째는 아니실 것 같아가지고.
2: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구성을 만나서 처음에는 혼돈. 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 헷갈리는. 근데 이제 조금 이 사운드에 원래 있었던 곡들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같이 곡을 만들면서 아 이거 뭔가 빈 요소에 어떤 악기들의 빈 요소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베이스가 어쨌든 리듬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그 리듬과 음의 이런 뭔가 이렇게 충돌도 재밌고 빈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재밌고 해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근데 왜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2: 제가 계속 이거 할 거니까.
0: 아, 제가 미쳐 못 알아들었습니다.
2: 네.
0: 아,
2: 예.
0: 워메드도 다녀오셨고 이제는 혹자는 이 코첼라 분위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1: 이제
0: 확장성이 그렇게 또.
1: 계획을 하고 있는
0: 하고
1: 것
0: 있으세요?
1: 같아요. 미국 회사에서.
0: 제가 새로 합류하신 멤버분하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신 한 분한테 각각 뭐 소감 같은 걸 좀 새로 합류하신 서진님 맞죠?
3: 아, 맞습니다.
0: 네. 어때요? 좀 초반에 막 이 낯설음을 약간 좀
3: 그쵸. 아무래도 밴드 셋으로 하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무섭고 해보지 않았던 장르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또 이날치라는 팀이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명성만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0: 일단
3: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0: 먼저 하던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항상 그 부담이 있군요.
3: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가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 네. 누가 뭐 좀 괴롭히던가요? 누가 되면. 그런 건 아닐 텐데.
3: 아니죠.
0: 스스로.
3: 예. 그렇죠.
0: 그걸 좀 넘어서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3: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흥보가를 발매하고서부터 좀 자신감을 조금 찾은 것
0: 다행입니다.
3: 같아요. 그렇습니다.
0: 다행입니다.
4: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0: 네.
4: 서진 씨가 저희 흥보가 에이스거든요.
0: 에이스예요.
4: 네, 흥보가 만들면서 서진 씨 역할이 되게 컸죠.
5: 네, 10살 때, 무려 10살 때
0: 신동, 말하자면 신동으로 데뷔하신 분이군요.
3: 완전 발표를 했어가지고.
0: 가장 선배일 수도 있는.
4: 흥보가 제일 선배죠.
0: 흥보가 전문가. 아니, 그리고 박수범님은 어떤 또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6: 이제 팀 하다가 이제 좀 개인적인 좀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나왔고 또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기회가 돼서 돌아왔는데 네. 그 형부가 중에 나가 살아봐라라는 곡이 있는데 나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0: 그 노래 좋더라고요. 네. 네.
6: 네. 세상이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누구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나가
4: 살아. 만들 때 고생은 되게 막 같이 엄청 했거든요. 네네네. 한참 힘들게 고생해서 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다 만들어진 걸 보고.

0: 이제 아 이제 딴 거 좀 해야겠네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막
1: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0: 신나게 열매를 따먹고 네. 이제 다 따먹었는데 네. 저 다시 안타깝긴 하죠.
1: 박수범님 말고 아니오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두 분이 헷갈려가지고 아니오님은 여기 원년 멤버시잖아요.
0: 예.
1: 그 지켜보는 좀 약간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간에 그간은 뭐 얼추 7년의 역사를.

0: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1: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0: 그래서 이제 네. 뭐 이런저런 과정 중에 네네. 같이 재밌게 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계속 생기고 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되는 거라고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예. 그 지속 가능한 예. 그런 프로젝트로 앞으로도 예. 오래 지속시키실 그런 의무감 같은 건 안 느끼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첫 멤버들 중에 쫙 빠지다가 네. 아니오 씨랑 저만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원님 뭐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생각했는데
1: 아 내보낸 게 아니라 빠진 거군요.
0: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네. 한 명이라도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남아 있으면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또 없어졌을 때 네. 이제 끝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지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1: 아까 인재님도 이거 계속 할 거라고 또 확언을 하셨잖아요.
2: 남들이 다 싫다 해도 둘은 남으니까 하겠죠. 네.
1: 그렇구나. 지난 멤버보다 좀 더 화기애애한 것 같다는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요?
0: 뭐 그렇다고 말하기 좀
1: 부끄럽지만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군요. 뭐 예. 이런 거군요. 예.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라이브 힘드시죠?
3: 아, 괜찮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CD 음원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라이브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입니다. 그리고 아예 네 번째 라이브도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까지 두 곡을 이어서 아, 이 화초장의 이 액센트가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튜디오 새 음반 홍보가로 찾아주신 이날치의 라이브 연주로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듣고 오겠습니다.
4: 내 이름 홍보야. 저기죠. 빨간 저 장롱 저거 뭐냐 화초장요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거 놔둬라. 아이 그러지 않아도 형님 오시면 드리려고 따로 목재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요. 말 나온 김에 이 화초장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는 뒤 잊어버릴까봐 외면서 가는구나!

0: 아니다. 송장 고들장 아니다.
1: 아니다.
0: 이놈이 거꾸로 지치면서도 모르겠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 가보여서 내

0: 화초장
1: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들으셨죠? 그 화 거기에 이 그냥 강세가 보통 강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까 에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스 진면모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네, 서진님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화초장 안 하셨나요 우리 또?
2: 제가 계속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어, 입모양을 봤을 때는 우리 서진님이 하는 줄 알았네요.
2: 죄송했습니다. 아, 예.
1: 수인님 예, 에이스군요. 예, 미안합니다. 예. 자 계속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먼저 들은 곡은 놀부의 탐욕을 노래한 거죠? 맞나요? 네. 맞아요?
2: 맞습니다.
1: 그냥 거기 가득 찬 보물에 눈이 어두운 뭐 그런 지금 들어볼 곡은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홍보가 놀부에게 쫓길 때 내쫓길 때 울며 불평하며 하는 그런 한탄의 내용이랍니다. 들어보죠.

0: 이렇게 날개 펴고 뻗어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안타까우셨다는데, 그게 저의 기우였습니다. 지금 날개가 몇 개인가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음반이 12곡인가요? 13곡인가요?
1: 12곡이 있는 것
0: 12곡이네요.
1: 같아요. 예.
0: 그게 이걸 원래 원전에 내러티브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건
1: 예,
0: 아니더라고요.
1: 그건 아니고 이제 음악적인 순서로
0: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스토리의 각색이나
1: 예.
0: 음악은 아예 처음부터 다 오리지널로 만드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1: 스토리 각색은 거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짜짓기 해서
0: 표현도 그러면 원전에 있는 걸 가져다. 아까 뭐 송장 구둔장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원전
1: 예, 다
0: 나와요?
1: 있는 것들을 이제 구조를 바꾸는 것
0: 구조를.
1: 예.
0: 작곡 프로세스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거 약간 민감한 질문인가? 아까
1: 아니요.
0: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작곡 크레딧이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1: 예. 우선 작곡 과정은 제가 준비할 때도 있고 이제 우리 연주하는 세 명이 모여서 합주를 해서 어떤 음원을 만들고
0: 탄생하는 경우도
1: 예, 그다음에 그 음원을 갖고 이제 보컬을 네 명과
0: 있고.
1: 이제 만나요.
0: 리허설도 하셔야 되니까.
1: 아니요. 그냥 딱 만나서 그걸 틀어 놓고 보컬들은 이제 책을 펼쳐요.
0: 책을.
1: 네.
2: 저희 네 명이 각자 배워온 그간 배워온 사설들을 이렇게 쫙
1: 소리
2: 펼쳐놔요.
1: 판소리들을
2: 그래서
1: 이제 판소리
0: 저같이
1: 책들을
0: 국악에 무식한 사람은 사설이라고 하면
3: 저희한테
0: 모르는데?
3: 그게 악보거든요.
1: 예, 흥보가 책, 수군가 책, 뭐
2: 가사집.
1: 예,
3: 저희는 오성보가 없고 가사만 있는데 그게
0: 가사인데
3: 저희의 악보예요.
0: 그게 이제
1: 다
0: 머릿속에는
1: 들어있는 거죠.
0: 다 들어있는.
1: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배운 게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이제 책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 저는 이제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네 명이서 이제 던지기 시작해요.
2: 하나씩 막 좋아하는 대목이나
1: 예.
2: 뭐
0: 그러면
2: 배워온 대목 불러요.
0: 가장 행복하시겠네요. 뭐가 막
1: 제가 계속 여기 네 명이 이제 막 들려면 그중에 이거예요. 이거 멈추고 이거
0: 이거예요.
1: 해서 아니면 통과 통과.
0: 그럼 빨간 줄 이렇게 더 놓고
2: 저희 정말
0: 이거예요.
2: 치열해요. 저희
0: 치열해요.
2: 정말
1: 자기께
2: 치열합니다.
1: 손혔으면
0: 선택
1: 좋겠어서.
0: 당하고 싶어서.
2: 네. 선택하고 싶, 당하고
1: 그래서
2: 싶어서.
1: 그 만들어 놓은 리듬에 수십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걸 이제 그걸 갖고 음악적 구조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0: 약간 좀 비약하자면 약간 영화 찍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액션 했는데 연기를 보면
1: 실험 영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시나리오가 없는 거다 보니까
0: 시나리오는 없다.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수군가의 어떤 대목을 편곡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늠 안에 어울릴 수 있는 충돌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대목들을 고르는 거죠. 그것들이 좀긴 대목도 있고 한마디도 안 되는 한 단어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시키면서 팝 음악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0: 거기 또 탁월함이 있네요. 그걸 또 편집을 해내는.
1: 그것밖에 못하는 거
0: 자,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아까 캐나다를 베이스로 투어가, 이제 월드 투어가 이루어진다고
1: 아닙니까? 예,
0: 말씀하셨는데,
1: 시작이 캐나다예요.
0: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가십니까?
1: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유럽 갔다가
0: 그래도 짜임새가 다 머리에 입력이 되신 상황이네요.
1: 네, 아마 네 차례 미국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무튼 자랑스러운 한국의 또 다른 또 밴드 중에 하나죠. 그런 부담은 뭐 알아서 느끼실 것 같긴 한데.
1: 부담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잘해서 잘 살아남고
0: 그럼요.
1: 네,
0: 재미로
1: 그래야죠.
0: 재미있게.
1: 네.
0: 너무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마음에 와닿았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투어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1부 마무리 곡으로 역시 그곡 들어봐야죠. 나가 살아봐라. 이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Managua sin Somoza.
1: Presente.
0: El barrio.
2: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 1978년도의 사운드였습니다. 70년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불었던 살사붐, 그 중심에 있던 음반사죠. 파니아 레코드의 두 주역들, 트롬본 연주자 아티스트 윌리 콜론, 벌토리코계 미국 아티스트죠. 그리고 파나마 출신의 루벤 블라데스가 함께 발표한 시엠브라, 씨뿌리기라는 음반에서요. 블라스티코, 플라스틱 전해드렸는데요. 곡이 끝나는 부분에 뭐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를 호명하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의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치에 화기애애하고 훌륭한 라이브 토크 멋졌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좀 모자라서 빼먹은 음악이 하나 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했던 올해 발표된 최신 싱글인데요. 떴다 저 가마귀, 이날치의 새 싱글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과 함께하는 음악정찬 이어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맛있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진짜 스튜디오가 너무 지금 뜨거워가지고
0: 좀 핫하죠?
1: 네, 예, 예. 항상 좀 건조한 바람이 있었는데 예. 지금 너무 후끈후끈해가지고
0: 일곱 분의 이
1: 네, 열기가
0: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이 에너지.
1: 네.
0: 그렇게 되면 전 항상 이렇게 띵한 그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전혀 나쁜 의미는 아닌데
1: 너무 좋은 에너지죠. 예,
0: 그 기운을 제가 다 받잖아요.
1: 네. 예.
0: 그래서 좀 예.
1: 네, 오늘 제가 더 말을 좀 많이 해요. 띵
0: 한대요? 어우, 이날치, 막 이러면서.
1: 아 근데 왔는데 예. 사과 상자가 예. 하나 왔던 거예요.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초에 네. 이 아립 씨를 위한 선물 상자가 하나 도착을 네. 했어요.
1: 이게 지난주에 예. 저희가 막 그 제철나물 얘기를 좀 했는데,
0: 맞아요.
1: 충주 산청면에서 안정숙님께서 네. 그 집, 우리 집에서 반경 10km 이내에 농산물, 과일, 막 들풀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 아.
1: 두릅에 막. 쪽파에
0: 맞아요.
1: 너무 귀한 파프리카 향기로운 사과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거 먹고 저 만년 동안 살겠습니다. 100년 만년 살겠습니다.
0: 너무 귀한 선물이어서 네. 감동이었습니다.
1: 네, 함께 또 나눠드시라고 해서 다 여기 함께 잘 먹겠습니다.
0: 안정숙님 어디라고 정확히?
1: 충주, 네, 충주. 산청면에서.
0: 산청면 네. 안정숙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0: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1: 네.
0: 방송에서 지난번에 오란다 이야기했더니 오란다도 보내주시고
1: 네.
0: 이번에는 사과와 그 제철 네. 채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보내주시고
1: 다 갚지도 못할
0: 다음엔 뭘
1: 쌓여갑니다.
0: 얘기할까요? 해산물 쪽으로 가볼까요?
1: 욕심부리면 큰납니다.
0: 네. 안 됩니다.
1: 네.
0: 자 오늘 네. 이게 뭐죠? 가면서 봐.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시나요? 이하립 씨는?
1: 저는 잘 하는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뭐 네. 빈도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된다?
1: 글을 올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 10년 이전에 2010년 이전에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막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1: 이름 있어요?
0: 아니요. 이승열이에요, 그냥.
1: 아, 진짜?
0: 예. 네. 근데 너무 사소한 걸 올리더라고요. 아무도 안볼 거라는 가정하에 별걸 다 올리기.
1: 근데 사소해야
0: 예. 네.
1: 또 이게 다가가기 좋거든요.
0: 근데 음악과 관련된 거를 올리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뭔가 공지성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페스티벌 참여 전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1: 지금 환호 소리가 들리는데 제발 올려줘.
0: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1: 올려줘.
0: 그걸 할수 있었다는 게좀 놀랍긴 한데, 별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1: 스스로 재미를 못 느꼈다. 여러분도 댓글 많이
0: 나
1: 달아주세요.
0: 보는 게 재미있을 리는 없잖아요.
1: 아이,
0: 그러니까.
1: 아니, 재밌어 하시는
0: 내가 나를
1: 분들이
0: 본다? 이게
1: 또
0: 재밌는
1: 주변
0: 건가?
1: 사람들이 또 계시니까, 원하시는 분들
0: 아, 주변
1: 계시니까.
0: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1: 그럼요.
0: 이건
1: 항상
0: 일이구나.
1: 홍익인간 제세유약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0: 그렇구나.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음악 정찬 어떤 메뉴인가요?
1: 오늘의 메뉴는 축 5월입니다.
0: 축
1: 5월.
0: 5월.
1: 네.
0: 5월은 세금을 내야 되는 날이 많잖아요.
1: 아, 그렇죠.
0: 뭐 많이
1: 종합,
0: 나가지 않나요?
1: 종합 어쩌고 저쩌고 내야 되고.
0: 돌려받는 즐거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1: 그렇죠.
0: 예.
1: 제가 개인적으로 5월을 너무 좋아해서
0: 왜 그렇죠?
1: 저는 5월을 그냥 하나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나의 따로 뚝 떨어진
1: 네네네네.
0: 계절이요?
1: 그래서 5월에 사실은

0: 푸름.
1: 왜냐하면 이 푸름이 1년 내내 기다린 푸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록의 계절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푸름이라서 또 가장 좀 빛나고 뭐랄까 싱그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5월이 너무 좋아서 그 이렇게나 좋은 5월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축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약속도 잡고 뭐 퇴근하는 나를 위해서 혼자만의 저녁 식사도 차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좀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산책도 좋고 근데 저는 이때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 5월을 위해서 많은 좀 작품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0: 뭐 그런 게 있을까? 찾아보면 분명히 클래시컬 작가들은 그런 약간 순진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뭐 줄리 런던
0: 뭐
1: 저
0: 있나요?
1: 언니만 해도 이게 달별로 이렇게 쫙쫙쫙 하신 게 있어요.
0: 아, 그런 컨셉으로.
1: 네네. 근데
0: 아, 저희 새 음행에서는 핀란드의 1호 란탈라라는 피아니스트가
1: 오,
0: 캘린더 형식으로
1: 그런 것도 너무
0: 1월부터
1: 좋죠.
0: 12월까지 총망라한 그런 12개
1: 네.
0: 작품이 있더라고요.
1: 맞아. 그리고
0: 소개한 적
1: 전진희
0: 있어요.
1: 씨도 브레싱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피아노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에 특히나 많은 음악가들이 이런 걸 내고 또 예술가들은 또 5월에 관련된 작품 그리고 또 시인들이 막 5월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써주셨으면
0: 그래요?
1: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만 하는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마켓도 있었으면 좋겠고
0: 5월을 정말 국가의 어떤 축제로 그런, 예,
1: 네.
0: 다 꽉꽉 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네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 이제 그런 축하하는 5월을 위해서 전 세계 음악가들을 모셔가지고 5월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등떠밀려 온.
1: 내가 여기 왜?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와
0: 몰라, 이
1: 계시는데.
0: 아집이라는 사람이요.
1: 네. 첫 번째 선생님은 주앙 도나토라고 올해 또 브라질 그 보사노브의 아버지들의 친구분 되는 네 진짜 전설적인 뮤지션이시죠. 뭐그 카를로스 조빔 그다음에 조앙 질베르트와 함께 협연하면서 음악도 하시고 근데 이분의 앨범이 있어요. 루가루 꼬몽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여러 개 발표하신 것 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좀 흔치 않은 그런 앨범입니다. 거기에 수록된 귀 베스데이로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뭔가 약간 그 잔치에 가면 축하하는 잔치에 가면 어르신들 와가지고 약간 좀 헛소리 같은 거좀 하시잖아요.
0: 추임새가 아니라?
1: 쉰소리 같은 거 하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이제 헛소리라는 제목인데 약간 어른들이 와셔서 이제 약간 그런 소리 하는 느낌으로 신나게 이 축제를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떨까?
0: 잠깐만, 그게 쉰소리가 좋은 거예요? 나 지금 이 뉘앙스를 확인을 해야겠.
1: 이제
0: 훈수
1: 좁고
0: 두는 거뭐 이런 거예요?
1: 훈수도 있고 막또 갑자기 이상한 맥락으로 또 빠지시기도 하고 그런 느낌?
0: 이 화술적으로 좀
1: 네.
0: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막 갑자기 막 주제가 여기서 막 저쪽으로 뛴다거나
1: 맞아요.
0: 이런 상황이군요.
1: 그래서 너무 분석해서 들을 필요 없는. 네, 그냥.
0: 너무한다.
1: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잔치 흥을 띄워주는 어르신이 와서 이런 즐거운 느낌으로 시작을 열어주는, 네, 조금만.
0: 그게 도나토가 오늘 맡은 역할이군요.
1: 맡은 역할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975년 발표 음반이고요. 아, 질베르토 지우하고 함께 만든 그런 곡이네요. 혹시 질베르토 지우가 목소리로라도 참여했을까?
1: 참여한 것 같진 않고 이 노래가 심지어 보사노바인데 중간에 막 기타 솔로가 나와요.
0: 기타 솔로가 나와요.
1: 혹시 솔로를 하셨을까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1: 상상해 봅시다.
0: 기 베스데이라. 헛소리. 신소리.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첫 곡입니다. 들어보죠.

0: bem. Já fiz, que besteira você fez. Já faz um mês. Ou mais, que besteira você fez. Pois foi você e a beleza de um rapaz.
1: Alquenes compra Homério. Que besteira. Alferes Homério. Alquenes compra Homério. Alquenes compra Homério. Alquenes mares. Alquenes compra. Alquenes compra Homério. Alquenes compra Homério. Alferes. Alfúnio. Que besteira.
2: 브라질의 거장 고 주앙 도나토의 75년 음반에서요. 키베스테이라 헛소리였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첫 곡으로요. 축 5월 테마로 고른 첫 곡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 리듬을 듣고 있자니 아까 그 일부가 또 떠오르는데요.
3: 네.
2: 우리 이날치
3: 네, 춤을 좀 춰야 될 것 같은 느낌에
2: 어떤 게 더 더 댄서블 한 거지? 막 이러면서
3: 이 살사를 어디 이 힙을 어디까지 네. 돌려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2: 네, 딱 네. 드는 생각은 아 어쩌면은 만약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타내자면. 이날치 음악이 좀 더 빨라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하는 거지.
3: 스피드 더 올립시다. 네.
2: BPM이 좀
3: 올립시다.
2: 약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3: 이 어르신도 이렇게 네. 빠르게.
2: 김아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헛소리 아니련지요. 이런 헛소리라면 모셔서 귀 쫑긋하고 들어야죠.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괜찮게 들릴 수도
3: 네,
2: 있어요.
3: 맞아요. 이제 다 알아들으면 또 힘들 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약간 한쪽으로 꼽고 네. 네, 꼽고 들어야 될 수도 있어서
2: 음악 나가는 동안에 그 뭐 그런 신소리 헛소리라는 뉘앙스도 결국에는 애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
3: 네, 그렇죠. 그냥 아이들에게 건네는 인사 같은 건데 그게 막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주름이 이렇게 많이 졌어? 막 약간 이러실 때 아유, 주름이 져도 예쁘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은 건데.
2: 그러니까.
3: 네.
2: 그렇게 들으려면 EQ가 한 200 넘어야 돼요? 어떻게
3: 다음수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마상 예쁘시면 안
2: 저는
3: 된다.
2: 이제 집에 가죠. 그렇게 되면.
3: 나 어르신 절대 안 봐. 그때 나 부르지 마. 약간 이렇게 되죠.
2: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2: 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테마 축 5월 그 테마를 고른 두 번째 음악도 소개해 주시죠.
3: 네. 두 번째 음악은 제가 이분의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벼르고 언제 이분을 소개할까 하다가 네.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 브라초라는 그 정말 멋진 브라질 뮤지션인데요.
2: 베네수엘라네.
3: 아, 베네수엘라.
2: 네, 베네수엘라.
3: 네네, 베네수엘라. 네네. 감사합니다.
2: 네네.
3: 네, 이분이 이 앨범이 이게 파란색 일러스트레이트가 이렇게 거기에
2: 아, 이거는 약간 뭐
3: 약간
2: 유화예요?
3: 유화 느낌?
2: 같은 느낌이 네. 난 것 같기도 하고.
3: 혼자 이렇게 기타를 네. 들고 이렇게 벽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치는 모습이 그림으로 있는데 이 그림 모습 그대로 공연하시더라고요.
2: 아.
3: 네. 머리도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정말 이분이 라 꼬라스 소나다. 라 꼬라스 소나다. 이 네. 노래를 제가 듣는데 5월을 축하하면서 정원은 없지만 정원이 있다 우리 집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커피랑 이제 디저트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주방에서 이분이 기타를 딱 들고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노래를 그럼 나는 끝났다
2: 이분 약간 모습이
3: 네.
2: 닥터 지소우에서 그 세우 조지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3: 그런 느낌
2: 그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3: 네 그런 느낌이 예. 있어 머리도 약간 떠가지고
2: 예.
3: 근데 이분이 나탈리아 라포르가데 이제 예. 세음에서 많이 사랑하는
2: 멕시코 아티스트요
3: 네 그분의 앨범
2: 네
3: 앨범도 많이 또 밴드 참여, 리더로서
2: 아 세션 뮤지션으로
3: 네,
2: 참여를 했군요.
3: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라포르가데 음악을 그 여기 새음악에서 네. 선곡한 거 듣고 너무 좋아서 방PD님한테 네. 누구냐 여쭤가지고 또 듣게 됐는데 또 이분을 알게 되면서 아 이분이 또 라포르가데에 또 음악까지 해주셨구나 하면서 막 박수를 딱 치면서 근데 이 앨범에 네. 1번부터 그냥 쫙 좋습니다.
2: 이게 또 그림이 앨범 구성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솔로 기타와 목소리로만 이루어진
3: 단
2: 선곡이죠?
3: 두 가지.
2: 그렇죠.
3: 단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주먹에서 들고 나와서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작게 했다, 크게 했다가 막 리드미컬 했다가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다 들리는 그런 음악을 하시고
2: 약간 이하립시 음악도 그런 컨셉 아닌가요?
3: 그랬으면
2: 기타 한 대와 목소리로
3: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그 실력이 딸려가지고 어렵지만 정말 이 노래만큼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꼭 소개하고 싶었고 노래 가사는 오늘 밤 당신 빛에 사로잡혀 내 모든 기쁨을 당신을 위해 노래할게요. 약간 세레나데 같은
2: 노래 가사가 이제 그런 거예요.
3: 네,
2: 사랑 노래군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말 이분을 지금 당장 집으로 초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일단 부엌에서 등장하는 걸로
3: 네,
2: 예, 기타 들고
3: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아우구스토 브라초의 라 코라손 나다 직감 들어보죠.

0: 베네수엘라 태생의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하고 수도 브라초의 노래와 연주로 라 코라소나다 직감이었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두 번째 메뉴로 들어봤고요. 뭐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 나지만 음반은 2022년 4년 전에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자리 잡고 활동을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뭐아 멕시코가 약간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예전에는 일본으로 많이들 뭐 넘어가셔서 그렇게 개척을 해보려는 시도도 많았는데 남미나 그런 데서는 뭐 쿠바에서도 가고 쿠바는 좀
1: 맞아요.
0: 이해가 돼요. 예.
1: 맞아요.
0: 멕시코로 많이들 간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드네요.
1: 네. 멕시코에서 지금 아주 멋진 음악을
0: 네. 네.
1: 계속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이하립 씨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저쪽 북으로 이 국경이 뚫려 있다면.
1: 뚫려 있다면?
0: 네.
1: 전 한국을 좋아합니다.
0: 한국요?
1: 한국, 사계절이 있는, 저는 사계절
0: 아니,
1: 5월이 아름다운.
0: 우리도 그런 상상의 나를 좀 펴보자고.
1: 아,
0: 왜냐면
1: 펴보자.
0: 이
1: 안
0: 날치가 뭐
1: 가봤으니까.
0: 유럽도 가고
1: 혹시 어디 가?
0: 캐나다도 가고 뭐
1: 어디가?
0: 그런다고
1: 저
0: 그러더라고요.
1: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0: 블라디보스톡?
1: 네, 되게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0: 뭐
1: 너무 멋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0: 예, 지도 펴놓고 이렇게 푹 찍어서 발길 가는 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예, 근데
1: 혹시
0: 이거
1: 어디 가고 싶으세요?
0: 저는 당장은 없어요. 저도
1: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고
0: 한국이
1: 하시더지만,
0: 좋습니다.
1: 네.
0: 저는 약간 남이 얘기를 해야 번죽을 좀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주도하는 편은
1: 제가 오늘
0: 아니라서.
1: 이끌지 못했습니다. 더 반짝이는 곳을
0: 예.
1: 말씀드렸었는데, 네.
0: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바로 아우구스토 브라초 말씀하셨을 때 언급한 멕시코의 나탈리아 라폴카데네요.
1: 네,
0: 예.
1: 진짜 그 방피디님이 선곡하신 후로 정말 집에서 자주 듣게 된 음악이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죠. 위로와 쉼이 되어주는 목소리. 네, 그래서 이 특히 이 노래 엘 루가르 꼬레또 해가지고 이게 평범한 장소 막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노래 끝에 보면 알맞은 장소는 바로 지금 걷기에 딱 좋아요. 알맞은 장소는 바로 지금 걷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제가 5월에 5월을 보고 맞이하는 마음이어서 네, 특별히 어디 가지 않아도 바로 그냥 여기에서만 숨쉬고 있어도 너무 좋다. 네, 저 혼자 너무 지금 5월을 축하하고 있는 거죠?
0: 괜찮아요.
1: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또 함께 아우구스투 브라초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탈리아 라포르가데의 2022년
0: 네.
1: 앨범에 수록된 노래 엘 루가르 꼬레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평범한 장소, 걷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 그런 순간을 노래한 이곡 들어보죠.

0: 의외의 그 별사탕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프랑스어 나레이션으로
1: 네.
0: 예, 멕시코의 나탈리아 라포카르데의 스페인어 가사에 약간 서프라이즈로.
1: 네, 다
0: 아니
1: 들으.
0: 저도 짧게만 이 장소가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엘 루가르 코렉토 나탈리아 라포카르데의 2022년 발표곡이었습니다. 이분은 세우맹의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달링 잘
1: 세요의
0: 틀어드리는데
1: 디바. 네.
0: 오늘 한건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콩콩님께서 오늘 선곡에 대한 이렇게 또
1: 어우,
0: 네, 글을
1: 감사합니다.
0: 주셨습니다.
1: 5월 축하드려요.
0: 네. 어제 선곡이 좋아가지고 이
1: 네.
0: 내부적으로도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약간 뭐 약간 마술적인 싱크 이 시간의 이 분위기와 그날 뭐첫 소식의 주제와 뭐 중간에 노랫말의 내용과 이런 것들과 이 음악적인 요소와 뭐 이런 그런 거가 어우러지면은 한 수년 만에 한번 정도 그런 싱크가 맞는다. 너무 좋다. 막 이런
1: 너무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좋으셨겠어.
0: 예.
1: 네.
0: 게시판에 딱한 분이 또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1: 한분 아니시죠? 여러분 빨리
0: 제가 본
1: 올려주세요.
0: 건한 분. 제가 고르진 않거든요.
1: 네네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모든 이 온도와 이 RPM과 이 리듬과 습도 이게 다 맞기가
0: 너무
1: 정말
0: 민감해.
1: 쉽지 않은데 아, 진짜 부럽습니다.
0: 오늘 잘하고 계신다잖아요.
1: 네.
0: 비 오는 분위기죠. 여기 경기 북부에는 지금 비가
1: 예,
0: 오고 있긴 한데요.
1: 이슬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0: 예.
1: 네.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그가 차려내는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죠. 오늘은 축 5월 이런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 만나보죠.
1: 네, 네 번째 축전을 띄워주신 팀은요, 산만한 시선이라는 한국 인디밴드
0: 네.
1: 남성 듀오의 노래입니다. 2024년 그첫 번째 EP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라는 제목인데요. 이 산만한 시선은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대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다가 산처럼 커다라면서도 주의 없이 산만하게, 이게 약간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산만한 시선인데, 이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하다가, 일단 영상에 들어갈 음악부터 만들어 놓고 해볼까? 하다가 이제 팀이 만들어지게 됐고, 너무나 아름다운 또 화음을 보여주는 남성 듀오인데요. 뭔가
0: 재주가 많으시네요.
1: 그렇죠.
0: 영화, 기록 영화지만 다큐 만들면서 필요한 음악 본인들이 다 만드는.
1: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앨범, 아, 첫 번째, 이건 EP고 앨범에는 두 분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어디,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0: 네,
1: 그게,
0: 그런 본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건가?
1: 그런 건가 봐요.
0: 예.
1: 그래서 약간 영화적으로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저는 진짜 이 5월에 관련된 모든 것이 노래가 되면 예쁠 것 같다 해서 오늘에도 축하곡으로
0: 네.
1: 골라봤습니다.
0: 한국의 아티스트 산만한 시선.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0: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이죠. 축 5월이란 테마로 골라온 네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듀오 산만한 시선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였습니다. 자, 이제 무르익어 갔고 이제
1: 네.
0: 마지막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 5월에 좀 노래 좀 써주세요.
0: 5월 노래?
1: 요르디님.
0: 5월 노래가 뭐 있었나?
1: 없으시죠?
0: 계절에 관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1: 혹시 어떤.
0: 계절을 하찮게 생각하나 봐요, 저는.
1: 아, 그럴 수
0: 예.
1: 있죠. 네.
0: 뭐, 계절은 그때 요즘은 좀 중요한 것 같아.
1: 요즘은.
0: 날씨에 민감해지고 막 그러니까.
1: 근데 5월
0: 예.
1: 꽤 괜찮죠?
0: 5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아니, 뭔가
1: 신고하는
0: 이렇게
1: 날.
0: 이렇게 뭔가 지출이 많아지는 달? 이런 느낌이 좀 있던데.
1: 그런 느낌도
0: 예.
1: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행사들이 가족 행사도 많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0: 네.
1: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0: 네.
1: 너무 아름답다.
0: 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 푸른 너를 본다. 네,
1: 시인이다.
0: 그게 근데 그거는 약간 11월?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1: 푸른 너.
0: 예. 네,
1: 네.
0: 전 하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기대하겠습니다.
0: 예. 뭐를 기대요?
1: 새로운 곡좀 부탁드려요.
0: 네.
1: 네네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오늘 마지막 축전을 정해 주실 분은 필리핀의 음악가 2014년에 데뷔한
0: 네.
1: 멜로우 펠로우. 네. 이름처럼 부드럽고 무드 있는 사운드를 이제 바탕으로 드림팝을 보여주는 팀이죠. 이분들의 댄싱으로
0: 네.
1: 2017년 음악이더라고요.
0: 17년이요?
1: 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같이 춤을 춰요. 저는 늘 그런 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이거든요. 그래서 댄싱, 5월의 댄싱으로. 네. 뭔가 어떤 춤사위라도 좋으니
0: 네.
1: 나만의 어떤 무빙으로 네, 이 5월을 시작하면 좋겠다.
0: 네.
1: 하늘에 손을 꽂아도 좋고
0: 네.
1: 옆으로 찔러도 좋고
0: 네.
1: 죄송해요.
0: 그꼭 해야
1: 이날치님의
0: 됩니까?
1: 아니
0: 그, 예.
1: 그 이날치님의 그 흥이 아직도
0: 예.
1: 제가 배어 있어가지고
0: 아, 그분들 근데 춤뭐잘못 춘대요. 춤은 앰비규어스, 예, 댄스 컴퍼니가 다 도맡아서 한대요.
1: 하시고 이제 이 흥만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0: 예, 그들은 음악으로, 연주로 흥을 돋구는
1: 그쵸.
0: 거고.
1: 그럼요.
0: 우리도 그냥 그러면 안 될까? 뭐 이렇게
1: 연주로
0: 찔러야 돼?
1: 아니야. 찌를 필요 없어. 마음속으로 찔러도 돼.
0: 다행입니다.
1: 네.
0: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정성껏 준비해 오신 음악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0: 필리핀의 멜로우 펠로우의 댄싱.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시.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0: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some time today, Dad. I know you've been busy.
1: Of course. It's not every day we get to sit down and catch up like this.
0: Dad, what was I like when I was little? Was I a handful?
1: Well, you kept me on my toes for sure, but you were always my little shadow.
0: I was so happy whenever you came home from work and put me on your shoulders.
2: And here's today's review.
3: 따라잡다, 밀린 대화를 나누다.
2: Catch up.
3: 다루기 힘든 사람.
2: Handful.
3: 그림자, 껌딱지.
2: Shadow.
3: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누군가에게 긴장감을 유지시키다.
2: Keep 목적어 on one's toes.
3: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시간을 내다.
2: Make time.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3: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2: 좋아요.
3: 그 손님은 늘 날 긴장하게 해. 그 손님은 늘 날 긴장하게 해.
2: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keep 목적어 on one's toe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방금 들으신 방송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였습니다.
3: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귀가 트이는 영어.
6: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7: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Collectibles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핵심 주제어입니다. 수집품 같은 걸 말하는 단어죠.
6: 그렇죠. Yeah, anything that you like to collect as a hobby, it doesn't matter really whether it's valuable or not, but some of the things that are in demand, like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can reach like millions of dollars.
7: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예술 작품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뭐 그림이라든가 아. 조각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 뭐 우표, 동전. 요즘 시대에 와서는 뭐 피규어들, 뭐 희귀한 제품들은 상당히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포켓몬 카드 이것까지 이제 수집품이 되나 봐요.
6: 네. Oh yeah, my son has been into them big time. I don't think he has any ones worth like millions of dollars. I don't think. But yeah, collecting those has been a thing. I think since like the 90s, even when I was younger, there were Pokemon cards. It's like baseball cards in the US have long been valued as well.
7: 맞아요. 특히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고 뭐 희귀성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뉴발란스하고 나이키 때도 얘기했듯이 운동화 중에도 그 한정판 스니커즈들이 있어요.
6: 아, 그렇죠.
7: 그것도 가격이 정말 천문학적이더라고요.
6: Yeah, 네. especially if it's like unopened in pristine 맞아요. condition. And it's the same for collectible cards. If they've got no scratches on them, they've been kept.

0: well. And even what we talked about recently, a few weeks back, Labubu, you know, those have now become collectible 그렇죠. items too.
1: 뭔가 아트 토이, 컬렉티블 그 군에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며칠 전에 했었던 그 중국 그 회사가 만드는 인형도.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수집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이것이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 투자인가? 이런 기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0: We'll turn to page 44 in our May books for part 1.
2: Record Pokemon card sales sparks debate over collectibles.
3: A rare Pokemon trading card sale has renewed debate about whether collectibles can serve as investment assets. Social media personality Logan Paul auctioned a Pikachu Illustrator card for $16.5 million, setting a trading card record. The buyer, an investor at Solari Capital, sees the purchase as part of a strategy to collect scarce items with long-term value.
1: 카드 한 장이 1,650만 달러면 거의 230억에서 40억인데 뭐 빌딩 한 채 값이잖아요.
4: 그렇죠.
1: 근데 카드 한 장이 이렇게 와 낙찰된다는 게 대단합니다.
0: Yeah, that's why there is a debate. It comes up in the first sentence. A rare Pokemon trading card sale has renewed debate about whether collectibles can serve as investment assets.
1: Okay. Rare 자체가 희귀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Mm-hmm. 뭐 뒤에 나오는 scarce라든가 rare라든가 이게 오늘 다 나오는 희귀성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자, a rare Pokemon trading card sale. 자, 희귀한 포켓몬 그 트레이딩 카드 거래 사례가 has renewed debate about whether collectibles can serve as investment assets. Asset은 자산이니까 이런 수집품도 투자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0: 되겠네요. So I think every time a record is broken, this debate happens again. That's why it's a renewed one starting again.
1: 그전에도 고가로 팔린 포켓몬 카드가 있겠죠? Mm-hmm. 이게 약간 역대 최고가로 팔렸나 봐요. 네. 그러면서 또 뉴스에서 많이 다루면서 또 이거에 대한 논쟁 한번. 다음에 또 이게 깨지면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Okay.
0: A rare Pokemon trading card sale has renewed debate about whether collectibles can serve as investment assets. Social media personality Logan Paul auctioned a Pikachu Illustrator card for $16.5 million, setting a trading card record.
1: 포켓몬에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피카츄가 거의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피카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카드가 무려 1,650만 달러의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social media personality Logan Paul auctioned a Pikachu illustrator card 그랬죠. auction이란 건 일단 명사로는 경매라는 뜻인데
0: 네.
1: 뭘 auction했다 이렇게 동사로 쓰면 경매에 붙여서 팔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0: Exactly. So Logan Paul here didn't buy it. He sold it at auction. Right?
1: 그렇죠. 네. 팔았다는 의미예요. auction을 이렇게 쓰면. 그 앞에 personality는 뭐 이제 성격 얘기할 때 MBTI 뭐야 그럴 때 what's your personality 그때 네. 이제 성격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런는 무슨 말이에요?
0: Yeah, so when you talk about TV personality, radio or social media personality, it's someone famous from that field.
1: 여기서는 성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0: 그렇죠. 네. 네.
1: Social media personality 그러면 유명인이나 그 플랫폼이나 그 업계에서 좀 잘 알려진 인물을 personality라고 부릅니다. 네. Okay.
0: And so it auctioned for $16.5 million, setting a trading card record. So maybe not just in the field of Pokemon, but in trading cards in general.
1: So 이 카드 수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베이스볼 카드일 수도 있고 이런 트레이딩 카드 업계에서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금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구매는 한 77억에 했다 하더라고요. 한 240억 정도에 팔았으니까 한 3배 넘게 판 거네요.
0: Yeah, Logan Paul is so famous that that must have added a premium to it
1: 그렇네요.
0: as well. And yeah, we call these trading cards. I don't know what we call them in Korean. Maybe just 카드. But trading cards because not you buy and sell them, but you'd swap them with your friends. These were designed for kids to just swap in the playground. So that's the trading aspect. One more time. Social media personality Logan Paul auctioned a Pikachu Illustrator card for $16.5 million, setting a trading card record. The buyer, an investor at Solari Capital, sees

0: the purchase as part of a strategy to collect scarce items with long-term value.
1: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샀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The buyer, an investor at Solari Capital. Solari Capital이라고 하는 뭐 자산운용사일 수도 있고요.
0: Mm-hmm.
1: 여기 한 투자자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sees the purchase as part of a strategy to collect scarce items with long-term value. 좀 장기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희소성이 있는 물품을 수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걸 구매했다.
0: Yeah, because I guess if you think about supply and demand, you want the items that are very rare in short supply, scarce.
1: 그렇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개인이 산 것 같지가 않아요. Solari Capital 하면 이건 약간 뭐 회사 느낌이잖아요.
0: Mm-hmm.
1: 뭔가 좀 자산 운용을 하는 그 회사가 이 수집품 중에 희소성이 있는 걸 이렇게 구매한다는 건 포트폴리오를 약간 다각화하는 전략 중에 이 수집품들도 지금 구매한다는 얘기거든요.
0: Yeah, it might be a good way to diversify your investments, right?
1: Mm-hmm.
0: Okay, we'll move on to part two.
2: Interest in trading cards and other collectibles has surged as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rise. Observers note growing demand from collectors and investors who believe these items can help diversify portfolios. Platforms such as eBay have reported strong growth in collectible sales, reflecting rising enthusiasm for rare cards and memorabilia.
1: 자, 이런 트레이딩 카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0: Interest in trading cards and other collectibles has surged as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rise.
1: 자, 이런 카드들의 가격도 오르고 transaction volume이란 건 거래량을 말하는 거죠.
0: The number of, yeah.
1: 맞아요. 자, 그런 거래 건수도 이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트레이딩 카드에 대한 혹은 그 밖의 기타 등등의 수집품, collectibles라는 건 더 큰 범주의 그 얘기 아닙니까?
0: Mm-hmm. 네.
1: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한 이 수집품들에 대한 관심이 has surged. 이것도 관심이 그냥 조금 는 게 아니라 팍 많이 는 거잖아요.
0: Mm-hmm.
1: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Mm-hmm. One more time. Interest in trading cards and other collectibles has surged as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rise. Observers note growing demand from collectors and investors who believe these items can help diversify portfolios.
1: 아까 저희가 잠시 언급했었던 그 얘기죠. 자, diversify portfolios 그 부분은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이제 투자한 것들의 목록을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하는데
0: 그쵸.
1: 금융가에서는 그것을 좀 다각화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믿는 그런 투자자나 수집가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요들이 막 창출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는 겁니다.
0: Exactly. Observers, just people who are keeping track of these investments have noticed this, right? Observers note growing demand from collectors and investors who believe these items can help diversify portfolios. Platforms such as eBay have reported strong growth in collectible sales, reflecting rising enthusiasm for rare cards and memorabilia.
1: 이베이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경매 사이트잖아요.
0: 그렇죠. 네.
1: 여기에 이제 뭘 올려서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경매가를 써내고 가장 높은 경매가를 써낸 사람이 이제 낙찰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도 reported strong growth in collectible sales. 수집품 거래에 대한 어떤 전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that's what they've seen. And what does this show? Reflecting rising enthusiasm for rare cards and memorabilia. Yeah, memorabilia, that refers to like all objects that you keep because of their history, right?
1: 맞아요.
0: Some kind of important souvenirs.
1: 그냥 우리말로는 이제 기념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souvenir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수브니어라는 기념품은 여행지나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직접 구입한 대량 생산된 그런 물품이에요.
0: 네. 그렇죠.
1: 근데 메모리빌리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기념품인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이제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주로 팬심이나 역사성, 희귀성
0: 그쵸.
1: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BTS 콘서트에 갔는데 그날 당일 현장에 있었던 뭐 응원봉 이런 건 메모리빌리아가 될 수 있는
0: 그쵸.
1: 거예요.
0: 네. 네. But when you go to the beach 네. and you just buy a t-shirt saying I love Busan, that's more just a souvenir.
1: Souvenir. Yeah.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Okay.
0: Platforms such as eBay have reported strong growth in collectible sales, reflecting rising enthusiasm for rare cards and memorabilia. Here's part three.
2: Despite the excitement, financial advisors warn that collectibles carry risks compared with traditional investments. Experts say these items should be treated primarily as passions rather than rock-solid core financial assets. Collectibles can be illiquid and difficult to value, though supporters believe growing data and high-profile sales could attract more investors.
1: 자, 마지막 part 3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 이 수집품들이. 자, 볼게요.
0: Despite the excitement, financial advisors warn that collectibles carry risks compared with traditional investments.
1: Carry risks란 건 그런 위험 부담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니까 mm-hmm. 결국엔 우리말로 수반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수집품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와 비교해 봤을 때 compared with traditional investments,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와 같은 자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가상 자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열기는 있지만 그렇죠? Despite the excitement는 그 얘기고요. Okay.
0: Despite the excitement, financial advisors warn that collectibles carry risks compared with traditional investments. Experts say these items should be treated primarily as passions rather than rock-solid core financial assets.
1: Okay.
0: Yeah, so passions here, talking about, you know, an interest or a hobby for yourself. That should be the primary aim.
1: 맞아요. Passion이란 단어는 이제 감정에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S를 거의 안 붙이는데 왜 굳이 passions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 뭔가 수집을 하는 물건들에 대한 열정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게 뭐 피규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열정에 따른 구매로 주로 간주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0: Yeah, rather than rock solid core financial assets. So if something's rock solid, it means extremely reliable. It's not going to fail.
1: 바위처럼 단단하니죠. 네,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core financial assets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금융 자산을 말하는데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안정적인 핵심 자산이라기보다는 열정에 따른 그런 구매 상품이나 그런 걸로 간주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Okay.
0: All right. Last sentence. Collectibles can be illiquid and difficult to value. Though supporters believe growing data and high-profile sales could attract more investors.
1: 수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단점은 illiquid 같은 경우는 여러분 liquid이 이제 액상이잖아요. 근데 illiquid하다고 하면 뭔가 액상으로 바꾸기 힘들다, 즉 녹여지지가 않는다. 여기선 현금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0: Yeah, 네. If your assets are liquid, you can spend that money. You've got access to cash. So illiquid is the opposite.
1: 맞아요.
0: You know, it might take a while to organize an auction or find a buyer.
1: 맞아요. 우리 말에 그 유동성이란 말을 하거든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현금화하기가 쉽지는 않고 할 수는 있지만, and difficult to value. 이거는 이제 가치 평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0: 그렇죠. 네. Because there might just be one item of a kind in a world,
1: 맞아요.
0: Right? So there's no precedent. But though supporters believe growing data and high-profile sales could attract more investors, so like this that's in the news with this Pokemon card that could help.
1: 그렇죠.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번 포켓몬 카드와 같은 그런 거래와 축적되는 데이터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All right,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If you've got the books open, turn to page 48 to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3: Record Pokemon card sales sparks debate over collectibles.
2: A rare Pokemon trading card sale has renewed debate about whether collectibles can serve as investment assets. Social media personality Logan Paul auctioned a Pikachu Illustrator card for $16.5 million, setting a trading card record. The buyer, an investor at Solari Capital, sees the purchase as part of a strategy to collect scarce items with long-term value. Interest in trading cards and other collectibles has surged as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s rise. Observers note growing demand from collectors and investors who believe these items can help diversify portfolios. Platforms such as eBay have reported strong growth in collectible sales, reflecting rising enthusiasm for rare cards and memorabilia. Despite the excitement, financial advisors warn that collectibles carry risks compared with traditional investments. Experts say these items should be treated primarily as passions rather than rock-solid core financial assets. Collectibles can be illiquid and difficult to value, though supporters believe growing data and high-profile sales could attract more investors.
1: 자, 기가 트이는 영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기치형 쳐보시면 단톡방들 몇 개 나오는데 그게 다 질문할 수 있는 방들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운영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그 시간 내에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0: Make sure you also have the book, which really helps you understand what we're talking about on the radio all the more better. You can find it in the bookstores towards the end of each month for the new one for next month. May is a lovely kind of orange color. We'll be back tomorrow with our weekly review going through Monday through to Friday in terms of the key phrases.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웰컴 어보드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신을 해서 그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새롭게 다가오는데 이제 처음 겪는 변화들이다 보니까
6: Do you remember how you felt when you were pregnant?
4: Yeah, everything was just amazing, as you said, because it's something you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So it's very unfamiliar, but at the same time, exciting as ever.
5: Yeah, quite thrilling.
4: Yeah.
5: 몸이 일단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뭐 눕거나 앉거나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챌린징 할 것 같고.
4: Yeah, everything is slowed down. Yeah.
5: 길을 이제 그 신호 바뀌기 전에 건너는 것도 약간 그 전에 비해서 더
4: 그렇죠.
5: 어려울 것 같다고
4: 기다리죠.
5: 오늘도 해주셨거든요.
4: 네. 아, 다음 네, 신호 때 건너죠. 뛰지 말자. 아,
5: 시간이 이제 꽉 찼을
4: 때. 못
5: 뛰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너무 기분 좋은 낯설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뭐 대중교통 같은 데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신다든가 자리를 양보해주신다든가
4: 네.
5: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4: 네. 태명이 사과인 아기의 엄마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5: 사과로 주셨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0: Okay, let's listen. The world of a pregnant woman. It's been 9 months since I became pregnant, but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My belly keeps growing little by little, and the baby's movements are getting stronger as time passes. It all feels mysterious in a wonderful way. I can really feel that a life is growing inside my body. My body feels heavier now, and even simple things like lying down or sitting feel unfamiliar. I walk at a slower pace, so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But there are also pleasant surprises. Many people speak to me kindly. They look at me with warm smiles, ask how I'm doing, and offer me their seats. Even though my body feels very heavy, I feel grateful every day thanks to the thoughtful kindness of people around me.
1: 임산부가 된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2: It's been 9 months since I became pregnant, but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1: 그 매 순간이 새롭다 이런 이야기 우리 종종 하잖아요.
2: Mm-hmm.
1: 전 아직도 새로워요, 우리 이태영이.
2: 아, 진짜요? So every moment feels new to you?
1: 네, 왜냐면 우리 사연 보내주시는 것들이 네.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 같은 사연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2: 그럼요.
1: 그런 것처럼 저도 매 순간이 새롭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그래서 은근히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바로 통환기로 지정해서 연습했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그 부분만 먼저 읽어볼게요.
2: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1: 여기 still이 약간 중요한 단어죠.
2: 그렇죠.
1: 여전히 새롭다. 뭐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렇다. So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자, 전치사 2 잘 챙기시고요. 자, 앞에는 시제만 잘 잡아주시면 되죠. It's been 9 months.
2: It's been 9 months since I became pregnant, but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1: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불러오는 배와 점점 거세지는 태동은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2: My belly keeps growing little by little, and the baby's movements are getting stronger as time passes. It all feels mysterious in a wonderful way.
1: Okay. 이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일단 신비롭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긴 있어요. Mysterious.
2: Mysterious. 네.
1: 그것에다가 in a wonderful way 하면 좋은 어떤 상당히 좀 느낌이 좋은 의미로 신비롭다. 이렇게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2: 네. 네.
1: 자, 그 앞에는 배가 조금씩 불러온다. 그 동사를 뭘 썼는지 한번 보세요. My belly, 배가 keeps growing little by little. 뭐 grow 자체가 이제 자라다 크다란 얘기지만 배가 불러온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2: 네네. 네.
1: So keeps growing little by little and 태동 얘기는요.
2: And the baby's movements are getting stronger 그렇죠. as time passes.
1: 아이가 움직일 때 느끼는
2: 네.
1: 것이 점점 강해진다 했으니까 아이의 움직임 the baby's movements are getting stronger as time passes. 이 모든 게 신비롭게 느껴진다. 자, 다시 한번요. My belly.
2: My belly keeps growing little by little, and the baby's movements are getting stronger as time passes.
1: Mm-hmm.
2: It all feels mysterious in a wonderful way.
1: Okay. 정말로 내 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I can really feel that a life is growing inside my body.
1: 이건 그냥 본인의 느낌이니까 I can really feel 느낌 주고 that a life 생명이 is growing inside my body. 여기서 grow는 말 그대로 진짜 자라고 있다의 grow가 되겠죠. 성장하다 그런 의미. 앞에서는 약간 좀 부풀어 오르다.
2: 네. 뭐
1: 부피가 커지다 이런 의미의 grow를 썼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몸이 무거워져서 눕거나 앉는 단순한 일도 익숙치 않습니다.
2: My body feels heavier now. And even simple things like lying down or sitting feel unfamiliar.
1: 익숙치 않다. 뭐 낯설다라는 얘기잖아요.
2: 네.
1: 그럴 때 딱 나와야 되는 단어가 familiar, unfamiliar. 이 단어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feel unfamiliar. 그러면 낯설다, 익숙치 않다라는 얘기죠. My body feels heavier now. 몸이 더 무거워져서. And even simple things like lying down, 구동사죠. 눕는 거. Or sitting, 앉는 것들도 feel unfamiliar. 자, 걷는 속도가 또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것도 하나의

0: 도전이 되었습니다.
1: I walk at a slower pace, so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So I walk at a slower pace. 아무래도 전보다는 조금 천천히 걷게 되죠. So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는 것도 before the light changes, 여기서 light는 traffic light죠.
0: 그렇죠. 신호등.
1: 신호등. 그래서 불이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는 것도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0: 이게 우리말로도 하나의 도전이 되었다. 뭐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뉘앙스거든요, 이게요. 그 something is a challenge 앞에 a bit of a challenge 하면 다소 좀 버겁다. 그런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패턴으로 연습을 더 할 겁니다. So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이렇게 덩어리로.
1: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0: A bit of a challenge. Okay. 자, 앞에는 이제 천천히 걷는다 얘기였으니까 I walk at a slower pace. 자, 그러나 기분 좋은 낯설음도 있답니다.
1: But there are also pleasant surprises.
0: 누가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면 What a pleasant surpris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뭔가 깜짝 놀랐는데 기분이 좋다는 의미로 이렇게 붙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관용구로 많이 씁니다. Pleasant surprise 자체가 그래서 기분 좋은 어떤 놀람인데 여기서 낯섦의 의미로 surprise를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관용구로 많이 쓰니까 이런 맥락에. So there are also pleasant surprises.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1: Many people speak to me kindly.
0: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고 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며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도 합니다.
1: They look at me with warm smiles, ask how I'm doing, and offer me their seats. 자, they look at me, 나를 바라본다, 쳐다본다잖아요. With warm smiles,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ask how I'm doing, 어떻게 괜찮아요, 잘 지내요 할 때 ask how you're doing.
0: How are you doing?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1: Right. And offer me their seats, 자리를 offer 여기서는 양보하다, yield와 같은 뜻으로
0: 그렇네요.
1: 사용이 된 거죠.
0: 그 우리 이제 양보라고 하니까 양보란 동사를 꼭 여기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 yield 이 동사보다는 그냥
1: 네.
0: Why don't you just offer your seat to her? 이
1: right.
0: offer 자체가 양보의 의미로 충분히
1: 그럼요.
0: 가능하고 구어체에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 offer를 쓴다. 이따 패턴에서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할 건데 그런 이유입니다. 양보라는 말을 할 때 offer를 쓰자.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문장 다시 한번. They look at me.
1: They look at me with warm smiles, ask how I'm doing, and offer me their seats.
0: Okay. 자, 비록 몸은 많이 무겁지만 주변 분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1: Even though my body feels very heavy, I feel grateful every day, thanks to the thoughtful kindness of people around me.
0: 자, 세심한 배려라는 말 여러분이 앞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그대로 두 단어 쓰시면 됩니다. Thoughtful kindness. 읽어드릴게요.
1: Thoughtful kindness.
0: 세심한 배려가 되겠죠. 누구에 yeah. 대한. 자, of people around me. 주변 분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몸은 비록 무겁지만 그 앞에서 썼어요. Even though my body feels very heavy. 오케이. 자, 다시 한번요.
1: Even though my body feels very heavy, I feel grateful every day, thanks to the thoughtful kindness of people around me. Here it is, one more time. The World of a Pregnant Woman. It's been 9 months since I became pregnant, but every moment still feels new to me. My belly keeps growing little by little, and the baby's movements are getting stronger as time passes. It all feels mysterious in a wonderful way. I can really feel that a life is growing inside my body. My body feels heavier now, and even simple things like lying down or sitting feel unfamiliar. I walk at a slower pace, so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But there are also pleasant surprises. Many people speak to me kindly. They look at me with warm smiles. Ask how I'm doing, and offer me their seats. Even though my body feels very heavy, I feel grateful every day, thanks to the thoughtful kindness of people around me.
2: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과 같은 우리 입지영 멋진 사연들은요, 저희 입지영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사연을 남기면 되는구나. 숙지한 후에, 여러분들의 멋진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연 남기시는 분들은 새싹이라고 머리글 달아주세요. 자, 46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속도 얘기할 때 여러분, speed 이 단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pace라는 말을 잘 쓰셔야, 이제 문장에서 영작할 때 상당히 좀 매끄럽게 갈수 있습니다. At a slower pace. 더 빠른 템포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1: At a faster
0: faster
1: pace.
0: pace 하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그두 가지를 같이 연습하십시다. 자, 요즘 저는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1: I walk at a slower pace nowadays.
0: 뭐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하체가 튼튼해져서 요즘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다면요.
1: I walk at a faster pace nowadays.
0: 그렇죠. 두 가지 상황이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럼요.
0: 자, 조금 느린 속도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 속도에 관련된 얘기.
1: It's okay to proceed at a slower pace.
0: 오케이. 난 요즘 너무 막 빨리빨리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느린 페이스로 살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좀 느긋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1: I try to live at a slower pace these days.
0: 삶의 어떤 속도, 어떤 페이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 네.
0: So I try to live at a slower pace these days. 좋습니다. 자, 약간의 도전이다. 다소 좀 버겁다라는 말을 할 때, 아까 강조했던 a bit of a challenge.
1: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0: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때,
1: Doing it alone can be a bit of a challenge at first.
0: 뭐든지 그렇죠. 처음엔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자, 오늘 이거를 두 번째 통환기 문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냥 외워보세요. 자, 동명사 주어, doing it alone.
1: Doing it alone can be a bit of a challenge at first.
0: 그렇죠. 그때 처음에까지, at first.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 Doing it alone can be a bit of a challenge at first.
0: 오늘 통환기 2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양보를 하다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이 다른 동사보다 그냥 offer 쓰시면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offer someone your seat 할게요.
1: People ask how I'm doing and offer me their seats.
0: 그녀에게 너의 자리를 양보했니? 물어볼까요?
1: Did you offer her your seat?
0: Did you offer her your seat? 그녀에게 내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녀는 사양했다.
1: I offered her my seat, but she declined.
0: 뭔가 주겠다고 혹은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됐다, 괜찮다라고 할때 decline 있잖아요.
1: 네.
0: decline 동사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yield란 동사를 쓰긴 쓰는데 이 자리 양보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 offer를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는 얘기고 길을 먼저 가게 이렇게 양보했다. 이럴 때는 yield를 많이 씁니다.
1: 맞아요.
0: 네.
1: Yield the way, perhaps, at like an
0: yield the way.
1: intersection. Yeah.
0: Why don't you yield the way to that driver? 그러면
1: Yeah.
0: 저차 먼저 가게 해줘.
1: 그래서 양보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인도 그냥 yield라고 써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왜냐면 이뭐 offer the way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 길이 내게 아니거든.
1: 그쵸.
0: 그러니까 여기 seat은 내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내 거니까 이렇게 제안하다 내어주다 의미로 offer가 되는 거고
1: Yeah.
0: 길 같은 경우는 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라고 해서 you can yield the way to another car.
1: 야.
0: 그럴 때는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Your due date is coming up soon, right?
3: Yes, it's about 3 weeks away.
2: Doesn't it feel amazing every time the baby moves?
3: I always feel deeply moved to think that a baby is growing inside me.
2: I remember feeling that way too.
3: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finally meeting our little one soon.
1: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죠? 라고 물어봤죠. Your due date is coming up soon, right?
0: 그렇죠. due date이 물론 뭐딱 출산 예정일 이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저뭐 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일 같은 것도 due date이 맞거든요.
1: 그럼요.
0: 근데 맥락상 뭐 아이에 관련된 얘기라면 100% 출산 예정일이 되겠죠. So your due date is coming up soon, right? 뭐 정확한 뭐 언젠지를 물어보려면 When is your baby due?
1: Yeah.
0: 이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So when is your baby due? 이것도 써놓으세요. 아이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이렇게.
1: 네. 일단 due date, 예정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yes, it's about 3 weeks away라고 했어요. 예정일이 한 3주 정도 남았다. Doesn't it feel amazing every time the baby moves? 그러니까 아기가 막 움직일 때마다 막 신비롭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I always feel deeply moved to think that a baby is growing inside me. 여기서 moved는 또 다른 느낌이죠.
0: 그렇죠.
1: 여기서는 약간 좀 마음이 막 가슴이 뭉클하다.
0: 뭉클하다.
1: 신기하다. 네. 감동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서 아기가 막 자라고 있다고 생각만 하면은 막 너무 설레고 뭉클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finally meeting our little one soon.
0: Our little one. 우리 아기. 우리 아가.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뭐 my little baby 다 좋은데 our little one. 근데 이건 낳고 나서도 쓰잖아요.
1: 그럼요.
0: 꼬맹이 때.
1: 맞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 만약에 아기 뭐 잘 자라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
0: 그럴 때 유용하네요.
1: Yeah, how's your little one doing? Your little
0: 지내요?
1: one must have grown so much.
0: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하셔도 좋아요.
0: 그때 your little one.
1: Your little 네. one.
0: 그쵸,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좀 든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 네. 맞습니다.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finally meeting our little one soon. 좋습니다. 자, 오늘 48페이지 펴보시면 5개 영작 있죠? 한번 꼭 좀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2번과 4번만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All right, that's a wrap for today,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소한 대화의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가족 나들이 기획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뭐 가벼운 제안이자 그냥 제안이 아니고 그냥 약간 감탄문처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스타트 잉글리시에서도 활기차게 즐겁게 한번 보내볼까요? Let's have some fun today. 그럼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이죠. 자, 일단 뭐뭐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는 Let's로 시작하면 돼요. 원래는 let us의 줄임말이죠. 근데 let us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1: 네.
0: Most of the time we say let's. 조금 더 공식적으로 뭔가 좀 재미있게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는 let us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그냥 let's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표현이죠. 자, let's 뭘 하는 거죠? 재미있게 보내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라고 할 때는 have fu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할 때 영어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는 재미있는 시간을 좀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fun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let's have some fun. some이 많이 쓰입니다. let's have some fun. 여기까지도 진짜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즐겁게 합시다 라고 할 때도 let's have some fun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즐거운 것들 피크닉이라든지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파티를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도 Let's have some fun.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해서도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언제 즐거운,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죠? 오늘. 오늘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보통 문장 맨 뒤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Let's have some fun toda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et's have some fun today. 자, 이렇게 let's 뒤에는 have
1: start with let's go out to eat.
0: Let's go out to eat. 일단 let's go out. 나가자라는 뜻인데 먹으러 나가자잖아요. to eat가 붙으니까 그래서 외식하자. Let's go out to eat라는 말이 되죠.
1: Let's watch a movie.
0: 영화를 봅시다. Let's watch a movie.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니까 하나 보자라는 의미로 watch a movie라고 했죠.
1: Let's go for a walk.
0: 산책하자라는 뜻이죠. Go for a walk가 그냥 산책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1: Let's grab a coffee.
0: Let's grab 뭐뭐는 또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뭐를 사러 가자. 근데 간단하게 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A coffee니까 커피 한 잔 사러 갔다 오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Let's see a concert.
0: 우리가 watch a concert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1: Watch a concert. No.
0: 그쵸?
1: Nobody says that.
0: 콘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인데 콘서트는 see a concert라는 표현을 써요. 장시간 의도적으로 보는 뭐 performance, 그쵸? 아니면 아까 말했던 movie 이런 거는 watch a performance, watch a movie인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see a concert라는 표현을 씁니다.
1: Yeah, I think you can see events.
0: So 행사는,
1: you can actually
0: 맞아요.
1: say, let's see a movie if you're talking about the event of watching the movie.
0: 그쵸. 그 let's see a movie는 그 행사 자체를 얘기할 때는 see a movie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영화 자체를 본다라고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죠.
1: Let's visit a museum.
0: Visit는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visit a museum은 그냥 뭐 박물관에 가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Let's visit a museum.
1: Let's try a new restaurant.
0: Try는 시도해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ry a new restaurant라고 하면 새로운 식당을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1: Let's play a game.
0: Play a game. 게임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play a game. 게임을 하자.
1: Let's visit Namido.
0: 나미도라는 데를 가보자라고 할 때는 Let's visit 나미도라고 할 수 있겠죠. You mean 나미섬?
1: Yes.
0: 나미섬이라고 하죠, 보통. 아, 근데 헷갈릴 수 있겠네요. 나미 아일랜드라고 하면 나미도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1: 없죠.
0: 해요. 그래서 저도 잠시 어디지? 했는데 나미섬이었습니다.

0: let's stay in tonight.
1: 아, stay in이라고 하면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나왔죠. Tonight, 오늘 밤. 오늘 밤에는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Let's stay in tonight.
0: Maybe one more. Let's invite our friends.
1: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Our friends는 우리들의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Our 두명 이상이고요. Friends도 두명 이상이네요. 그렇죠? Let's invite our friends.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자라는 뜻이에요. Our friends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넣어서도 let's invite 뒤에 또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let's invite Aaron. Let's invite Zach. Let's invite our 스타님들.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t's는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Let's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let's로 연습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더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0: Let's go out to eat.
1: Let's go out to eat.
0: Let's watch a movie.
1: Let's watch a movie.
0: Let's go for a walk.
1: Let's go for a walk.
0: Let's grab a coffee.
1: Let's grab a coffee.
0: Let's see a concert.
1: Let's see a concert.
0: Let's visit a museum.
1: Let's visit a museum.
0: Let's try a new restaurant.
1: Let's try a new restaurant.
0: Let's play a game.
1: Let's play a game.
0: Let's visit Nami-sam.
1: Let's visit Nami-sam.
0: Let's stay in tonight.
1: Let's stay in tonight.
0: Let's invite our friends.
1: Let's invite our friend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t's 뭐뭐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생각해 보세요.
2: 오늘 어버이날이야.
3: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
2: 정말 좋아하시겠다.
3: 그렇지.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1: 아, 오빠하고 동생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이 뭘 할지 계획을 세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어버이날은 영어에는 없어요.
0: Right. We
1: 왜?
0: divide it into Mother's Day and Father's Day.
1: 나눠서 Mother's Day, Father's Day를 기념하는데 우리는 합쳐서 아마 Parents Day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이 말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자, 뭐뭐 하러 갈까? 이렇게 제안을 할때 should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거니까 should we로 시작을 하겠죠. 엄마, 아빠는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좋아하시겠다. 여기서의 주어는 엄마, 아빠죠. 자, 그들, they로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정말 좋아하다. 이것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요거는 아시겠죠?
0: 아하.
1: 아, 요거는 영어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영어로 이 대화를 쭉 들어볼까요?
4: Today is Parents' Day.
5: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4: They would love that.
5: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1: 자, 오늘 어버이날이야.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Today is Parents' Day.
1: Today is
0: Parents' Day.
1: Parents' Day인데요. 누구누구의라고 할때 apostrophe s를 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parent apostrophe s라고 하면 될까요?
0: 아닙니다. Parent apostrophe s 하면 부모 한 명.
1: 아,
0: 그래서 you
1: 그쵸.
0: have to do parents 이미 s 붙였으니까
1: 네.
0: s 뒤에 apostrophe.
1: 그쵸. parent apostrophe s라고 하면 부모 중에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rents, 부모라는 s 붙인 형태에

0: 그래서 apostrophe s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s로 끝나는 단어들은 apostrophe s에서 s를 생략하고 apostrophe까지만 써요. 그래서 today is parents' day 이렇게 발음은 하는 거죠. s는 한 번. 자, today is parents' day라고 했더니 동생이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
1: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0: 뭐라고 했죠?
2: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0: Should we로 시작했네요. 우리 뭐뭐 할까라는 말이고요. Go to a museum. 박물관에 가다라는 표현이죠. Should we go to a museum? 우리 박물관에 갈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with Ma and Pa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Mom and Dad를 많이 쓰긴 하죠. 근데 Ma and Pa 이렇게 또 줄여서도 애칭으로도 사용하죠.
2: Sure.
0: Have you ever called your mom Ma and Dad
2: No,
0: Pa?
2: never.
0: Never. 네, 뭐 Ma and Pa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요. What do you call them?
2: Just mom and dad.
0: Oh, mom and dad. 재미없네요. 근데 저도 엄마 아빠를 그냥 mom and dad라고 합니다. 자,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om and pa?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3: They would love that.
0: 뭐라고 했나요?
2: They would love that.
0: They would love that이라고 했죠. 여기서 they는 그들. Ma and Pa,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Would는 약간 확신을 가지고 상대의 반응을 부드럽게 예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그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Love는 정말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걸 정말 좋아하실 거야. They would love that.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그렇지?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1: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맞지? 그렇지? 요거는
2: I know, right?
0: I know, right?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I know, 알아, right?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I know, right? 그렇지? 요것도 외워두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2: Let's have some fun today.
0: 이건 여러분, 영어로 그냥 나왔어야 합니다. Let's have some fun today.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바로 그 표현이죠. Let's have some fun today.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기분 좋게 흥을 돋굴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오늘의 대화 쭉 들어봤고요. 여러분, 어려운 영어 표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Today is Parents' Day.
1: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3: They would love that.
1: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발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죠.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0: have가 let's have 약간 연음이 되는 것처럼 좀 붙여서 발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Let's have 그 다음에 some fun today인데 fun을 좀 더 강조해 주면 좋겠죠? fun은 pun이 아니고요. fun도 아니고요. 으언 약간 요거를 빨리하는 느낌이에요. Today는 D가 리을 발음처럼 좀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모음사에 껴있으니까 같이 연습해볼까요?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1: Awesome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ice.
0: 자, 이번 한 주 내내 어린이날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있을 어린이날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하기도 했고, That's how we started this week. 근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It's time for us to wrap up the week already. 자, 이번에는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 오늘은 원래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0: 그럼요.
1: 어버이날은 할 얘기도 많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린이날 관련된 얘기도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우리 다음 주로 약간 미뤘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어버이날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1: 할 얘기, 할 얘기 많아요, 진짜.
0: 네,
1: 네. 어버이날.
0: 이게 일을 악물고 얘기하세요.
1: 선생님. 할 얘기 너무 많아서.
0: 그래요? 자, 오늘 5월호 44쪽에서 5월 8일 내용, 금요일 내용 있습니다.
1: Yes.
0: 자, 어린 시절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혹은 옛날 어느 시절에 이랬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looking back 혹은 looking
1: right.
0: back on 무슨 무슨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죠?
1: That's right.
0: 네.
1: Looking back on my childhood.
0: 네.
1: Looking back on my college days.
0: 그렇죠. 그런 yeah. 식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이 지민이는 당시 엄마가 어린이날에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실컷하게 줬던 게 큰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무엇을 실컷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지 과연 그게 뭔지 들어보세요. "넌 그럼 집에서 그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한 거 있니?"
1: 많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보게 해주셨어.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느껴졌거든.
0: 그래. 사실 그땐 그게 대단한 거였잖아.
1: 맞아, 맞아. 어린이날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이었지.
0: 네.
1: 럭셔리?
0: 럭셔리.
1: It was a

0: Luxury.
1: 럭셔리.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럭셔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어떻게 영어식으로 발음한다고요?
0: 아, luxury.
1: luxury.
0: luxury.
1: luxury.
0: 그 XU 발음이
1: 네.
0: 지도 아니고 즈도 아니고 그 사이에 즈즈즈.
1: 즈.
0: like my pleasure.
1: 어, television.
0: television.
1: 어.
0: 그 즈 발음이에요.
1: 아, 이게 슈 하고 쭉 하고 중간쯤 되는 발음 되겠습니다.
0: 주, 주, 주.
1: luxury. 아,
0: luxury.
1: 네. 그러니까 luxury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명품 브랜드
0: yes.
1: 이런 걸 생각하게도 되고요.
0: luxury brand.
1: luxury brand 그렇습니다. 아주 값비싼 명품 브랜드라고 할 때 luxury brand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거였고
0: 네, 네.
1: 대단한 호사를 누린 거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luxury가 쓰인 의미가 되는 거죠.
0: 이 luxury라는 단어의 어원을 짧게 말씀드리면
1: 네.
0: LUX, looks가 빛이란 뜻이에요.
1: 아.
0: 그래서 looks 하면 뭐 빛나고
1: 그렇죠.
0: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luxury사잖아요.
1: 네.
0: So it's anything that's luxurious, it's bright and shining.
1: 아, 여기서는 그냥 TV 얘기하고 있는 건데.
0: 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스럽게 명품스러운 경험이었다.
1: 네.
0: It was a luxury back then.
1: Luxury back then.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사를 누린 것이었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였는데 대단한 호강을 한 거다.
0: 그럼요.
1: 이걸 영어로 luxury라고 말하게 되는군요. Luxury.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를 했었느냐라고 물을 때요.
0: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1: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라고 묻는데요. 자,
0: right.
1: Did you do 라고 해도 되는데 Did you ever do 라고 묻네요.
0: 아, did you ever?
1: 네.
0: 여기서 ever 하면 forever 할 때 그 ever인데
1: 네.
0: Did you ever do anything? 한 번이라도 한적 있냐?
1: 아.
0: At least once. Did you do anything even once?
1: 어.
0: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1: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그렇군요. 살면서 그래 본 적 있어? 정도의 뜻으로 묻는 것이 Did you ever? 한 번이라도 그랬던 적이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1: 그러니까 did you라고 하기도 하고 do you도 있는데 do you ever go to the mountains?
0: Sure.
1: 이렇게 묻게 되면 평소에 yeah. 한 번이라도 산에 가는 적이 있기는 해?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0: 한 번이라도 있으면 yes.
1: 네.
0: I went once several months ago.
1: 그렇습니다. 저렇게 몇 달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 라고
0: yeah.
1: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맨날 일은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는 말이 did you ever do가 되겠습니다.
0: Actually, if you ask me that question,
1: uh-huh.
0: do you ever go to a mountain, go hiking in the mountains? I go once a year, maybe twice a year.
1: 아.
0: 안 가는 거 아닌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1: Oh, okay.
0: So once in a while.
1: That yeah. sounds pretty special, though.
0: So 끌려가는 거죠, 그냥.
1: 아, 그래요?
0: 몸이 좀 안 좋아서 하이킹은 하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자, 가자, 그럼 그냥 가요.
1: 아니, 몸이 안 좋은데도 가요?
0: 그냥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1: 가기 싫은 거죠.
0: 가기 그냥. 싫은 거지.
1: 아, 자 그럴 때 그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끌려간다시피 하는 거예요.
0: Oh, I don't want to go or I don't feel like going, but my friends drag me there.
1: 그렇죠.
0: They drag me to the mountains.
1: 말 그대로 drag 하는 거예요.
0: 질질 끄는 거. Drag.
1: drag이란 말만 나오면 꼭 질질이란 말이 나오죠.
0: 맞아요.
1: 질질 끌고 간다. 그냥 끌고 간다고 해도 되는 걸 꼭 질질 끌고 간다고. D-R-A-G. 그러니까 I was forced to go.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억지로 강요받아서 갔다고.
0: They forced me to go.
1: 네, they forced me to go. 그들이 억지로 강요해서 나를 데리고 갔다고. They dragged me to the mountains.
0: That's right.
1: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 did you ever go, 뭐, do you ever go hiking?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할
0: That's
1: 적에도
0: right.
1: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니? Did you ever do? 그다음에 anything special?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어떤 거라도 라고 할 때 어떤 거라도 특별한 거라는 뜻으로 anything special 이런 순서로 말하게 되지 special anything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anything special. 내 집에서 at home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라는 뜻으로 for Children's Day라고 하는 거죠.
0: Yeah.
1: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1: 네.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방금 들으신 것처럼 at라든지 for라든지 아주 약하고 낮게 at home for Children's Day. 이렇게

0: 이렇게 말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1: 어, 보영 쌤, 네. I just remembered. 어.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for your birthday a couple of weeks ago?
2: Oh, kind of.
1: Kind of?
2: No, we had a nice dinner. My husband and I. Yes.
1: Did you do anything special? You can ask the question. Did you do anything special with your family, with your friends,
0: 그렇죠.
1: with your loved ones?
0: 네, 네, 맞아요. Okay. 그런 식으로 뭐 right. nothing much.
1: Nothing much.
0: 네, 별건 아닌데. We had a nice dinner.
1: That's good.
0: And I'm very happy for it.
1: Yeah. That's special.
0: 네.
1: That 그렇죠. is also special.
0: That's special enough. 그 That's 정도면 right. special 한 거예요.
1: Of course.
0: 네, 그러는 얘기가 저기서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보게 해주셨다.
1: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0: 네,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자, 우리 엄마가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내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볼 수 있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인데 자,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my mom allowed me to watch 해도 되나요?
1: Allowed me is also okay.
0: 네.
1: But let me sounds a little more casual.
0: 네, 네.
1: She let me do something. 그냥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도 let 누구 뭐뭐 할 수 있는데 Here, when you generally say, my mom let me do it, she gave me permission.
0: 아, 이미 yeah. let라는 말 yeah. 자체에 yeah. 허락을 해줬다라는 뜻이 다 담겨 있군요.
1: Yes.
0: 아, allow라는 말을 또 굳이 쓰게 되면 너무 딱딱하게 들리고.
1: Yeah, it's too formal.
0: 너무 yeah.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엄마가 이렇게 TV쇼를 보게 해주셨다는 걸 굳이 allow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자, right. my mom let me watch. 내가 볼 수 있게 냅두셨다. My favorite TV shows.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avorite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개일 필요는 없는 거고
1: right.
0: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래서 TV shows가 나왔네요.
0: 그렇죠.
1: I guess Jimin has many favorite shows.
0: 네. 선생님, what about in your home when you were little? 그 yeah. 어떠셨어요? 그 was there any sort of time schedule for you that you had to watch TV?
1: It was very limited.
0: Was it
1: 하루에 한 30분 정도밖에 못 봤어요. 솔직히.
0: 30분이요?
1: 부모님 너무 보수적이라 가지고. They were like so conservative.
0: Okay.
1: So only 30 minutes a day. 그런데 그것도 못 참아 가지고 당연히 못 참았죠. 30분 어떻게 참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1: 몰래
0: 참아요?
1: 몰래 봤어요. 몰래 몰래 부모님 어디 가셨을 때 뭐 학교 가시고 뭐. They would go to work and I would come home early and I would secretly watch TV.
0: I'm sure they knew.
1: No, they didn't know.
0: Oh, really?
1: I don't think they knew. Or else they would have said something.
0: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1: Maybe.
0: 선생님, what was your favorite TV show?
1: 어렸을 때는 I would watch cartoons. Cartoons were so fun.
0: 네.
1: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근데.
0: 그쵸, 맞아요. 저는 그 저 Tom and Jerry.
1: Tom and Jerry, of course. All the Disney animations, all the cartoons. Superheroes.
0: Oh, yes.
1: They're 네. fun.
0: Ben, Bera, Peru. 모르시죠? 요괴 인간. 황금박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1: Wow.
0: 네.
1: 마징가 제트 이런 거요?
0: 마징가 제트보다 더 전이죠.
1: 아, 네.
0: Yeah. I could talk about this all day. 네, 네 이거 말 시키면 하루 종일이에요.
1: Before my time.
0: 네, before your time. My mom let me watch. 나에게 이런 허락을 해주셨다.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그러면 사는 말이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참 엄청나게 호사스럽게 느껴졌다고 해요.
1: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0: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자, 그건 이런 느낌이었어. That felt like 뭐뭐뭐. 우리 얼마 전에도 It felt lik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yeah. 마치 나만을 위한 그런 하루처럼 느껴졌다. 인 것처럼 여기서도 that felt like 그건 어떤 느낌 같이 느껴졌냐면 such a luxury 상당히 호사스러운 일 back then 그때만 하더라도라는 뜻이 되겠네요.
1: You can put back then in the front.
0: 뭐 그렇죠.
1: Back then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0: 그렇죠.
1: 해도 괜찮죠.
0: Back then 우리가 looking back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looking back.
0: back then 그 돌이켜 봤을 때 그때에는 back then 조금 쉬었다가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1: That's right.
0: 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Watching TV shows all day.
0: 네.
1: Yeah, it will feel like a luxury.
0: 그렇죠. 요즘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방에서 그 아주 그 편안히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TV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such a luxury.

0: 표현이 나왔잖아요.
1: 네, 참 많이
0: 네.
1: 쓰는 표현이죠, 이것도. Big deal, right?
0: Big deal.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그게 참 대단한 거였지. 지금은 뭐 별거 아닐지라도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 big deal 이란 말은 참 많이 쓰이죠.
1: Yeah. It can be used as somebody who's really important
0: 오.
1: or something that's really amazing. It's a big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me. It can be a situation, it can be a person.
0: Ah, so is it like something very personal or like individual, you think?
1: Something that's significant
0: Significant,
1: and
0: okay.
1: meaningful to me. It's a big deal to me.
0: Ah, to me를 붙이면 그렇겠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They were such a big deal to m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big deal 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 됐는데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구텐베르크 덕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래 지식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향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을 담은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죠. 이런 출판에 도움을 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지리책을 선물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천체 위치 추산표라는 천문학 책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미지의 땅으로 탐험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렇듯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세상은 그때부터

0: can see things out of your peripheral vision, but you should definitely check before you change lanes. So when it's used this way, it just means they're staying out of something. They're not really involved. They're on the sidelines.
1: Exactly. 그 periphery라는 것은 주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eripheral vis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을 보고 있어도 우리의 시야는 정말 신기하죠. 옆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만약에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넘어졌다. 보여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you can see that in your peripheral vision. 그 주변의 그런 시야. peripheral vision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많이 쓰는 건데, 자, 여기서는 조던, 요르단이 직접 이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는 입고 있다라는 뜻으로, 주변부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타격도 받고, 실제로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타격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타격, 특히 관광 산업의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Yeah, so I mean, geographically, if we have a look at where these countries are situated. You have Iran to the right, to the east, and then Iraq to the west, and then right next to Iraq, again to the west, is Jordan. So they're kind of all pretty
0: They're
1: close.
0: all, yeah,
1: Yeah, they're
0: they're
1: all.
0: all in the area.
1: Yeah. All right. Well, let's leave that story there and move on to our next one. This is our final world news overview. 자, 다섯 번째 스토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폴 닥터스라고 불리는 11명의 정예 요원들이 에베레스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형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0: The elite doctors who care for Mount Everest.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을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